0: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다르다, 다르다예요. 다르다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4: 닮았긴 했지만 우리 가족의 생김새는 다 다르다 이런 거 아니에요?
3: 아, 가족들의 생김새를 이야기할 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구나.
4: 네.
3: 민준이는?
5: 사람의 나이를 보고서 키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한 5살 나이고 이게 10살 나이인데 이렇게 둘 다 키가 10살 나이가 더 크고 5살 나이가 이렇게 작은 거를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3: 아, 그렇구나. 민준아, 잘 말해줘서 선생님 이해가 쏙쏙 됐어요. 맞아. 다르다는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둘이 서로 같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짝꿍과 나의 의자색이 다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다르다라는 말을 넣어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4: 배와 사과는 다르다.
3: 와, 어떤 점이 다르죠?
4: 배와 사과는 생김새가 비슷한데 색깔과 맛이 달라요.
3: 맞아요. 우리 민준이는?
5: 배랑 배는 달라요.
3: 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발음은 같지만 또는 단어는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할 때 민준이가 다르다를 또 쓰고 싶구나.
5: 네.
3: 다르다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보통의 것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떡볶이집은 최고의 맛집이야. 아주머니 손맛이 다르거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말이죠.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요. 그럼 오늘 다르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다르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틀리다, 틀리다예요. 틀리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4: 틀리다와 다르다는 비슷한 말인데 틀리다는 완전 다르다 아니에요?
3: 어? 틀리다는 계산이나 답, 사실 등이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수학 문제 5개가 틀렸어요. 친구가 나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쓸 수 있죠. 다르다는 둘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고 틀리다는 계산이나 답, 사실이 맞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서로 같지 않은 것, 틀리다는 정답이 아닌 것을 말하죠.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문장에서 다르다, 틀리다, 맞게 쓰였으면 O, 틀렸으면 X를 들어주면 돼요. 우리 반에 쌍둥이 친구가 있는데 워낙 성격이 틀려서 구분할 수 있다.
4: X.
3: 오, 딩동댕동 잘했어.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시작해봅니다. 편의점 사장님께서 계산을 틀리게 하셔서 거스름돈을 더 주셨다. 오, 잘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문제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나와 친구의 생각이 서로 달라서 많이 힘들었다.
4: 오.
3: 그런데 늘 제니가 먼저 내고 그다음 민준이가 내니까 약간 누나의 답을 베끼는 것 같은 느낌이? 잘했어요. 다르다와 틀리다,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다르다와 틀리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글짓기를 시작해볼까요?
2: 네!

0: 다르다. 둘이 서로 같지 않다. 틀리다. 계산이나 답, 사실 등이 맞지 않다.
1: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썼는지 글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2: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민준이부터 읽어줄까요?
3: 나랑 친구는 좋아하는 책이 서로 다르다. 수학시험에서 문제를 너무 틀렸다.
1: 우리 민준이가 쓴 문장 중에서 수학시험에서 문제를 너무 틀렸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너무보다 많이 틀렸다라고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얼마나 많이 틀렸을까요?
4: 제가 세 문제가 틀렸어요.
1: 세 문제 틀린 게 많이 틀린 건가?
4: 저한테는 많이 틀린 거예요.
1: 그렇구나. 민준이는 국어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수학도 잘하는구나. 제니가 한번 쓴 글을 읽어줄래요?
2: 네. 오리와 거위는 비슷하지만 다르게 생겼다. 영어 시간에 답이 틀릴까 봐 발표를 할 때 무서웠다.
1: 오, 우리 제니는 영어를 잘할 것 같은데요?
5: 네. 배웠으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긴장이 돼서 틀릴까 봐 무서웠어요.
1: 그랬구나. 오늘은 다르다와 틀리다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과 이 단어를 가지고 잘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6: 네!
1: 좋아요, 여러분.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7: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기 있나요?
1: 오늘도 그림남매와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림남매, 안녕.
2: 안녕.
3: 좋아.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달밤에 라라 하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뭔가 달이 크게 떠있는 아름다운 밤 아닐까?
3: 맞아. 달밤이란 달이 뜬 어두운 밤을 뜻해.
1: 그렇구나. 달밤은 되게 어두운 거니까 늦은 시간이겠네?
0: 응.
1: 근데 안 자고 뭐 하는 거지? 달밤에 자다?
0: 힌트 있었으면 좋겠다. 힌트 구해볼까?
1: 그래!
2: 라라야, 힌트 한 개만.
3: 알았어. 달밤에 라라 하다라는 말은 때와 장소에 걸맞지 않은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쓰는 말이야.
0: 운동?
1: 밤에 운동한다?
0: 공부?
1: 공부하다?
0: 노래야?
1: 달밤에 장사하다? 돈 벌라고 늦은 밤까지 장사를 하는 거야.
0: 나는 달밤에 활동하다.
1: 활동하다? 그래.
3: 그럼 오늘도 한번

0: 재미있고 신나게 그림으로 표현해볼까요?
1: 그래. 좋아.
2: 그럼 마켓이랑 말해볼까? 24시 마켓인 거야.
0: 우준아.
2: 응?
0: 우준이는 왜 장사라고 생각했어?
1: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늦은 밤까지 장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사람이 많은 낮에 열심히 장사를 하지 굳이 사람이 없는 달밤에 그렇게 장사를 할 이유가 있나?
0: 아, 사람들이 없는 달밤에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때와 시간이 맞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
1: 맞아, 맞아.
0: 좋아요. 그럼 윤슬이는? 윤슬이는 왜 달밤에 활동하다라고 생각했어?
3: 왜냐면 반대인 사람, 만약에 막 청개구리 같은? 그러니까 거꾸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0: 아, 청개구리처럼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뜻인 거지.
3: 응.
0: 그럼 우준아.
1: 응?
0: 우준이는 달밤에 장사한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누구한테 써줄 수 있을까?
1: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늦은 12시 넘어서 그런 저녁에 하는 거야. 그럴 때 친구한테 아이고 달밤에 장사하지 말고 얼른 자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0: 좋아요. 그럼 윤슬이는 달밤에 활동하다라는 말을 어떨 때 쓸 수 있을까?
3: 만약에 친구가 핸드폰을 막 거꾸로 보고 그리고 막 밤에 활동을 하고 아침에는 자고 이럴 때 친구한테 너 달밤에 활동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0: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 한번 설명해 볼까요?
1: 그래.
3: 그래.
1: 오빠는 이렇게 그랬어. 내 가운데 마켓이 보이지? 여기는 낮에 장사를 안 하고 늦은 달밤에 장사를 하는 거야. 사람이 없는 달밤에 장사를 해서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달밤에 장사하는구나. 빨리 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3: 어? 난 이렇게 그랬어. 이 가운데 이렇게 둥근 달이 보이지? 그 달이고 여기 달 아래 조그만 사람 있잖아. 그 조그만 사람은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서 밤에 활동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꾸로 무엇을 하는 사람한테 막 물구나무 서서 다니는 사람이나 막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이나 거꾸로 활동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달밤에 활동하구나. 거꾸로 행동하는 게 좋게 보이진 않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렇구나.
0: 좋아. 오늘도 두 사람 다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었어.
1: 고마워.
0: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오늘도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1: 뾰로롱.
0: 오늘의 관용어는 달밤에 체조하다야. 체조란 건강을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야.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 몸을 깨우기 위해 간단한 체조를 하지. 또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졸음을 쫓기 위해 몸을 움직이기도 해. 저녁에도 건강을 위해 간단한 체조를 하지만 한밤중에는 잠을 자는데 방해되니까 체조를 하지 않지.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다가 갑자기 체조를 하는 사람을 본다면 어떨까? 그 사람의 엉뚱한 행동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쩌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남들이 다 자는 밤에 체조를 하는 것처럼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비꼬아 꾸짖을 때 달밤에 체조하다라고 말해. 만약 누나가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산책을 가겠다고 나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4: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산책이야?
0: 라고 말이야.

0: 달밤의 체조였구나.
1: 체조.
0: 그러게, 눈썹이랑 답이 비슷했네.
1: 우리 밤에 체조하지 말고 지금 체조해볼까?
0: 그래!
1: 자, 이렇게. 같이.
0: 이쪽으로도.
1: 쭉.
0: 기지개 한번 펴보자.
1: 오늘의 관용어는
2: 달밤에 체조하다!
0: 주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쓰는 말!
1: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2: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불이 났어요.
5: 그랬대.
6: 무슨 소리지?
4: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6: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4: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6: 어디로 가야 하지?
4: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6: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7: 안 돼.
4: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6: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4: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6: 도와주세요!
4: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8: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9: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8: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9: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은혜 갚은 두꺼비.
1: 어떡해, 두꺼비가 위험해.
2: 맞아.
1: 친구들, 지네와 싸울 준비 됐어?
3: 응.
1: 좋아. 시완이.
4: 응.
1: 로운이.
5: 응.
1: 아담이.
6: 응.
1: 소령이.
7: 응.
1: 용감하게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8: 뿅뿅.
0: 옛날 옛날에 노래를 좋아하는 소녀가 살았어요. 소녀는 밥을 지을 때마다 노래를 불렀답니다.
9: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10: 꽉.
2: 진짜 왔어.
9: 두꺼봐, 너도 밥 먹으러 나왔니?
10: 꽉.
9: 두꺼비야, 네 밥은 여기?
10: 꽉. 꽉.
0: 그 후 두꺼비는 매일매일 소녀를 찾아왔어요.
10: 꽉. 꽉꽉. 꽉. 꽉. 꽉. 꽉. 꽉.

0: 몰라도 두꺼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1: 안 오려나?
0: 뒤늦게 나타난 두꺼비는 텅 빈 부엌을 보고 몹시 실망했어요. 그때 조그만 밥상이 보였어요. 세상에! 소녀가 두꺼비 밥을 남겨놓은 거예요. 소녀의 착한 마음씨에 두꺼비는 감동했답니다. 그 후 두꺼비는 소녀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밥을 지을 때도,
1: 두꺼봐,
0: 장에 갈 때도, 빨래하러 갈 때도,
1: 두꺼봐 두꺼봐 움직일게 새집 다오.
0: 소녀의 노래에 두꺼비도 함께 장단을 맞춰주었답니다. 막 자려는데 소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1: 아, 무서워.
0: 바로 그때 두꺼비 소리가 들려왔어요.
1: 어? 두꺼비 너로구나?
2: 두꺼봐 두꺼봐 헌집 짓게 새집 다오.
0: 함께 노래하자 소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1: 두꺼봐 고마워.
0: 소녀가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가려는데,
1: 어? 저게 뭐야?
3: 뭔가 불안한데?
0: 세상에, 커다란 지네가 기어나오지 뭐예요?
3: 도망쳐!
0: 두꺼비가 소녀를 구하기 위해 지네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1: 두꺼봐, 두꺼봐, 괜찮아? 네가 날 구해주었구나.
0: 두꺼비는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1: 두꺼봐, 두꺼봐.
0: 소녀는 목숨을 구해준 두꺼비를 위해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1: 두꺼봐, 고마워. 영원히 잊지 않을게. 어?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4: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 도움을 말해. 두꺼비가 잊지 않고 소녀에게 고마움을 베풀어준 것이 바로 은혜인 거지.
5: 맞아.
6: 나는 이걸 보면서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생각났어.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이잖아.
7: 나는 그 두꺼비가 원래는 얻어먹고 첫 번째는 좀 나쁜 일인 것 같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은혜 갚을 때, 싸울 때, 막 날아갈 때, 막 죽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4: 근데 소녀는 왜 두꺼비를 보살폈을까?
6: 동물 같은 걸 키우면 약간 사랑? 정 같은 게 생기거든? 그렇게 두꺼비가 매일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밥도 항상 먹고 하는 게 약간 귀여운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
8: 바쁜데도 밥을 챙겨줬잖아. 그래서 두꺼비도 감동을 받았고 소녀도 이제 자기 계속 오니까 자기 애완동물처럼 애정이 서로 생기면서 소녀가 두꺼비를 잘 보살폈던 것 같아.

0: 그럼 두꺼비는 왜 고민하지 않고 지네와 싸웠을까?
1: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도 고마운 거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싸웠는데 결국에는 쓰러진 거지.
2: 지네가 나에게 계속 밥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 소녀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 소녀에게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싸워야지, 당연히.
0: 그럼 너희는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 있어?
3: 제일 큰 사람은
0: 응?
3: 우리 부모님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셨잖아. 그래서 나는 부모님에게 나중에 커서라도 효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0: 두꺼비가 소녀에게 은혜를 갚은 것처럼 또 소녀가 두꺼비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좋은 마음으로 살아보도록 노력해보자. 두꺼비와 소녀처럼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더 좋은 곳에 나눠주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4: X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주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guys! Hey, guys, join Melody!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today?
1: Yay! 당연히 신나게 놀 준비가 되어 있지!
2: Me too! 나도, 나도!
0: 어? 타다!
1: It's the die! 맞아! 와, 신난다! 우리 지난번에 이 주사위 놀이 하면서 에너지, 모자도 찾고 A랑 재밌게 놀았잖아!
2: 맞아, 맞아!
0: 재밌었지?
1: 맞아!
0: 재밌었지, 친구들? That's why I brought it again today!
1: 와, 재밌게 놀려고 또 에너지가 가지고 온 거구나!
2: 역시 super super energy!
0: Oh, you guys are the best!
3: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0: Wait!
1: 뭐?
0: 이번에는 내가 던질래.
1: 에이! 주사위 가져왔다고 자기가 던지기가 어딨어?
2: 맞아. 던지는 거는 공평하게.
0: 오케이. 그렇게 하자.
1: 응? 자, 그럼 우리 가위, 바위, 보로 정하는 거야.
2: 오케이.
0: Rock, paper, scissors.
1: Yeah.
0: 오케이.
1: 시작.
0: Rock, paper, scissors. 멜로디다, 멜로디.
2: 축하.
0: 축하.
4: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0: Secret of Eve.
1: 방금 소리가 들렸어.
2: 나도 들었어.
3: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2: 에에에에에에 Catch me if you can. Mommy, mommy.
1: 어? 이게 무슨 소리지?
2: Look at that. Mommy, mommy. 어, 어떡해. 병아리가 엄마를 잃어버렸나 봐.
4: Aww, don't cry.
1: 그래, 울지 마. 우리가 엄마를 찾아줄게.
2: 어? 암탉이다.
4: Yeah, it's a hen. 에, 에, hen. 에, 에, hen.
2: Mommy, mommy.
1: Oh, my baby.
3: Me if you can.
4: Catch it! Come on, go!
2: Oh,
4: hurry, hurry!
2: Catch it!
4: Isn't that a bed?
1: 맞아, 맞아! 침대야!
0: Eh, eh, bed. Eh, eh, bed.
2: Yay!
4: We found it again!
3: Catch me if you can.
2: Huh? What's that?
4: It's a puppy!
1: 아, 그래, 강아지야! 근데 퍼피에는 이가 없어!
2: 어, 그러네. 아하! Pet!
3: 에, 에, pet. 에, 에, pet.
1: 우리와 함께 사는 동물, pet이야! 누군가가 키우는 강아지인가 봐.
0: It's my pet.
2: 어, oh, so cute.
4: Look at that.
1: 아, 펜이다.
0: 에, 에, pen. 에,

0: 팬이 장난이 너무 심했네요.
1: 아, 재밌잖아요. I like that pen. That was so funny.
0: 재밌긴요. 잉크를 뿌리는 건 너무했죠.
2: 맞아요, 맞아요. 아, 친구들. 알파벳 E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죠?
0: 에, 에, 에. 에, 에, 에.
2: 아! They're coming,
3: they're coming. 괜찮아, 괜찮아?
0: 오케이. 펜에서 갑자기 잉크를 뿌리는 바람에 놀랐네. 나 옷 혹시 안 묻었어?
1: 보자.
2: 없어.
0: 괜찮아.
2: 다행이야.
1: We had fun today, though.
0: 맞아. 병아리 엄마도 찾아주고.
2: 맞아.
1: 진짜 재밌었지롱. 자, 이제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한번 보자.
3: 오키조키.
0: E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소리 나는지 잘 들어봐.
1: 에, 에, 헨. 에, 에, 헨.
0: 에, 에, 벤. 에, 에, 벤.
2: 에, 에, 헨. 에, 에, 헨.
0: 에, 에, 헨. 에, 에, 헨.
3: 예!
1: 맞아! Sing a song!
3: 맞아!
1: Come on, everybody! Let's sing together! Come on! Come on!
0: 우리 슈퍼두퍼 위저드들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느는 것 같지 않아요?
2: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1: And now... Today's magic picture!
0: Let's start!
2: Where is a hen's house?
0: There is a bed in the hen's house.
2: There is a pet next to the bed.
1: There is a pen next to the pet.

0: That's right, kids. What's that sound?
1: Hen. Hen.
0: That's right. 암탉이 영어로 hen.
1: Hen. Hen.
2: Bed. Bed.
0: 침대는 영어로 That's right.
1: Bed.
3: Pet. Pet. 반려동물 영어로는 pet. 강아지, 고양이, pet.
1: Pet. Pet.
2: Pen. Pen.
0: 그래, 바로 글 쓰는 pen.
1: Pen.
0: Super

0: 지산을 고쳐라.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1: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오버.
2: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2, 1.

0: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1: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2: 여러분! 모두 피해요! 기다리다! 출동 준비! 기가몬! 준비 완료!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나만 믿어!
3: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4: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5: 뭐? 스피 잠깐!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 세웠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4: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5: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4: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6: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5: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7: 누구?
5: 한기 할머니.
8: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5: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한기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9: 안녕하세요.
6: 반가워요.
8: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5: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8: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5: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5: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11: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5: 을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11: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5: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2: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3: 기다리다 출동!
5: 자, 이번엔 우주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3: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며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11: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 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5: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어?

0: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1: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2: 안 돼!
1: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3: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4: 후보,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3: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4: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1: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3: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 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4: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3: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조종이 안 되잖아. 포보 살려!
1: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5: 저기 온다!
6: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3: 제발 나 좀 세워줘!
4: 모두 조심해! 포보를 구해! 자, 기가빌더 출동!
2: 그래, 알았어, 아비!
4: 포켓몬 변신 완료!
7: 마이티몬 변신 완료!

차량을 세워볼게.

0: 우리는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1: 고맙구나, 기가빌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도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2: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0: 네 덕분에 우주 고속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3: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우리 손 씻고 가시 먹자. 가시,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4: 괜찮아?
1: 괜찮아?
4: 응, 괜찮아.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머리를 빗겨주고 감겨주고

그리고 꾸며줄 거야. 진짜 멋쟁이처럼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거울처럼 생겼지? 뚜두두 뚜뚜뚜. 어때요? 새로운 머리 모양 마음에 드세요? 우와,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헤어 디자이너거든. 너희도 헤어 디자이너 놀이 같이 할래? 진짜? 아우! 그럼 손님한테 딱 어울리는 머리로 해주자. 같이 할 거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좋아요. 마음에 쏙 들어요. 자, 내가 거울 보여주면 이렇게 해봐. 준비.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헤어 디자이너 놀이. 손님 머리를 예쁘게 해주러 가자.

0: 얘들아 안녕. 헤어 디자이너 노래하는데 같이 할래?
1: 좋아.
0: 난 청소 담당. 그리고 이렇게 해줘. 우. 손님이 머리를 다 하고 나면 말이야.
1: 자, 여기 어디냐 하면 안내하는 곳. 머리하러 오신 분 계신가요? 어서 오세요. 딜런 미용실입니다. 디자이너 선생님은 저기 계세요. 딜런, 손님 오셨어요?
0: 자, 이 미용실 의자에 앉으세요.

0: 그럼 손님은 어떤 머리를 하고 싶으세요? 뭐든지 다 가능해요.
1: 자, 여기요.
0: 우아한 코끼리 스타일? 아님 멋진 독수리 컷? 아님 뽀글 구름머리? 아님 슈퍼스타 머리? 귀여운 빵머리? 아, 그거요? 그러니까 아주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요?
1: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2: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전화 끊을게.
0: 커다랗게 부풀린 몽실몽실 구름머리 나갑니다. 머리핀 필요한데 어떡하지?
1: 근데 나 머리핀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머리핀, 머리핀. 아, 그래, 찾았다. 그럼 이거하고 또 이거랑 또 이것도.
0: 자, 머리 감으러 갈까요?

0: 좋아요. 그럼 먼저 샴푸부터 해드려도 되겠죠? 쭉쭉.
1: 난 샴푸대야.
0: 끼익. 물온도 어떠세요? 차가워요. 그럼 살짝 끼익. 자, 이제 머리 감았으니까 이 수건으로 톡톡. 됐어요? 다시 의자로 가볼까요? 좋아요, 손님. 머리는 다 감았으니까 이제 멋쟁이로 변신해볼까요?

0: 이게 좋겠군. 어? 아, 네, 좋아요. 슥싹, 슥싹, 슥싹,
1: 슥싹. 와! 아니,
0: 잠깐만, 머리를 말려야 끝나지. 짜잔, 머리 끝!

마음에 안 드세요? 괜찮긴 한데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더 크게요? 좋아요. 어떡하지? 아, 그럼 되겠다. 어? 이러면 어떨까요? 이 위에 하나 올리고 또 하나는 이 위에. 아, 그렇지. 자, 이제 고정해 볼게요. 우와,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더 크게요? 좋아요. 저만 믿으세요. 손님 마음에 쏙 드는 머리로 해볼게요. 물 한 잔 여기 나갑니다. 아, 알았다. 근데 보면 안 돼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만, 물 넘친다고. 어? 멈춰. 아직 보면 안 돼요. 물이 넘치잖아.

0: 멈춰야 해.
1: 왜?
0: 하나는 네가 맡아, 나머지는 내가. 셋을 돌리자.
1: 하나, 둘, 셋.
0: 슥냥. 비씨 미안해. 그게 비씨? 비씨?
2: 비씨 너 어딨어?
3: 비씨
0: 어디 갔지? 손상안경 준비! 같이 찾아보자.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비씨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3: 거울이 필요하지 않아?
0: 마음에 들어?
1: 야호!
0: 우리가 해냈어! 마음에 쏙 드는 머리를 해줬어!

웃어봐. 찰칵. 좋아, 그럼 이번엔 웃긴 표정.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최강의 악당이 돌아온다. 마그마 X라고요?
1: 그래.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 메가타워의 증폭기는 이 마그마의 열을 이용했던 거야.
2: 하지만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3: 맞아요. 어떻게 지면 가까이 올라온 거죠?
4: 바로 그거다. 지하의 압력이 이상하리만큼 낮아.
1: 메가시티 지하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들이 위로 끌려 올라온 거야. 이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면
4: 목적은 하나일 게다. 마그마를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메가시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5: 그래?
6: 에이, 우연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7: 마그마 X라면 가능해. 마그마 X와 꼭 닮은 슈트도 봤다고.
6: 그건 일렉트로랑 아이스거리 만든 장식품이었을 거야.
7: 야, 더럽게.
6: 어쩔래 어쩔래.
8: 골드문에서 마그마 X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 사실이야.
9: 응, 누군가 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지.
6: 그게 일렉트로나 아이스거리라고 쳐도 케이넌 수감 중이잖아. 껍데기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9: 유리야, 왜 그래? 가슴이 답답해. 대체 마그마 X니 K니 그게 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뭐?
3: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나 유리, 제이는 새로 합류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요.
4: 아, 그래, 알아야겠지. 그건 파열 로봇 슈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였네.
10: 이 슈트는 불만 끄기에는 아깝습니다. 파이어 로봇을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슈트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끝낼 수 있어.
1: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4: 케이, 슈트는 무기가 아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10: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7: 말도 안 돼요. 파이로보가 무기라니.
8: 옛날에 이안이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데.
6: 그렇네. 우린 의외로 잘 맞는 데가 있다니까.
7: 형이랑 잘 맞고 싶지 않거든. 아, 저리 가.
1: 아무튼 우리와 뜻이 달랐던 케인은 파이어로보를 떠나버렸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투용 슈트 마그마 X야.
4: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다. 케인은 마그마 X로 메가시티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고, 파이얼로브는 케이의 마그마 X에 맞서 싸웠지.
9: 이야!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쏟아부어!

0: 마그마 엑스도 내 전투력을 당해내지 못했달까?
1: 마리 팀장님이 만들어준 냉각 무기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2: 맞아. 마그마 엑스의 약점은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였으니까.
3: 그러면 그 뒤로 케인은 어떻게 됐죠?
4: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야.
0: 거봐! K도 마그마 X도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5: 이게 무슨 일이야?

0: 불길이 너무 강해.
1: 허큘리스 액션!

0: 파이어 로봇!
1: 저희도 도울게요! 워터 캐런!
2: 붕괴 위험이 있어.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3: 알았어요, 테디 오빠.
4: 내 다리.
3: 괜찮으세요? 상처 좀 볼게요.
2: 레스큐 제트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바깥에 불은 모두 껐어. 안으로 들어가자.
5: 잠깐만. 어?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3: 어? 이건 지하가스관이야. 폭발할지도 몰라. 모두 물러서!
5: 아, 뭐야?

0: 하소서.
1: 원인은 역시 마그마인가?
2: 네, 마그마의 압력으로 지표면이 뒤틀렸어요.
1: 지진이 시작된 위치는?
2: 지진파를 분석해서 찾고 있어요.
3: 오랜만입니다, 정박사님. 그리고 마리.
2: 케이!
3: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바이오로브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아 참, 바이오로버는 지금쯤 모두 지진 현장으로 출동해 정신이 없겠군요. 제가 정성들여 만든 슈트를 입고 말이죠.
2: 케이! 설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진을 이용해 시선을 돌린 거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너 대체 어쩌려고?
3: 글쎄, 이젠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시간이랄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4: 더 강력한 마그마 더블 X가 탄생할 테니까!

0: 파이어 로봇은 무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마그마 더블 X가 일으킬 거대한 재난 속에서
1: 이럴 수가.
2: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메가시티에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아, 지진이야! 사람 살려!
4: 지진이 나면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 들어가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DNA 오빠들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5: 지진이 나면 건물이나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요. 유리창, 간판, 벽에 타일 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3: 모두 잘 들었지? 꼭 기억했다가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치킨 더기 치킨 더기 치킨은
1: 어젯밤 누구나 박물관에서 황금 왕관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왕관이 사라진 자리에는 치킨 뼈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2: 녀석들의 짓이군.
3: 바로 바로 치킨파.
0: 뭐? 치킨? 혹시 꼬꼬댁 치킨이 왕관을 훔쳐간 거야?
3: 아니 아니, 왕관을 훔친 도둑들 이름이 치킨파.
2: 이 도둑들이 치킨을 엄청 좋아해서 가는 곳마다 치킨뼈를 남기거든. 그래서 이름이 치킨파야.
3: 그나저나 이 녀석들을 어떻게 잡지?
0: 캬하, 그건 너무 쉽지. 녀석들을 잡는 건 이 곰띠한테 맡겨달라고. 치킨 정말 맛있어. 치킨 공기 치킨 많이 주문해. 요요요. 치킨 판 녀석들이군. 딱 걸렸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도 치킨은 공기 치킨입니다.
3: 여기 치킨 세 마리 주문할게요.
0: 아, 오케이. 세 마리요. 알겠습니다. 기다려라, 이 녀석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치킨은 곰곰이 생각해도 곰기 치킨입니다.
3: 방금 치킨 주문한 사람인데요. 네 마리 더 주문할게요.
0: 네 마리 더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더하기 4는 7. 7 마리. 좋았어. 아, 참, 뭐야 또. 지금까지 이런 맛은
3: 방금 전화한 사람인데요. 치킨 두 마리 더 주문할게요.
0: 아, 예, 두 마리 더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더하기 4 더하기 2는 아, 어떻게 계산하지?
4: 이렇게 하는 게 곰기.
0: 토토 깨깨.
2: 세 수를 더하는 거 어렵지 않아.
3: 하나씩 차례로 더하면 돼. 바로 이렇게 3 더하기 4는
2: 7 더하기 2는
4: 9.
3: 그럼 정답은
4: 9.
3: 그런데 덧셈을 할 때는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2: 답은 똑같아. 3, 4, 2. 세 수를 더할 때 3 더하기 4 더하기 2나
3: 2 더하기 3 더하기 4나
2: 4 더하기 3 더하기 2나 답은 모두
4: 9.
0: 아하, 그렇군.
3: 주문한 치킨 다 됐나요?
0: 와, 도둑이로군. 네, 그럼요. 치킨 9마리 여기 있습니다.
3: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 둘째가 치킨 말고 김밥을 먹겠대? 알았어. 죄송한데 치킨 3마리 빼주세요. 패들 좀 부탁해요.
0: 그러면 9마리에서 3마리를 빼면은 9 빼기 3은 6. 6마리. 그래, 좋았어. 자,
3: 저기요, 막내도 치킨 대신 냉면을 먹겠다니까 한 마리 더 빼주세요. 수고.
0: 자, 한 마리를 더 빼라고요. 자, 그러면은 9 빼기 3 빼기 1은 이런 뺄셈은 처음 해보는데.
2: 걱정 마, 곰기. 세수의 뺄셈도 어렵지 않으니까.
0: 그래?
2: 응, 다음은
4: 6
3: 6배기 1은
4: 5 정답은 5
0: 세수의 뺄셈도 아주 쉽군. 자 그럼 치킨 파 녀석들을 잡으러 렛츠 고! 고고! 기다려라 이 녀석들! 자 치킨 배달 왔습니다.
3: 왔다! 치킨이 다 몇 마리죠?
4: 몇 마리죠?
0: 자 다섯 마리죠?
3: 뭐야? 이 감히 날 속이라더라?
4: 속이라더라?
0: 뭐가요? 다섯 마리 맞는데? 자, 처음 주문한 아홉 마리에서 세 마리 빼면 여섯 마리. 거기서 한 마리 더 빼면 다섯 마리. 맞잖아요.
3: 아니지. 세 마리에서 한 마리 빼면 두 마리. 아홉 마리에서 두 마리 빼면 일곱 마리지.
0: 이상하다. 아,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답은 똑같다고 아까 토토 끼끼가 말했는데.
4: 아니야, 곰끼.
0: 아니야?
5: 응, 덧셈을 할 때는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답이 똑같지만
2: 뺄셈을 할 때는 반드시 전체 안에서 빼는 수를 빼야 해. 처음 주문한 치킨 9마리에서 3마리를 빼고 1마리를 빼면

0: 다섯 마리가 남지?
1: 여기서 9는 전체 양이고
0: 3과 1은 빼는 수야.
1: 뺄셈은 전체 양에서 얼마를 빼는 것이니 빼는 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안 되고
0: 항상 전체 양에서 빼는 수를 빼야 해.
2: 아하, 그렇군. 자, 알겠어요. 빼는 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3: 아, 그런 거야? 몰랐네. 몰랐네.
2: 됐고, 치킨이나 드십시오. 자.
3: 어디, 먹어볼까? 먹어볼까?
4: 맛있겠다!
2: 그건 입에 붙이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요한용 특수 치킨이지, 롱! 아, 여기는 곰께! 왕관을 찾았다! 오바! 왔나, 요원들? 세수의 덧셈과 뺄셈을 잘할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굿! 굿! 굿!

0: 곰끼 빵 먹자.
1: 차. 에? 웬 빵?
0: 그동안 내가 너에게 심술을 많이 부렸지. 사과하는 의미로 빵을 준비했다.
1: 오, 차하하. 웬일이야, 슈퍼맨? 모두 몇 개 빵을 준비했는데?
0: 곰끼 너 거가 세 개. 토토 거 두 개.
1: 오.
0: 끼끼 거도 두 개.
1: 빵이 모두 일곱 개!
0: 늘 준비했었지.
1: 에?
0: 그런데 내가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네 개 꺼내 먹었지. 그리고 웬 악어 친구가 주세요 하는 얼굴로 쳐다보길래 빵을 세 개 주었지. 그래서 빵이 몇 개가 남았을까요?
1: 그러니까 빵 일곱 개에서 네 개를 먹고 세 개를 악어한테. 몇 개가 남은 거지, 요원들? 7 빼기 4는?
2: 4!
1: 3 빼기 3은? 와, 영 개 남았다고? 에이, 이리 줘봐. 뭐야? 아, 진짜 영 개 남았잖아.
0: 야구르지, 야구르지, 메롱.
1: 자, 좋았어, 슈퍼맨. 나도 도넛을 선물로 주지.
0: 도넛?

0: 분홍 발사!
1: 아이, 아이, 이게 도넛이냐? 풀어줘, 풀어줘!
0: 차하하! 공기를 놀린 대가다 슈퍼맨! 차하하하하! 안녕!
2: 공기, 공기, 공기!
3: 우에마!
2: 내가 바로 공기!
4: 공기!
2: 공기, 공기, 공기!
3: 우에마!
2: 우주 최고 용왕!
4: 공기!
3: 내꺼!
4: 1, 2, 3, 4, 5, 6, 7, 8, 9, 10!
3: 오케이!
4: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4: 누구나!
2: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슈퍼곤충 구조대.
1: 얘들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친구잖아, 안 그래? 곤충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0: 이 근처 어딘가에 버키가 있을 거야.
2: 맥스, 버키가 보여?
3: 아직 잘 안 보이는데. 잠깐, 나무가 왜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지? 이런, 길이 막혔어.
0: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꼭 폭풍이라도 지나간 것 같은데.
3: 내 데이터에 따르면 숲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 곤충들이야.
2: 뭐? 곤충들?
0: 어? 사막이잖아. 뭐야? 사슴벌레 잠자리까지?
3: 무슨 일이지?
2: 어서 피해!

0: 잡았다.
1: 세상에.
0: 엄마, 잡았어요.
1: 조심해야지.
0: 괜찮아요. 잘 잡았어요.
2: 휴, 고마워. 나 진짜 무서웠거든.
0: 곤충이 뭐가 무서워. 이렇게 귀여운데.
3: 얘들아, 나야, 나. 구해줘.
4: 버키?
0: 어? 미안해. 네가 이상해진 곤충인 줄 알았어. 이상해진 곤충?
3: 눈이 녹색으로 변하더니 몸 색깔도 변하고 엄청 사나워졌어.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0: 맞아. 나도 곤충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면 좋겠다.
5: 그럼 당장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네.
0: 나도 같이 갈래. 그래도 돼요, 엄마?
1: 그럼. 대신 조심하렴.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야 해.
3: 잘 됐다. 자, 받아. 이걸로 몸을 줄이면 곤충들 가까이 갈 수 있어. 라야, 곤충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래?
0: 알았어. 나한테 맡겨. 다녀올게요.
1: 그래, 이따 보자.
6: 좋았어. 슈퍼윙스 몸이 작아졌다 이거지. 점점 재밌어지는데.
0: 이 근처에 있을 텐데.
7: 곤충들이 왜 저러는 거지?
3: 우주 폭풍 때문에 곤충들이 거칠고 사납게 변했나 봐.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곤충들도 위험하고 숲도 완전히 망가질 거야.
5: 그럼 서둘러서 곤충들을 안전하게 잡자.
3: 알았어?
0: 이쪽이야. 여기 너. 어서 들어와.
5: 너도 들어가. 어? 거기 섀도우 스피드.
4: 야호!
7: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곤충들을 금방 잡았어. 라야, 이번 일에 대한 보답으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0: 나를? 정말이야?

0: 받아. 이건 너만의 특별한 슈퍼 잉스 볼이야. 우와.
1: 우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2: 모두 잘 가.
0: 오늘은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됐네. 얘들아, 이제 원래 크기로 다시 돌아가자.
2: 어떻게 된 거지?
3: 슈퍼윙스를 이렇게 쉽게 잡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0: 골든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4: 안 돼!
2: 당장 슈퍼윙스를 풀어줘.
3: 안 됐지만 슈퍼윙스는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이 골든보이를 불러.
2: 안 돼! 기다려!
3: 어디 보자.
5: 안 돼! 도와줘!
3: 여기서 특별한 물건이 나오는 것 같던데.

0: 나와! 어서 나오라고! 가만히 있어!
1: 이 안에선 열 수가 없어! 도움이 필요해!
2: 방법이 있어!
3: 맥스를 놔줘, 골든보이!
0: 그렇게 작아진 몸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골든 주먹 발사!
3: 조심해! 이쪽으로!
1: 날 잡아봐라!
2: 너무 느리잖아.
0: 왜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지?
3: 거기 섀도우 스피드!
1: 잡았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4: 라야, 너무 늦었잖아. 걱정 많이 했어. 괜찮니?
1: 그럼요. 그치만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는 건 진짜 힘들었어요. 저게 뭐죠?
4: 세상에.
5: 와! 여긴 어디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1: 넌 누구야? 여긴 어떻게 온 거고?
5: 난 이집트의 왕자야.
1: 왕자? 네가 진짜 왕자라고?
2: 내 분석에 따르면 진짜로 고대 이집트에서 온 왕자가 맞아. 우와.
5: 그럼 여긴 미래인 거야? 어쨌든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2: 혹시 이집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5: 맞아. 갑자기 이상한 구멍들이 생기더니 날아다니는 주먹 6개가 나타났어.
1: 설마 또 골든보이?
3: 어차피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골든보이한테서 베지를 되찾아야 해. 우리가 도와줄게.
5: 고마워. 그럼 모두들 날 따라와.
1: 조심해 얘들아.
3: 걱정 마, 라야. 안전하게 다녀올게.

0: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1: 나갈 수가 없어.
2: 이제 어떡하지?
1: 가라앉고 있어.
2: 누가 어떻게 좀 해봐.
1: 구중 루프 액션. 어쩌지? 벽이 너무 멀어서 구중 루프가 안 가.
2: 거기, 넌 어때? 꺼내줄 수 있어?
1: 나도 잘 모르겠어.
2: 뭐라도 빨리 해봐, 제발.
1: 안 돼!
0: 거기, 섀도우 스픽!
2: 안전해. 호기, 역시 넌 최고야.
1: 그 새로운 기술 볼 때마다 정말 멋져.
0: 이제 왕자님을 찾으러 가자.
2: 좋았어.
3: 양갈래 길이네. 어디로 가지? 이쪽인가?
1: 골든보이 목소리야. 저쪽에서 들렸어.
0: 가보자.
1: 골든보이!
3: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슈퍼윙스, 왔구나!
4: 이 딱정 벌레한테 신비한 힘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지!
0: 잠깐! 멈춰!
4: 골든 주먹, 나한테 가져와! 됐어!

0: 어떻게 된 거지?
1: 어? 어, 속성들이 갑자기 살아났어.
2: 어쩌지? 골든보이가 속성들을 화나게 했나봐.
0: 그래서 뭐 그래봤자 속성이잖아, 안 그래? 내가 가만히 서서 당할 줄 알았어? 다크 골든 주먹 발사! 내 주먹 맛이 어때? 뭐? 뭐야? 생각보다 훨씬 강하잖아.
2: 왕자님이 위험해!
1: 안 돼! 이제 어떡하지?
2: 이봐! 이쪽이야! 구조용금을 발사! 왕자님한테서 떨어져!
1: 다들 조심해! 슈퍼윙스! 날 수도 있잖아!
3: 상대가 너무 빠르고 강해!
1: 내가 유인해볼게!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어디 한번 잡아봐! 나 여기 있어! 야호! 성공!
3: 좋았어!
0: 얘들아! 어? 어서 나 좀 도와줘!
1: 배지를 돌려주기 전엔 도와줄 수 없어.
0: 상대가 너무 강해. 방법이 없겠어. 배지 줄 테니까 원래 크기로 돌아와.
4: 배지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5: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1: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크네.
0: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시간 포털? 아, 골든 AI가 열어줬나 봐. 이렇게 딱 맞춰 열어주다니. 수호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갈게. 해물을 밀어.
2: 지금 그냥 도망친 거야?
3: 잠깐, 골든보이의 AI가 시간 포털을 연 거야?
1: 생각할 시간 없어. 싸움에만 집중해.
2: 맞아. 구조용 로프 액션. 포기, 벗기.
1: 알았어. 멈출 방법이 있을 텐데. 어? 혹시 이건가?
5: 조심해. 다칠 수도 있어.
1: 멈춰!
6: 이게 뭐지?
1: 난 이집트의 왕자야! 너희들의 적이 아니라고!
5: 우와! 수호신들이 왕자를 알아봤어!
3: 우와, 진짜 멋있다!
2: 이런 신비로운 장면은 처음이야!
1: 수호신들한테 공격을 멈추라고 말해줘! 알았어! 우린 이집트 왕가의 보물을 훔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이곳을 지키러 왔지. 너희처럼. 그러니까 자리로 돌아가.

0: 수호신들이 다시 잠들었어.
1: 다행이다. 이제 모두 안전해졌어.
2: 성공이야. 이제 다 끝났어.
3: 우와,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4: 호기랑 있으면 이런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벌어져. 이젠 익숙해서 놀라지도 않는다니까.
1: 아깐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 고마워.
0: 천만에, 오늘 정말 용감했어. 진짜 파라오처럼 말이야. 그래서 보답으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1: 어?
0: 그게 뭔데? 짜잔!

0: 어떠세요, 왕자님?
1: 어? 우와! 이건 정말 멋지다! 피라미드랑 딱정벌레 수호신도 있네. 이제 이게 내 보물이야. 평생 간직할게.
2: 정말 잘 됐다.
0: 이제 넌 공식적인 슈퍼익스 명예 홍보 대사야.
1: 명예 홍보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3: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지키는 특별한 친구들 중 한 명이 됐단 뜻이지.
1: 정말이야? 완전 멋지다. 마음에 쏙 들어.
0: 어? 돈이잖아. 오랜만이야.
4: 호기! 런던에 강추위가 닥쳐서 템스강이 스케이트장처럼 꽁꽁 얼어붙었어. 사람들도 갇혔고 혼자선 해결할 수가 없어. 큰일이야. 빨리 와줘.
0: 정말이야? 걱정 마, 도니. 바로 출동할게. 그럼 이만 갈게. 안녕, 왕자님.
1: 마살라마.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박지원의 번개. 세계의 신기한 집.
1: 사고뭉치 이빨 해적.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중인데.
2: 여기도 없네. 저기도 없고. 우주에 없는 걸 드디어 찾았어. 우주 호텔. 그래, 텅 빈 우주에 호텔을 짓는 거야. 우주엔 어떤 호텔이 어울릴까? 탱글탱글 탱탱 젤리 호텔? 아님 아이스크림 호텔은 어때? 아 근데 호텔을 지을 젤리나 아이스크림이 없네. 안 되겠어. 집 지을 재료부터 찾아와야겠군. 어디? 어, 좋아 좋아. 지구에서 슬쩍 훔쳐오면 되겠네. 얘들아, 뭐하냐? 지구로 출발! 우와, 대단한데? 집 지을 재료 말고 집을 통째로 가져가야겠어. 세계 최고의 집이 어떤 거지? 세계 최고닷컴에서 찾아봐야지.
3: 어? 누가 세계 최고의 집을 찾고 있네?
4: 내가 도와줘야 하나?
3: 번개맨이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집은 그래, 아름다운 숲이 펼쳐져 있고 손을 뻗으면 달림이 닿을 것만 같은 높고 높은 집. 그런 집이 최고가 아닐까? 그런 집이 있는 곳은?
2: 답변 완료? 어? 누가 벌써 답글을 달아줬네? 가만, 여기가 어디야? 인도네시아, 나무 위의 집?
5: 여기는 인도네시아 밀림. 이렇게 깊고 깊은 숲 속에 집이 과연 있을까요? 어? 나무 위에 집이 있어요. 여긴 코로아이족이 사는 집이랍니다.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6: 자, 절 따라오세요.
5: 외나무 사다리. 나무 장대를 튼튼한 다리만으로 아슬아슬 올라간답니다. 어? 지금도 높은데 더 높은 집을 짓기로 했대요. 새로 지을 집은 무려 35m 높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걸까요? 코로아이족이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인도네시아 밀림에는 무서운 동물들이 많이 살아요. 맹수들이죠.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면 무시무시한 맹수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모기 떼의 공격도 피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나무 위에 집 짓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주변 나무 정리하기. 집 주변에 나무를 베는 건 적이 숨을 곳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다음은 방바닥 만들기. 영차 영차, 밑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받아주고 가족들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요. 아이들도 집 짓기 놀이에 한참이에요. 아빠를 돕고 싶나 봐요. 집 짓느라 고생했으니 영양 만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대요. 바로 코로와이족의 보양식 부아메라. 부아메라를 쪄서 즙을 낸 후 주식인 사고녹말과 함께 먹어요.
6: 부아메라와 사구를 함께 먹으면 배도 부르고 일할 맛도 나요.
5: 집 짓기는 이렇게 3일간 계속됩니다. 도시에서 집을 지을 때처럼 망치도 드라이버도 굴착기도 전기도 없지만 코로아이족은 걱정 없어요. 돌돕기 하나로도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벽도 세우고 지붕도 멋지게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바닥을 나무 껍질로 덮어줘요. 발이 밑으로 빠지거나 벌레가 들어오는 일이 없게 말이에요. 튼튼하게 잘 만들었나 신나게 뛰어도 보고, 아무리 뛰어도 끄떡없는 높고 높은 나무 위의 집, 드디어 완성! 쌀쌀한 밤을 위해 불을 피워볼까요? 코로아이족은 전기가 없어도 끄떡없어요. 직접 불을 피울 수 있답니다. 오, 불씨가 점점 피어올라요. 코로아이족은 이렇게 전기나 기계의 도움 없이도 자연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답니다.
2: 캬! 나무 위에 집 멋진데? 이걸 우주로 가져가서 달 꼭대기에 탁 올려놓으면 우주 나무 호텔 어때? 역시 지구엔 없는 게 없다니까. 얘들아 뭐하냐? 번개맨 오기 전에 세계 최고의 집을 훔쳐가자고.
3: 뭐? 세계 최고의 집을 알려달란 게 이빨의 적이었어?
2: 그래, 나다. 그러는 넌 누구?
3: 응? 나야, 번개맨.
2: 또 번개맨?
3: 세계 최고의 집을 알려준 게 바로 나였어. 이빨의 적이 훔쳐가려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2: 번개맨 약오르겠는데? 우리를 도와준 셈이잖아.
3: 이빨의 적, 세계 최고의 집은 지구에 두고 가지 그래. 혼쭐이 나기 싫다면 말이야.
2: 흥! 싫어! 그래서 준비했지? 슈로바라 슈로바라! 이빨 굴착기 출격! 나무집을 벗어 우주로 가자!
3: 이빨의 적, 결국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군.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보아! 번개 파워!
2: 안돼! 일단 후퇴! 죽어보자 번개맨!
3: 친구들, 이제 안심해. 멋진 나무 위의 집을 지켜냈으니까. 세계의 집은 번개맨이 지킨다. 번개 파워!
5: 이번엔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이탈리아에는 스머프 마을처럼 귀여운 버섯 마을이 있어요. 이 집들은 터키의 카파도키아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요. 닮았나요?

0: 그 외에도 얼음으로 만든 이글루, 몽골의 천막집 게르, 바자흐족의 물 위의 집, 태국의 수상가오, 모두 모두 세계 최고의 집들이랍니다.
1: 비록 도망오긴 했지만 이빨 해적의 우주 호텔 프로젝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응? 이빨 톡?
2: 세계 최고의 집 구하신다고요?
1: 어, 맞아요.
2: 우리 집을 소개하고 싶은데.
1: 누이신지?
2: 나야, 찍찍이.
1: 뭐? 생쥐? 그럼 나더러 쥐구멍을?
2: 왜? 아늑하고 얼마나 좋은데. 찍찍.
1: 우주 쥐구멍 호텔 지라!
3: 세계의 신기한 집들,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0: 세계의 집에 관한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베트남에는 차륵 마을이 있다? 설마 진짜? 정답은 진짜! 베트남의 차륵 마을이에요. 차륵으로비죠. 클레이 터널이라고도 불린답니다. 고대 건축물과 다양한 베트남의 문화를 소개하는 조각공원이라서 사람이 살지는 않는다고 해요. 세계의 집에 관한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이란에는 요정들이 살 것만 같은 기묘한 동굴집이 있다? 진짜? 정답은 진짜! 이란의 동굴집이에요. 적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절벽 바위에 동굴을 파서 살았다고 해요. 바위에 창문과 문을 낸 모습이 마치 요정이 살 것 같은 집이에요. 지금도 동굴집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1: 오늘은 세계의 멋진 집들을 탐험해봤어. 사는 곳의 날씨와 환경에 따라 집들의 모양도 다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세계 최고의 집이 아닐까?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안녕. 번개.

0: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가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0: 박지원의 한계만. 학교 가는 길을 지켜라. 저런, 아가들이 울고 있잖아. 아가들아, 괜찮아?
1: 경아처럼 나도 학교 갈래.
2: 학교 가게 해주세요.
0: 학교? 내가 아는 학교랑 다른 건가? 대체 학교가 왜 가고 싶다는 거지?

0: 하루 종일 미술놀이만 할 때도 있대.
1: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게임도 한대. 아이, 너무해.
0: 왜 누나들만 신나는 거야?
1: 우리도 학교 갈 거야.
2: 보내줄게요.
1: 네.
3: 뭐야? 저렇게 떼쓰는 거 보니 지구의 학교는 엄청 재밌나 봐. 그럼 이빨 해적도 해야지. 학교에 공부하러? No! 학교에 말썽 부리러 바로 그거지. 얘들아, 우리도 학교 가자.
4: 안 돼. 이빨 해적이 학교에 간다고? 친구들이 위험하겠어. 하지만 걱정 말아요. 번개맨이 지켜줄 테니까. 좋아, 학교로 번개. 어, 잠깐만. 그런데 어느 학교지? 저곳이다. 번개 누날, 저곳이 어딘지 알려줘.
5: 번개는 데이터 분석 중. 띠용띠용 띠용띠용. 네팔의 학교로 긴급 출동 바람.
4: 네팔의 학교? 고마워.

0: 네팔로 번개 이동.
1: 네팔에 있는 시골 마을에 학교 가는 길을 따라가 볼까요? 그런데 저게 뭘까요? 밧줄 같은데? 학교 갈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우와, 밧줄을 타고 강을 건너고 있어요. 영차, 영차. 이 마을 친구들은 매일 밧줄을 타고 강을 건너서 학교에 간다고 해요. 어린 동생들은 아빠와 함께 공중근해를 타고 강을 건너요. 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나무 상자 말이에요. 중간까지는 몸무게 덕분에 저절로 잘 가지만 중간부터는 직접 쇠줄을 잡아당기며 건너야 한답니다. 영차, 영차. 공중근해를 타고 학교 가는 길.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언덕을 오르고 나면 출렁다리를 건너가요. 드디어 학교 도착! 오늘은 시험 보는 날! 그래도 괜찮대요. 네팔의 시골 마을 친구들은 학교 가는 게 세상 최고의 즐거움이니까요. 밧줄을 타고 학교 가는 길은 콜롬비아의 산속 마을에도 있어요. 감자자루에 꽁꽁 쌓여서 계곡을 건너는가 하면 엄마 품에 안겨 밧줄을 타고 가는 아슬아슬 학교 가는 길. 미술 시간도 너무너무 즐겁고 물장난치다가 벌을 받아도 학교에 오는 게 최고의 행복이래요.
2: 뭐야? 신나게 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시험도 보고 벌까지 받는다고? 속았잖아? 화가 난다, 화가 나! 내 기분처럼 이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어주지. 슈바라 슈바라.
3: 이빨의 적 멈춰.
2: 응? 또 번개맨?
3: 이빨의 적, 모든 학교는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야. 우주에도 학교가 있어서 너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2: 흥! 찬소리는 그만. 시간이 없으니 모두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테다.
3: 멈춰 이빨의 적. 안 되겠군.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2: 지지 않을 테다.
4: 번개맨, 우리도 도울게. 밧줄 공격. 야!
2: 이게 뭐야?
3: 우와, 밧줄 공격 정말 최고였어. 너도 오늘부터 세계의 비밀 소대야.
4: 고마워요, 번개맨. 이제 우리 학교는 우리가 지킬게요.
2: 내가 탕하기만 할 줄 알고? 지구 학교 두고 봐.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어? 저기 저 학교가 재밌어 보이는데? 저기가 어디야? 어? 캄보디아? 캄보디아로 가자! 아!
1: 캄보디아 시골에 학교 가는 길이에요. 어? 학교에 대야를 왜 들고 갈까요? 대야는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1인용 스쿨버스랍니다. 호수 안에 있는 학교에 가려면 대야 버스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15분 정도 대야를 운전해 학교에 간답니다. 물 위에 떠있는 학교에 드디어 도착! 공부를 할 때도 대야 버스는 발밑에 소중히 모셔두죠. 집에 돌아갈 때 다시 대야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공책 대신 작은 흙판에 글씨를 쓰고 있어요. 공책이나 연필 같은 학용품 살 돈을 아끼기 위해서랍니다. 쉬는 시간엔 친구들이랑 신나게

0: 즐겁게 놀아요. 비눗방울 놀이도 하고 교실에서 고무줄 놀이도 한답니다.
1: 안녕. 나는 말썽쟁이 심술악당 이빨 해적이다. 지구인들이 재밌게 노는 건 이빨 해적이 용서할 수 없다고? 슈바라 슈바라. 에이?
2: 나도 용서할 수 없지?
1: 응?
2: 이빨 해적이 친구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방해하게 놔둘 순 없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허아!
1: 야! 살짝 피했지롱. 내가 또 당할 줄 알고 이제 제대로 무시무시한 걸 보여주지. 슈바라 슈바라 무시무시 이빨 좀비하고 소환.
2: 좀비하고? 이럴 수가. 친구들이 위험해. 안 돼.
3: 번개만은 우리가 지킨다. 야, 베이비 히어로 변신.
4: 형아, 누나들은 동생들을 지킨다.

0: 뭐야? 이런 공격은 처음이야. 재질 너무 무서워. 후덜덜. 이빨의 적살이야.
1: 학교 가게 해달라고 떼쓰던 아가들이 베이비 히어로였다니. 대단해요, 베이비 히어로들. 여러분들을 세계 베이비 수호대로 인정합니다. 세계 어린이들의 학교 가는 길,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0: 세계 친구들의 학교 가는 길. 그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학교 가는 길이 3시간도 넘게 걸리는 학교가 있다? 진짜? 정답은 진짜! 절벽학교예요. 절벽학교는 중국 스촨성 소수민족들이 사는 마을에 있답니다. 길이 나있지 않은 산을 지나야 해서 학교 가는 길은 모험 코스와 같아요. 아슬아슬 위험한 언덕을 지나 절벽을 통과하면 높고 높은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불평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모여서 학교 가는 길은 재밌는 일이 끊이지 않고 중간에 다 같이 쉬어가기도 한답니다.
1: 오늘은 세 개의 친구들이 학교 가는 길을 함께 해봤어. 험한 산길을 지나도, 대야를 타고 호수를 건너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한 학교. 정말 정말 멋져.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때? 학교 가는 길이 언제나 신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번개맨이 지켜줄게.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대부분의 숲과는 무척 다른 모습의 숲이 있습니다. 강과 습지, 강어귀를 따라 펼쳐진 쉽사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울창한 숲이죠. 낙엽 수림은 그 존재 자체가 담수화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관목이나 가시덤불, 그리고 나뭇가지 속에 사는 조심성 많은 생명체들은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사나운 사냥꾼을 피해 몸을 감춥니다. 연중 강수량이 불규칙한 이런 반습윤 숲에 사는 생물들은 날마다 두 개의 세계를 만납니다. 물과 땅 사이를 드나들고 미로처럼 복잡한 숲과 강둑 너머의 고요한 물 사이를 넘나드는 거죠. 그래서 이 축소된 정글에 사는 주민들은 물과 땅의 특별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이 풍성한 환경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거수림이 그렇듯 이곳도 강어기의 수많은 물길을 따라 나무들이 미로처럼 수십 킬로미터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이런 숲은 대체로 온화하거나 건조한 환경에서 수로를 따라 발달합니다. 그리고 1년 중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계절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녹지대를 형성하는 게 특징이죠. 그런 면에서 이곳은 적대적인 환경을 피할 피난처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과 선선한 기온이 보장되는 곳이니까요. 이곳을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오아시스라 여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이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은 무척 특별합니다. 비옥하지만 습한 흙에서도 잘 자라고 봄장마와 해빙으로 인한 계절성 범람도 견뎌내거든요. 물풀의 나무와 버드나무, 포플러 나무는 상당한 크기로 자라 숲의 지붕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대규모 군집을 이루는 때까마귀 같은 군생조류에겐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가마우지 같은 물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새들은 뛰어난 잠수부로 강과 습지를 둘러싼 숲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거수림을 단지 새들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물 주위에 발달한 삼림지는 레테아 숲의 야생마 같은 대형 동물의 마지막 안식처이기도 하죠. 전설에 따르면 이 말들은 칭기즈칸이 소유했던 타타르말의 후손으로 도나우강 삼각주의 광대하고 치밀한 숲 덕분에 무자비한 사냥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현재 도나우강 삼각주의 이 말들은 유럽에 남은 몇 안 되는 야생종입니다. 지금은 3천 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숲과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점점 커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먹이를 먹는 탓에 몇몇 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했거든요.

루마니아에 위치한 도나우강 삼각주는 유럽의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의 낙원입니다. 숲과 습지, 늪으로 이루어진 이 복합적인 영역에는 현재 식물 1200여 종과 조류 300여 종, 담수어 45여 종이 함께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숲은 강을 따라 커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호수와 숲, 갈대밭이 뒤섞이기도 합니다. 황금 자카리 살기엔 완벽한 환경이죠. 황금 자칼은 늑대와 비슷하게 생긴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몸집이 작은 자칼은 야생마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보통 죽은 짐승이나 작은 사냥감을 선호하거든요. 강 주변에 동물의 사체가 나뒹굽니다. 지난 홍수의 희생자들이죠. 자칼은 후각으로 먹이를 찾기 때문에 강물에 휩쓸려 흙에 파묻힌 사체도 금세 찾아냅니다.

백로는 습지에 잘 적응해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사냥 기술도 아주 뛰어나죠. 성실하고 집요한 이 사냥꾼들은 죽은 나무나 뿌리를 덮은 진흙을 발로 헤치며 얕은 물속을 누빕니다. 진흙 속에 숨은 작은 물고기를 찾는 거죠. 사냥은 거의 백발백중이라 꽤 많은 물고기와 곤충, 올챙이를 비교적 수월하게 잡습니다.

물과 땅이 혼재하는 이 생태계는 연체동물과 무척치동물, 개구리 등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라 생물량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대륙 남쪽 숲의 강둑에 군락을 이루고 사는 적갈색 따오기는 먹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구부러진 부리와 짙은 색 깃털을 지닌 이 작은 섭금 유사에는 강어기와 삼각주 같은 습지를 즐겨 찾습니다. 성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새끼들도 이제 곧 다른 새들과 경쟁하며 이 영역을 공유하게 되겠죠. 황로는 강변의 나무에 거대한 군집을 형성하고 다른 여러 새들과 숲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시끄러운 건 당연 황로들이죠.

이 시기엔 울창한 거수림의 나무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둥지를 만들 재료는 물론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보호물도 제공하니까요.

황로가 사는 나무 위는 매우 부산합니다. 몇몇은 번식기를 맞았고 몇몇은 둥지 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컷은 둥지를 짓기 위해 재료를 모으고 암컷은 그걸 이용해 둥지를 만듭니다.

또 누군가는 소중한 알을 품은 채 주위를 살피고 누군가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느라 분주하죠.

눈처럼 흰 깃털을 지닌 고니들도 번식기를 맞았습니다. 이들의 짝짓기 철은 보통 3월에서 4월까지인데 안정적인 짝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죠. 고니 부부는 호숫가나 강둑에 마땅한 자리를 잡고 불청객이 나타나면 힘을 모아 필사적으로 막아냅니다. 거수림에선 봄이 아주 중요한 계절입니다. 수백만 개의 씨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죠. 봄이 되면 숲과 주변에 사는 생명체들은 풍성한 먹이와 따뜻한 기온, 충분한 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비바람도 찼습니다.

비바람이 멈추고 나면 숲은 다시 생명력이 넘쳐오릅니다. 암컷 비둘기 조롱도 둥지를 완성했군요. 그 사이 사냥에 성공한 수컷은 곤충과 작은 동물을 선물로 건네며 암컷과 결속을 다집니다.

스윈호 오목눈이는 거수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솜털 같은 씨앗과 포플러 나무의 잔가지를 이용해 나뭇가지에 매달린 형태의 둥지를 짓죠.

그리고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수컷이 동시에 여러 개의 둥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다른 짝들과 각각 마무리를 합니다. 완성된 집은 마치 털양말처럼 생겼습니다. 입구는 터널처럼 생겨서 포식자의 공격을 막는 데 유리하죠. 거수림은 여러 종류의 작은 새들에게 둥지뿐만 아니라 풍족한 먹이도 제공합니다.

물과 맞닿은 숲의 가장자리에서 새끼 고니들이 부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둥지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느라 주변을 살필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세상을 탐험할 시간입니다.

자상한 부모 고니들은 새끼들에게 먹잇감이 될 만한 작은 동물이나 수생식물을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고니 가족은 보통 4, 5개월 동안 함께 지냈는데 길게는 다음 봄까지 동거가 이어지기도 하죠. 이들의 주 먹이는 강둑 근처에 흔히 있는 개구리와 도롱뇽입니다. 신나는 첫 번째 탐험이 끝났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곳에 사는 양서류 중 가장 놀라운 녀석은 유럽 무당개구리일 것입니다. 언뜻 보면 보통의 개구리와 다를 게 없죠.

자신의 피부에 독이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죠. 대부분의 사냥꾼들은 혹시 모를 문제를 피하기 위해 표적을 버리고 지체 없이 자리를 뜹니다. 숲의 모든 사냥꾼이 먹잇감을 꼼꼼히 살피는 건 아닙니다. 뒤얽힌 초목들 주변에 둥지를 짓는 붉은 외관이는 개구리의 화려한 색깔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외가리의 식단에는 온갖 동물들이 올라가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물고기와 올챙이죠. 예리한 눈으로 물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무자비할 정도로 정확하게 작살 같은 부리를 재빨리 내리꽂습니다.

레테아 숲의 야생마들도 거수림의 새들과 비슷한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망아지가 태어났으니 무리는 새끼가 마음껏 먹고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초지를 찾아야 합니다.

숲은 이곳의 말들에게 수분을 가득 머금은 풀을 제공하고 암말들은 그 풀을 먹고 영양가 높은 젖을 만들어내 새끼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죠.

그런데 경쟁이 꽤 치열해 보이는군요. 뿔까마귀와 까치들도 자기 몫의 현상금을 노립니다. 이대로 식사를 하기엔 무척 성가실 텐데 자칼은 먹이를 나눌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나운 성미를 드러내며 결국 불청객들을 모조리 쫓아내버립니다. 녀석은 영역을 공유하는 독수리와 하이에나에게도 덤빌 만큼 자신만만한 포식자죠. 한편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독수리는 싸움엔 기어들지 않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변이 정리되고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들자 독수리는 이제 자신이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 같군요. 굶주린 이웃들의 공격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이 대형 포식자 앞에서 자칼도 어쩔 도리가 없나 봅니다.

독수리와 황금자칼, 고니, 수인호호목무늬. 거수림은 이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모두를 환대하며 보호합니다.

도나우강 삼각주처럼 주변에 물도 충분하고 선선한 기온이 보장되는 거수림은 특별한 산림지입니다. 물길을 따라 울창하게 자라는 미로숲과 고요한 강이 공존하는 이곳은 무한한 생명의 요람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동식물들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제나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오징어 먹물 빵 먹어야지. 진짜 맛있겠다.
1: 어? 설마?
0: 호떡아, 너 지금 뭐 먹는 거야?
2: 나 빵 먹고 있지.
0: 뭐? 넌 아까 먹었잖아. 이건 누나 거란 말이야.
2: 아, 맞다. 어쩐지 하나가 더 있더라. 어, 다 먹어?
0: 흥, 싫어. 안 먹어.
2: 어, 어쩌면 좋지? 아? 짠. 누나, 미안해요. 호떡이 잘못했어요. 누나 사랑해요. 누나가 최고야. 최고.
0: 좋아, 용서해 줄게.
2: 우와, 누나가 화를 풀었다.
0: 호떡이가 누나 화 풀어줬으니까 누나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2: 우와, 정말.
0: 아, 해적과 오징어 먹물 이야기 어때?
2: 오, 신나 신나.

0: 어느 날 해적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
1: 잠깐만. 우와, 물 잡았다.
2: 아, 부럽다. 그러니까. 난 언제 잡히려나.
3: 쓰레기를 낚았네요.
4: 아, 괜찮아요, 선장. 우리가 잡은 거로 같이 먹으면 되죠.
3: 맞아요.
1: 무슨 소리? 근데 반드시 가장 큰 걸 낚아주마.
0: 선장은 꼭 성공하고 싶어서 계속 도전했지.
4: 아, 맛있겠다.
2: 맛있다.
4: 아, 맛있겠다.
2: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한번 잡아볼까?
4: 어디?
1: 반드시 잡고 만졌어. 제일 큰 걸로. 신호가 왔다. 아, 얘들아. 엄청 큰 녀석. 힘이 엄청 세. 하나, 둘, 셋 하면 끌어당기는 거야.
4: 네.
1: 하나. 예! 앵커 타면 나도 당겨.
4: 야! 엄청 큰 오징어다.
1: 아직 놓치지 않았어. 우리가 누구?
5: 해적이요.
1: 우리가 누구?
5: 바다를 누리는 해적.
1: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5: 네. 맞다. 네.
1: 절대 놓치지 마.
4: 잠깐만. 느낌이 안 좋아. 좋아.

0: 이거 결국 놓친 거지. 뭐야? 왜 웃어?
1: 아니, 아, 그 거울 좀 보십시오.
0: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왜 이래? 이 녀석들, 너희들 당해봐라!
2: 결국 오징어는 놓쳤지만 해적들은 즐겁게 놀았대.
3: 와, 재밌다.
1: 어, 근데 누나, 응? 오징어는 먹물을 왜 쏘는 거야? 갑자기 먹물을 왜 쏘는 거냐고. 왜?
2: 그럼 우리 같이 크게 불러볼까?
1: 아, 그거?
2: 그래, 우리 친구들도 함께 불러볼까?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오징어 딱지! 오징어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누구세요?
4: 난 멋진 아빠!
2: 난 귀여운 딸!
4: 우린 오징어야! 안녕!
3: 안녕하세요.
2: 다리가 엄청 많아요. 모두 몇 개예요?
1: 오징어 먹물을 왜 쏘는 거예요?
4: 호기심이 정말 많구나. 그럼 우리 이제 차근차근 호기심을 풀어볼까? 오징어심.
3: 네.
4: 바다에 사는 우리 오징어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맨 위에 몸통이

0: 있고 그 밑에 머리가 있지.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다리 또는 팔이라고 불린단다.
1: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다리는 모두 열 개야!
2: 아, 오징어 다리는 열 개구나!
0: 그리고 오징어 다리 열 개 중 조금 더 긴 두 개의 초관이 있는데 이렇게 쭉 뻗어서 먹이를 잡을 때 사용하지.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머리가 둥글둥글한 문어는 우리 오징어보다 다리 수가 두 개 적지.
2: 열 개 빼기 두 개니까 문어는 다리가 여덟 개.
0: 그렇지. 또 오징어, 문어, 그리고 오징어와 비슷하게 생긴 꼴뚜기는 모두 먹물을 쏠 수 있단다.
2: 우와, 그런데 먹물을 왜 쏘는 거예요?
1: 먹물? 아이 참, 먹물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3: 아휴.
1: 우리가 왜 먹물을 쏘냐면 말이지? 바닷속 파티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 아빠, 나 이번 바닷속 파티에.
3: 오, 빠르게. 아빠랑 갈 거지?
1: 자기, 이리 와봐.
4: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3: 아버님? 아, 누구 맘대로.
1: 오, 아빠.
4: 제가 옆에서 잘 지키겠습니다.
3: 뭐가 어째? 아, 이 녀석이.
1: 아무튼 아빠, 이번 파티에 이 친구랑 갈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네?
4: 네?
1: 네?
4: 네?
1: 네?
4: 네?
1: 네? 결국 허락을 받은 우리는 함께 바닷속 파티에 갔어.
5: 몇 개? 몇 개? 난 1초도 눈을 감을 수 없어.
1: 왜?
5: 네가 사라질까 봐.
0: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 오징어가 눈을 계속 뜨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어.
2: 이유가 뭔데요?
0: 우리 오징어는 눈꺼풀이 없어서 항상 눈을 뜨고 있는 거야.
1: 그렇구나. 근데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갔는데 오징어 눈에 무슨 막 같은 게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0: 아, 그건 우리 오징어가 아니라 꼴뚜기란다. 꼴뚜기는 눈을 보호하는 투명한 막이 있지. 하지만 우리 오징어는 눈꺼풀도 없고 투명한 막도 없단다.
2: 그럼 오징어는 아무것도 없이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이렇게!
0: 그런 셈이지.
1: 아이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파티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6: 어, 뭐야? 난 혼자인데 둘이 춤을 추다니 심술 난다. 방해하고 싶어. 으아!
1: 아, 너무다!
4: 안 돼, 멈춰!
6: 어? 어? 어, 색이 변하네.
1: 오징어는 몸에 색소세포가 있어서 다양하게 색을 바꿀 수 있어. 주변의 색과 비슷하게 바꿔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 경고를 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지.
6: 하,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으아!
4: 안 되겠어! 최후의 방법이다! 받아라! 오징어 먹물!
6: 아우! 이게 뭐야! 아우, 안 보여! 아우!
4: 지금이야! 어서 도망치자!
1: 그래! 오징어는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끼면 먹물을 발사해. 먹물로 적이 앞을 볼 수 없도록 만든 후 도망치지. 우와! 오징어 먹물을 쏘니까 바닷속이 깜깜해졌어요.
0: 오징어 먹물의 주 성분은 검은색 또는 갈색의 멜라닌 색소란다. 그래서 검게 보이지.
1: 또 독성이 없고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음식에도 많이 사용해.

0: 그럼 우리니만 바다로 돌아가마.
1: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불러줘. 안녕.
0: 안녕.
2: 안녕. 누나, 우리 다음에도 엄마 아빠한테 오징어 먹물 빵 사달라고 하자.
1: 좋아.
2: 아 참, 누나 그럼 나 이제 오징어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하면 줄게.
2: 와, 누나 최고 최고.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Let's go!

0: 안 돼. 제왕 젤리 내 거거든.
1: 내가 키는 작아도 점프력은 엄청나거든. 호떡아, 친구랑 나눠 먹어야지.
0: 알겠어, 누나. 더. 아유, 내가 먹을 거거든.
1: 호떡이 미워.
2: 소리야, 울지 마. 내 거 줄게.
1: 우와, 호빵이었니? 최고.
3: 근데 호떡이는 키 커서 좋겠다. 나도 빨리 키 컸으면.
4: 소리도 쑥쑥 클 거야. 언니가 키가 작은 골목대장 빠꾸 얘기 들려줄까?
0: 응! 나도 들려줘.
4: 에? 넌 저번에 들었잖아.
0: 그랬었지. 근데 기억 안 나.
4: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0: 호르몬 선생님이 떴다. 옛날에 골목대장 삼총사가 있었어. 효숙이랑 영구는 키가 크고 빠꾸는 작았는데 어느 날 골목 3종 경기를 하기로 했어. 그 첫 번째는 훌라후프 돌리며 달리기.
1: 자, 그럼 시작!
2: 나도 키가 작으니까 유리하지. 나 먼저 간다.
0: 두 번째는 림보 지나기.
3: 저기 있다.
2: 아, 이것도 맛있은 주먹이지. 나 먼저 간다.
4: 야, 나 그냥 내가 먼저 갈게.
3: 야, 야, 뭔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0: 마지막은 과자 따먹기.
2: 내 점프력으로 다 먹어주마.

이겼다.

0: 근데 오빠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큰 거야?
1: 그건 말이지. 나도 잘 몰라.
2: 아이 그건 그 호떡이 몸에 있는 그 성장 호롱구이 낙지?
1: 호롱구이 낙지 맛있어.
2: 그건 맛있지.
1: 맛있어, 맛있어.
0: 그게 뭐야?
2: 아, 미안 미안. 아 그 성장 호리병 같은 게. 아 그래, 공신 낙지가 있었지?
3: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키딱지야. 키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1: 누구?
4: 저는 여러분의 성장을 책임질 성장 호르몬 쌤입니다.
5: 아, 맞다 맞다. 성장 호르몬.
4: 키가 크고 싶다면 저를 몸속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5: 그럼 제 몸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4: 제가 아무 몸이나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2: 키가 크면! 키가 크면! 키가 크면!
6: 키! 키! 키! 키!
4: 너희들처럼 빠꾸의 다리뼈도 키가 크기를 간절히 바랬지.
7: 안녕 다리뼈.
8: 어? 안녕 혈장.
7: 오늘도 열심히 하네.
8: 그렇지.
7: 키 좀 컸어?
8: 오! 하나도 안 컸어. 키 컸으면 키 컸으면 노래 부르면 뭐해. 하나도 안 크는데.
7: 다리뼈 일로 와봐.
8: 왜?
7: 내가 진짜 안타까워서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8: 어?
7: 그 성장 호르몬 쌤을 모시면 키가 큰데.
8: 어? 성장 호르몬 쌤?
7: 그래.
8: 그분 지금 어디 계시는데?
7: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몰라. 진짜 몰라.
8: 진짜?
7: 안녕.
8: 안녕.
7: 안녕.
8: 성장 호르몬 쌤?
5: 그럼 어떻게 해야 성장 호르몬이 생기는데요?
4: 나 성장 호르몬은 뇌에서 만들어져 보내집니다.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9: 방법은?
4: 골고루 먹기.
9: 골고루 먹기?
4: 맞습니다. 뭐든지 잘 먹으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뇌에서 저 성장 호르몬이 잘 만들어집니다. 다행히 빠꾸가 잘 먹기 시작하자 제가 나올 수가 있었죠.

0: 성장 호르몬 센? 와, 와, 빠꾸가 잘 먹으니까 내리님께서 진짜로 보내주셨어!
1: 정말 키가 크고 싶습니까?
0: 네, 키가 크고 싶습니다.
1: 그렇다면 제가 시키는 모든 것을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0: 네, 감수할 수 있습니다.
2: 근데 진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뼈가 커지나요?
1: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젠저스의 어이언맨, 키 큰 트루도 다 제가 키운 애들입니다.
3: 오, 인정!
1: 키가 큰다는 것은 뼈가 자라나는 것. 아직 딱딱하게 굳지 않은 뼈의 양쪽을 성장판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자극을 하면 뼈가 쭉쭉쭉 쭉쭉쭉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키가 커지는 거죠.

0: 있죠.
1: 빡구가 잘 먹으니까 이제 클 수 있어!
0: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더욱더 강력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1: 강력한 트레이닝?
0: 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방법. 두 번째! 운동!
1: 운동?
0: 스트레칭이나 줄넘기, 농구, 배구와 같이 몸을 쭉쭉 늘려주는 운동을 많이 하면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거 맞죠?
0: 아직은 아닙니다. 고작 그거 했다고 무리라니요. 저 화날 것 같아요. 빨리 다시 시작!
1: 시작!
0: 잘하고 있습니다.
1: 쌤, 이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쌤, 어디 가셨지? 화장실 가셨나? 쌤, 성장 호르몬 쌤!
2: 화장실 가신 거예요?
0: 무슨 소리? 내가 갑자기 사라진 건 빠꾸가 밤 10시가 다 되도록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놀았기 때문입니다.
2: 그게 왜요? 나도 맨날 늦게까지 노는데.
0: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방법 세 번째! 바로 꿀잠. 밤 10시 이전에는 푹 잠들어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다행히 빠꾸가 잠을 잘 자기 시작했고 점점 키가 클 수 있었죠.
1: 우와! 키 컸다!
0: 키가 크기 위한 방법 세 가지. 영양 섭취, 몸을 쭉쭉 펴주는 운동, 그리고 충분한 꿀잠.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키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2: 네, 명심할게요. 그러면 나도 집에 가서 실천해야지. 호빵 안녕.
3: 잘 가.
2: 호빵 언니도 안녕.
3: 안녕.
2: 골고루 먹기, 운동, 꿀잠. 나도 꼭 실천해야지.
3: 두다. 아? 그래서 빠꾸는 키가 컸어?
2: 글쎄.
4: 저리 비켜! 빠꾸야!
1: 우와!
3: 이제 여기서 내가 제일 크다.
1: 대단하다.
4: 우와!
5: 야, 너 뭐하냐?
3: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5: 너 요즘 혼자 키 크려고 운동한다면서? 치사하게. 우리도 같이 해.
6: 아, 그러자. 우리는 성장판이 아직 안 굳었으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키가 클 수 있을 거야.
3: 그래? 그럼 그러자.
2: 빠꾸와 친구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키가 쭉쭉 클 수 있었대.
3: 우와! 빠꾸가 얼마나 컸을까? 정말 궁금하다.
2: 분명 아주아주 아주 많이 컸을 거야.
3: 그럼 이제 키딱지는 내 거지?
2: 그럼. 키시 노래 잘 부르면 누나가 줄게.
3: 좋아.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0: 쑥쑥.
1: 우와 잘한다.
0: 또또또.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성장 호르몬
0: 잘 먹으면 나와.
1: 성장 호르몬
0: 운동하면 나와.
1: 성장 호르몬
0: 꿀잠 자면 나와.

오늘의 이야기는 초록빛으로 가득한 밭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수박. 줄무늬만 봐도 시원해지는 수박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등장부터 위풍당당한 수박 한 통. 위에는 꼭지가 보이고 선명한 줄무늬가 반복되고 있다. 그 모습이 검정 줄무늬가 있는 초록 애벌레와 닮았다. 수박이 꿈틀대는 것 같다. 초록색은 신호등 불빛에도 있지. 빨간색? 그래, 수박을 자르면 속은 겉과 다르게 빨간색이었다. 빨간 바탕에 검정 씨가 박힌 모습이 무당벌레를 생각나게 한다. 겉과 속이 다른 매력 덩어리. 수박에도 과학이 있을까?

알쏭달쏭 커다란 수박 한 통. 어디서 왔을까? 수박은 넓은 밭에서 넝쿨로 자란다. 여기저기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수박들. 넝쿨을 따라가다 보이는 이건 수박꽃? 꽃이 지면서 아래 보이는 동그란 열매가 점점 커지는데 작지만 줄무늬도 있는 어엿한 수박이다. 아직 완전히 커지지 않은 작은 수박을 잘라보면 아! 아직 익지 않았다. 익기 전이라 속이 하얀 수박. 그래도 가운데 부분부터 조금씩 붉어지려는 조짐이 보인다. 수박이 익을 때 하얗던 속이 빨갛게 변한다는 건데 겉은 초록색, 속은 빨간색을 가진 수박색의 비밀은 무엇일까? 수박 껍질은

수박의 빨간색은 수박에 들어있는 리코펜 때문. 리코펜은 토마토에도 들어있어 토마토를 빨갛게 만든다. 심지어 리코펜은 토마토보다 수박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수박의 반전 매력.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학이 물들어 있었다.

수박을 먹을 때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수박씨. 군데군데 박힌 수박씨 때문에 수박 먹기가 힘들었던 적 참 많다. 씨가 없다면 좀 더 편하게 수박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씨 없는 수박이 탄생한 것도 꽤 오래전의 일. 정말 씨 없는 수박밖에는 편하게 수박을 먹을 방법이 없는 걸까? 수박을 가로로 잘라 안을 보자. 뭔가 특이한 무늬가 보이나? 바로 여기, 이 모양. 왼쪽 아래를 보니 여기에도 같은 모양이 있고 오른쪽에도 또 있다. 세 방향으로 뻗어나간 신기한 무늬의 정체는 바로 수박의 태좌였다. 수박의 중앙에서 세 개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태좌는 수박의 탯줄. 수박씨는 이 태좌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잘린 수박의 단면에 수박 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태자를 따라 배열된 씨를 피해서 잘랐기 때문인데 반대로 씨가 배열된 선을 따라 잘라보면 예상대로 수박 씨가 몰린 부분이 밖으로 드러났다. 씨를 발라내기 한결 수월하겠다. 태자를 알면 씨가 배열된 선을 따라 수박을 잘라 씨를 쉽게 바를 수 있다는 사실. 아는 것이 힘. 수박의 과학을 알면

잠깐 수박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식물 중에는 의외로 한가족인 경우가 있는데 지붕 위에 매달린 조롱박과 함께 수박은 박과에 속한다. 약 90%가량이 수분이어서 물이 가득 담긴 박이라는 뜻에 수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 여기에 참외, 토마토, 오이가 있다. 이 중 수박과 같은 박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수박의 형제들을 공개합니다. 박과가 아닌 것은 토마토. 토마토는 수박처럼 붉은색이지만 박과가 아닌 가지과에 속한다. 수박에 숨겨져 있던 신선한 과학. 자, 이제 여러분이 풀어볼 차례다.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요네즈. 마요네즈 한 병에 설마 과학이 있을까?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마요네즈. 새콤하고 고소한 마요네즈가 뿌려지면 커다란 샐러드 한 그릇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구운 오징어를 먹을 때도 마요네즈는 찰떡궁합. 이렇게 친숙한 마요네즈도 막상 들여다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법. 마요네즈. 지금 보니 느낌이 무척 독특하다. 묽은 듯 흘러내리면서도 탱글탱글 걸쭉한 느낌. 이 느낌, 기계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하얀 물감을 짤 때의 느낌과도 비슷하다.

언제나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훌륭한 조연이었던 마요네즈. 오늘은 마요네즈가 주인공이다.

마요네즈는 어떻게 만들까? 재료부터 알아보자. 설마 이 세 개가 다일까? 달걀 노른자를 잘 저어주면서 식용유를 조금씩 넣어준다. 호박죽인 듯 호박죽 아닌 식용유가 섞인 노른자. 여기에 식초를 넣고 계속 저어주다가 더 빨리 믹서에 넣고 돌려주니 색이 확 밝아지고 특유의 질감이 살아있는 마요네즈가 되었다. 놀랍게도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어진 마요네즈. 잘 흘러내리는 노른자, 식용유, 식초를 섞어 만든 마요네즈는 잘 흘러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걸까? 마요네즈 특유의 시큼한 향을 내는 식초부터 시작해보자.

컵에 담긴 식초에 식용유를 부어보면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돼 있다. 마요네즈 만들 때처럼 열심히 저어보면 섞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분리되고 말았다. 식초와 식용유는 영영 섞일 수 없는 운명? 물과 기름처럼 화학적 성질이 달라 서로 섞이지 못한 것. 여기 마요네즈의 마지막 재료인 달걀 노른자를 넣고 섞어주면 시간이 지나도 층이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섞여 있다. 작은 기름방울 같은 것들이 잔뜩 퍼져 있는 표면. 달걀 노른자의 어떤 성분이 식초와 식용유를 섞이게 만든 걸까? 마요네즈의 중요한 재료,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다는 레시틴이라는 물질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동그란 머리는 물과 친하고 반대쪽은 기름과 친한 레시틴. 식초에 빠진 노른자 속 레시틴은 물과 친한 머리 부분이 식초 쪽을 향할 것이다. 고르게 저어주었을 때 달걀의 레시틴은 잘게 쪼개진 기름방울들을 감싸는 모양으로 배열된다. 노른자가 둘을 섞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맛 좋은 마요네즈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달걀 때문에 마요네즈가 위험해진 적도 있었는데 살모넬라균 때문이다. 다행히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 데워 먹으면 안전했지만 이를 어쩐다 마요네즈에는 익히지 않은 달걀 노른자가 들어갔는데 이대로 마요네즈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마요네즈를 구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게 된 방법이 달걀 노른자를 약한 온도에서 미리 익힌 다음 마요네즈를 만드는 방법. 열에 약한 살모넬라균이 죽는 온도는 약 59도. 노른자가 익어 단백질이 변하는 온도는 약 62도. 그래서 그 사이 온도에서 살균한 달걀 노른자로 만든 마요네즈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다. 하마터면 마요네즈 구경도 못 해볼 뻔했다.

잘 섞인 마요네즈 한 병. 3일 동안 꽁꽁 얼려보자. 3일이 지난 후 마요네즈를 서서히 녹여보면 점점 분리된다. 잘게 나뉘어 있던 식용유 입자가 다시 뭉치며 쉽게 분리되는 것. 마요네즈가 섞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요네즈의 단짝 친구 케첩. 병 모양은 비슷하지만 뚜껑은 약간 다른데. 마요네즈 뚜껑을 열면 숨겨져 있던 별을 만날 수 있다. 케첩이 나오는 구멍은 그냥 동그란 모양. 마요네즈와 케첩이 나오는 구멍의 모양은 왜 다를까?

케첩과 마요네즈의 차이. 지금 확인해 보자. 마요네즈에 비해 잘 흘러내리는 케첩. 둘은 이렇게 점도의 차이가 있어 병에 있는 구멍 모양도 다르다. 마요네즈는 점성이 강해서 별 모양 구멍을 통해 짠 모양이 유지될 수 있다. 마요네즈의 고소한 과학. 이제 여러분이 짜내볼 차례다.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Mr. Red becomes a movie star.
1: Where's the studio?
2: Oh, here! 정의의 청맨과 악당 그장맨!
3: It's me, 그장맨!
2: So, how do you feel right now?
1: I'm so excited right now!
2: Cool! Let's go in!
1: Okay.
3: Oh, 오셨네. Hello.
2: Hello. Nice to meet you.
4: Hi.
3: 자, 인사하시죠. 이쪽은 정의의 청맨.
4: Hello.
3: 그리고 이쪽은 악당 끝장맨.
5: I am 끝장맨.
3: 연기가 좀 이상한데.
6: 어떻게 같이.
3: 예, 예,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죠.
4: 예.
2: Okay.
3: Okay. 예. 자, 끝장맨이 우주를 끝장내려고 한다. 레디, 액션!
7: With this bomb, I will destroy the universe!
8: No!
7: Hello! I will crush you.
3: Cut! 끝장맨! 아니! 지금 처음에는 끝장맨 폭탄을 녹여버렸어요. How do you feel?
5: Angry?
3: 그렇지. Very angry. Okay?
5: Okay. Okay.
2: Red, imagine you're angry right now. Angry.
5: Okay. I am angry.
7: I am angry. I am angry.
3: Yes! I am angry! 오케이, 그 느낌 살려서 액션!
7: I am angry! I will crush you!
3: 컷! 오케이!
2: Good job, Red!
3: 자, 이번 씬은 처음맨과 끝장맨의 결투 끝에 끝장면이 지는 장면, ready, action!
7: 야! 야! 야!
5: Oh, it's all over.
3: Cut! Cut! 끝장면! 아니, 당신 지금 싸움에서 졌잖아요, 에?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5: Sad?
3: 그렇지! Very sad! 슬퍼해야죠!
5: Okay.
2: Red, imagine you're sad.
5: I am sad.
7: I am sad. I am sad. Yes! I am sad!
3: Okay! 그 느낌 살렸어. Action!
7: It's all over.
3: 컷!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씬. 처음맨이 끝장맨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한다. Ready. Action.
4: 끝장맨,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5: What is it?
4: I'm your brother.
5: You're my brother?
3: 컷! 끝장맨! 아니, 지금 왼수 같던 처음맨이 사실은 당신 형이랬잖아, 형! 깜짝 놀래야죠!
5: Okay.
2: Red, imagine you're surprised.
5: I am surprised. I am surprised! I am surprised! Yes, I am surprised!
3: Okay, action!
5: What?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 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내야 해. 왜냐면 그 이유는 너무너무 힘들어. 1초도 쉬지 않고 말썽.

드디어 완성. 아이들을 다른 선생님에게 맡기기는 너무 미안한데 내일 생각해.

0: 기상!
1: 아, 로블리.
2: 아, 로블리. 아,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0: 문제요? 아직까지 자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마법 유치원생이라면 해가 뜨면 눈도 떠야 하는 법. 지금 바로 굿모닝 타임 준비합니다.
2: 굿모닝 타임?
0: 모두 준비됐습니까? 굿모닝 체조 시작! 굿모닝!

0: 체조 하나 못 따라하는 햇병아리들이라니.
1: 우리가 병아리처럼 귀엽긴 하지.
2: 시계.
0: 장난처럼 보입니까?
1: 아니요.
3: 에이.
0: 지금부터 다들 교실로 출동. 이제부터 잘못을 나른 친구들에게는 벌칙 스티커를 주겠습니다.
1: 벌칙 스티커라니? 그런 거 싫어요.
0: 스티커를 거부해도 벌칙. 수업시간에 떠들어도 벌칙. 복도에서 뛰어다녀도 벌칙. 밥을 지저분하게 먹어도 벌칙.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다른 어린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4: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1: 설마 진짜 그렇게 하겠어? 그냥 평소처럼 놀자.
5: 평소처럼 놀자, 핑!
0: 복도에서 뛰었으므로 벌칙! 태도 불량! 미술 시간엔 미술을 하도록!
3: 러블리! 베리는 자기 얼굴을 만들려고 거울을 보던 거고 슈리는 작은 요정의 집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0: 벌칙을 주지 않는 선생님도 벌칙!
5: 더 이상 못 참겠어! 얘들아, 도망쳐!
0: 여러분의 잘못이 점점 커집니다. 모두에게 더 큰 벌을 주겠습니다.
6: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밝아? 늦습니다. 왜 아무도 안 깨운 거냐고?
0: 다행히.
5: 뭐야? 로블리가 둘이 됐어?
6: 아예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0: 복도에서 뛰어다녔어. 벌칙!
6: 이게
0: 이제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로블리 2, 당장 멈춰.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아이들을 지키는 로블리라고.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비키지 않으면 같이 혼나야 합니다.
6: 조심해.
0: 하다 이제 손까지 날려. 여러분, 일단 도망쳐요!
5: 로블리! 로블리2는 대체 뭐예요?
6: 로블리2는?
5: 로블리! 뒤쪽에!
0: 길에서 다리를 달면 안 된 건데.
5: 지금은 마법을 써야 해.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도니 변신.
7: 자가조라 마법을 써. 좋았어.
5: 주피 주피 주피 주. 자가조.
7: 어? 못 쳐.

0: 지금 선생님에게 마법을 쓴 겁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법 유치원 전체가 벌을 받도록 합니다.
1: 모두 도망쳐!
2: 내가 처녀석을 유인하겠어요. 어서 다시 마법을 쓰세요.
1: 아이, 로블리! 어서 마법을 써야 해. 준이! 이제 그만해!
0: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1: 준이, 어서 이걸 받아! 준이, 자가자라 마법, 빨리! 하지만 또 잘못해서 더 커지면 어떡해! 준이, 친구들을 봐! 용기를 내야 해! 친구들... 그래, 난 할 수 있어! 해내야 해!
0: 더 이상 마법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1: 쭈피쭈피쭈피쭈! 자자자라!
3: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2: 성공했군요!
4: 다행이에요!
2: 미안해요, 모두들. 제가 좀 편해지려고 로블리 2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불량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은 힘들었으니 모두들 쉬도록 해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보나.
4: 안녕하세요, 로블리.
2: 네.
5: 안녕하세요. 굿모닝, 로블리.
2: 네, 굿모닝. 네? 방이

0: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1: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0: 네.
2: 감사해요.
0: 아이 천만에요.
2: 죄송해요.
0: 아니 뭐가 죄송해요.
2: 사랑해요.
0: 나도 사랑한답니다.

0: 부장님 아까 명함 얘기요.
1: 거짓말 아닌데? 남의 명함을 신발 속에 넣은 게 나였지만요. 미신이건 전설이건 뭐든 붙잡아야죠. 이런 일은 기세잖아요.
0: 그게 오길쌤에게도 효과가 있나 봐요.
1: 다행이죠 뭐.
0: 차 지하 3층에 대셨죠 부장님?
2: 어? 맞네요. 응? 코드리 부장님.
1: 어? 김구일 대리?
3: 이제 김구일 팀장입니다.
1: 오, 명함 때깔 좋네. 금박의 승진에 소원 성취 축하해.
0: 뭐야, 둘이 친한가?
2: 근데 아까 문화센터 분들과 일행이세요?
1: 아, 인연이 좀 있어서.
2: 어쩐지 PPT 퀄리티가?
1: 그럼 간다.
2: 저 머리 좋은 애들은 진작에 유니버스 다 탈출했어요. 그게 무슨 신호인지 고부장님도 아시잖아요.
0: 저기요, 님이 뭔데?
4: 선생님. 이거 아까 발표한 프린트 자료 드리고 온다는 거를 깜빡해가.
2: 아, 감사합니다. 조만간 유니버스 근처 가서 톡할게요, 고부장님. 점심 사줘요.
1: 언젠가 적당한 때가 오면 신중한 문장으로 자백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거짓말쟁이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
4: 둘이 회원님이랑 서운 총각, 둘이 유니버스 사람이가.
1: 선생님, 제가 설명을...
0: 맞습니다, 쌤. 저희 유니버스 사람입니다. 그치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온 건 그 일종의 현장 체험 같은 거예요. 문화센터를 인수하기 전에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도토리 문화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4: 서운 총각, 내는 평생 글자는 모르고 살았어도 눈치가 빠삭해가 누가 내를 속이는가 아닌가 나는 귀신같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0: 오길쌤! 쌤!
1: 지옥길 씨와 협상 최종 실패 시 해당 토지 제외하여 설계 변경 가능 여부 협의 필요. 시간이 촉박하다. 이미 확보한 지분만으로도 문화센터 철거는 가능해.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처는 받겠지만 리노베이션 된 공간에 들어오면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해.

0: 사장님,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1: 그게 내도 옛날에 고객들한테 타이로 추천할 때요. 아무리 마진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도 내 눈에 안 이쁘면 입도 꼬이고 고객도 내 말을 신뢰 안 해요. 근데 진짜로 내 눈에 차는 거를 팔면 그냥 말이 술술 나와 삐고 고객도 내 얘기에 빠져서 믿고 맡기더라 이거야.
2: 아,
1: 맞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심 마케팅이다.
2: 진심. 식상하지만 내가 아는 한 여전히 가장 공격적인 영업 전략.
3: 빵꾸 나겠다 언니. 하루 종일 닦았어 안 너. 떨어질까 봐 걱정돼가 글라. 둘이 회원님은 와 답장이 없노. 이번 회식은 꼭 오라고 톡 보냈는데.
1: 바쁜갑지.
3: 그래도 우리 사이에 일심이 뭘까?
1: 이제 안 올 끼다.
3: 와.
1: 와는 무슨 와. 우리 같은 강사들이나 맨날 첫날 여기 붙박이처럼 붙어있는 게지. 안 올 작정하면 그걸로 인연 끝이지 뭐.
3: 진짜네. 둘이 회원님 이번 달 수강 신청도 안 했다. 20분 있다가 오세요. 에? 아, 수업 준비 중이라고 앞에 써놨더만. 둘이 회원님! 언니야, 둘이 회원님 왔다! 아니, 저 언니 뭐하노? 둘이 회원님 왔다고!
2: 제 소개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버스 그룹 태스크포스 팀 더 유레카의 고드리 부장입니다.
4: 참석해주신 투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회에 앞서 저희가 추구하는 더 유레카의 아키텍처 콘셉트를 먼저 소개...
5: 아, 됐고! 이건 애초에 우리한테 제시한 유레카 비전과 너무 달라진 거 아닌가? 우리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가치에 투자한 걸세. 동네 주민들 아무나 이용하는 문화센터라니. 이건 계약 사기지!
4: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2: 도토리 문화센터, 그리고 취미. 3개월 전만 해도 이 두 단어가 제 삶을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 고마 됐다 이런 거. 둘이 회원님한테 배워가 뭐 하려는지 내 다 알겠네. 이게 그거지요. 타겟층을 노리는 전략적 연기. 내한테 그런 거 안 통하니까 고마하고 가소.
2: 이건 제가 어른이 돼서 처음 그려본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어설픈 초심자의 난초와. 하지만 제가 선생님께 들은 건,
6: 참 잘했어요 둘이 회원님.
2: 칭찬이었습니다. 저한테 칭찬은 지금껏 모두가 인정해야 받을 수 있는 훈장이거나 자만해서 실수하게 될까봐 경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7: 잘했어. 끝까지 잘 달렸어, 수희야.
8: 선생님, 수희한테 왜 잘했다고 하세요? 5등은 잘한 게 아니잖아요.
2: 사군자 교실에서 매주 칭찬받으며 느낀 건 칭찬이 응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응원. 이게 제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가장 처음 배운 겁니다. 잘했어, 고두리. 정말 잘했어.
4: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란 자고로 눈치라는 것을 보는 고등한 존재라는 거죠. 갓난하기도 단번에 압니다. 내가 환영받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소개해드리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드높은 격,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지아.
9: 수혜 교실에서 싸움 났어요? 에?
10: 아니요. 아, 세미 회원님도 저분 알지 않아요?
9: 누구? 둘이 회원님!
2: 갱년기 극복 교실에서 오리조 활동을 하면서는 취미가 한 사람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9: 보여, 자기야? 저 상자 자기가 둘이 씨 만들어준 거잖아.
11: 어머, 둘이 씨.
2: 그리고 한 코 한 코 손에 쥔 씨를 이어가는 데 몰입해서 회사 일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저는,
9: 저건 내가 야유회에서 준 도토리들이잖아. 저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냐고. 그래요, 말해봐요. 이 남세미가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는지.

0: 트리웨어님, 이거 봐봐요. 보색 장더구리.
1: 아주 많이 웃었습니다. 아주. 아주 많이요.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이곳 문을 열었을 때 아는 얼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유니버스의 노하우가 문화센터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유마트 고객들 중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한글 교실의 존재가 닿게 된다면 어떨까요?
2: 저희 유마트와 도토리 문화센터가 성인 한글 교육을 지원합니다.
1: 누군가 저녁거리를 사러 나왔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면 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선생님. 저희 유니버스의 진심을.
3: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그게 뭔가?
4: 더 유레카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도 자산 규모를 검증받고 거액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신 VVIP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5: 이용 예약은 프랑스인 매니저와 통화하셔야 하는데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슬리퍼와 트레이닝복은 입장 불가입니다. 강습료는 유로화만 가능하고요.
4: 클럽 드 루이지아의 핵심 시설인 인피니티 풀, 골프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은 오로지 VVIP 고객들께만 제공됩니다.
3: 말이 되나? 취미활동 하나 하는데 무슨 자산증명에 유료 멤버십에 누가 그런 헛돈을 써?
4: 글쎄요. 제가 요즘 푹 빠진 취미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취미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무섭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쪽은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제 비서 정지원 씨입니다. 자, 지원 씨. 롤 휴지 30개에 13,000원. 구매하시겠습니까?
6: 아니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4: 왜죠?
6: 저는 롤 휴지 질은 따지지 않는 편인데다가 제안하신 제품은 3겹 30m 30롤에 13,000원이지만 제 단골 쇼핑몰에선 같은 스펙에 12,000원인 제품이 있습니다. 배송료도 무료라 짐 드는 수고도 필요 없죠.
4: 그렇다면 안 봐도 인생에 아무 지장 없는 뮤지컬 VIP 티켓 한 장이 13만원. 구매하시겠습니까?
6: 잠깐만요, 사장님. 심박수 좀 진정시키고요. 인생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적 절정을 앞두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멤버십 할인 10% 먹이면 수수료 포함 고작 11만 8천원? 아니, 이건 거의 거저 아닙니까? 꼴랑 이거 받아서 그 수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거냐고요!
4: 정비서 또 시작인가? 복도 나가서 좀 진정하고 오게.
6: 사장님! 티켓 감사합니다!
4: 취미 사업은 돈이 됩니다. 양말까지 꿰어 신는 구두쇠 회장님조차 찻잎 한 줌엔 수억 원 쓰고 아까운 줄 모르죠.
3: 그렇긴 해. 나도 요즘 사군자에 푹 빠졌는데 붓 하나가 소형차 값이라도 만족감이 크거든.
7: 어머, 강 이사님도요? 전 노래 배우느라 집에 방음장치 설치했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4: 건축 디자인은 중동 왕실 건물을 설계한 밀라하지드와 협상 중이고 내부는 모두 명품으로 채워질 겁니다. 고객 케어는 특급 호텔급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무엇보다 비슷한 사회적 위치의 고객들 간의 커뮤니티 가치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죠. 게다가 이 모든 게 계약 사항과 단 한 줄도 상충하지 않습니다.
6: 사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4: 때마침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8: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4: 방금 저희 직원이 더 유레카 대지의 마지막 지분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9: 자, 이렇게 아름답다. 귀여워.

0: 위기의 중장비 레인저스.
1: 여긴 어떻게 된 거지? 맥스, 포코, 크리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2: 얘들아.
1: 저건.
2: 나도 같이 놀자.
1: 로비잖아.
3: 열심히 준비했는데.
4: 이젠 아무도 우리 쇼를 좋아하지 않아.
1: 조이와 하트까지 모두 슬퍼하고 있었구나.
5: 졌다고 약보지 말아요.
2: 절로는 답답하단 말이야.
6: 그냥 장난친 것뿐인데.
7: 레인저스 다들 진정해.
2: 이제 남자
7: 제발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고.
1: 저건 나잖아.
8: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1: 설마 이 마음도.
8: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해!
1: 진짜가.
8: 내가 쓰러지면 안 돼!
1: 아닌가.
0: 용사님! 용사님!
9: 아, 깨어났구나.
10: 괜찮은 거야?
1: 어떻게 된 거야?
0: 기억 안 나세요?
9: 윙을 구하고 갑자기 쓰러졌잖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8: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10: 그런 일이 없어.
8: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1: 그랬었지.
2: 저 빌리.
10: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앞으로는.
8: 됐어. 어차피 또 제멋대로 볼 거잖아.
2: 그렇지 않아.
10: 네가 쓰러지고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8: 이번만이 아니었어. 임무가 힘들다며 뒤에서 투덜대고 자기 혼자만 뽐내려다 사고나 쳤지. 너희 우리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거야?
9: 빌리.
11: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10: 맞아. 우린 힘든 게 없는 줄 알아. 늘 참으라고만 하고 우리에겐 듣지도 않았잖아. 대장은 그래도 되는 거야?
9: 뭐? 아니, 크리스, 너까지 왜 그래?
11: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8: 잘 됐네.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
9: 빌리. 빌리.
0: 윙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2: 다음 에어쇼 때는 윙도 볼 수 있겠지?
11: 그럼.
12: 아까 윙이 본 건 뭐였을까?
11: 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12: 우주선이라면 설마?
5: 저기 봐. 저렇게 큰 새는 처음 봐.
12: 저건.
13: 저리 비켜라! 저 미개한 녀석들 겁나서 도망치는 것 좀 봐.
14: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냐?
13: 조금만 가면 돼요. 이쪽으로 쭉 더 가면. 저건 레인저스? 그런데 저 녀석한테 마음에 든 반응이 잡힙니다.
14: 잘 됐군. 어서 저 녀석을 따라가.
0: 어서 레인저스에게 알려야 해.
11: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8: 다신 돌아가지 않겠어. 하지만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닉스를 막을 수 있었던 건데.
0: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8: 얘들아, 지금이야. 그래, 대장인 내가 먼저 사과를 하자.
14: 왜 네가 그래야 하지? 그들은 네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8: 이건 설마.
14: 왜 너만 그런 모자란 녀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
8: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친구들이 아니야.
14: 그럼 대장인 네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난 너의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그러니 이제 팀을 이끄는 책임감, 정의를 지킨다는 의무감 따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자.

0: 코스 타이어.
1: 얘들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빌리를 데려와야지.
2: 응, 싫다고 제 발로 나갔는데 우리가 왜?
0: 용사님들,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중장비 레인저스는 모두 하나 아니었어요? 그동안 함께 쌓은 믿음을 이렇게 쉽게 버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랬어요. 닉스의 함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3: 방어막이 있는데 어떻게?
0: 제가 한번 볼게요. 진짜 닉스의 함선이에요.
1: 바로 근처인데 하필 빌리도 없을 때 어떡하지?
2: 오히려 잘 됐어.
4: 우리끼리도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야.
1: 뭐? 너희 어떻게 그런 생각을?
0: 육사님들, 시간이 없어요.
1: 이런...
2: 어서 출동하자.
5: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2: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4: 솟구치는 물줄기야.
1: 타오르는 화염이야.
4: 생명의 파도를.
1: 소멸의 불길을.
4: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쳐들어왔겠다.
2: 온때를 보여주겠어.
1: 루아, 현재 상황은?
0: 함선에서 나온 무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익숙한 에너지가.
2: 틀림없이 닉스일 거야.
0: 앞으로 100m, 50m, 30m.
4: 저기 뭔가 나타났어.
2: 숨어있지 말고 어서 덤비라고.
1: 모두 준비해.
4: 그런데 저건... 어?
6: 저 얼마지 꼴 좀 보십시오.
7: 우리 젤로스 부대의 새로운 사령관을 소개하니 아주 듬직한 녀석으로 골랐다고.
6: 그동안 우리 지독히도 괴롭히다니 꼴전야.
7: 너희의 젤도 모두 회수해주마. 물론 새로 오신 빌리 사령관님이 직접.
4: 뭐라고?
7: 저 녀석들을 쓰러뜨리고 에너지 잼을 모두 가져와라.
8: 네, 닉스님.

0: 전원 공격.
1: 저리가.
2: 나한테 맡겨.
3: 괜찮아?
1: 응.
3: 기지를 지키려면 빌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1: 하지만.
3: 얘들아!
1: 고마워! 그래, 지금 망설이면 다른 친구들까지 다칠지도 몰라!
0: 실력 좀 볼까?
1: 얘들아, 지금이야!
0: 겨우 이 정도인가?
1: 얘들아! 이제 어떡하지?
2: 예전처럼 빌리가 우리 편이라면...
4: 좋았어! 이대로 모두 끝내 말이야!
3: 빌리...
1: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5: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레인저스를 지키겠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0: 새로운 영웅의 탄생.
1: 빌리,
2: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0: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데인저스를 지키겠어요.
3: 하요?
4: 당장 해치워!
5: 태우도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2: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6: 응? 그런데 빌리는 어디로 갔지?
0: 맛이 어떠냐? 무슨 일이지?
5: 태우가 위험해!
7: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주인? 내가?
7: 당신에게서 슬픈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0: 친구들을 돕고 싶은데 나한텐 아무런 힘이 없거든.
7: 악당들이 무섭지는 않나요?
0: 악당은 무섭지 않아. 정말 무서운 건 친구들을 잃는 거지.
7: 자신보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역시 당신은 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0: 근데 왜 자꾸 날 네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7: 주인님께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8: 좋았어! 바로 끌 거야!
9: 좋았어! 설마 타워를 통째로 날려버릴 줄이야?
10: 역시 레인저스의 대장은 뭔가 잘했네요.
8: 그게 무슨 뜻이지?
10: 아이, 우리 대장 닉스님에겐 상태가 안 됐다고요.
6: 타요!
2: 타요!
6: 어? 저게 뭐지?

0: 당신의 마음에는 욕심과 이기심만이 가득하군요.
1: 그렇지 않아.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0: 그런 마음을 가진 이는 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돌아와!
2: 하긴 닉스님이 좀 이기적이긴 하지.
3: 욕심은 또 얼마나 많으신데.
1: 이것들이 까먹지 못해!
0: 주인님, 깨어나실 시간이에요.
4: 넌 꿈인 줄 알았는데.
0: 전 다섯 번째 에너지 잼인 마음의 잼이에요.
4: 뭐? 다섯 번째 에너지 잼?
0: 순수하고 용기 있는 타요님에게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저와 하나가 되어 레인저스가 되어주세요.
4: 한번 해볼게. 당신 전설의 레인저스. 정의로운 마음이야. 어둠을 밝힌 빛나는
5: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6: 빌리!
7: 돌아와, 돌아!
6: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5: 뭐야? 너희 왜 그래?
1: 저것들이 총공격을 준비해라!

0: 이것이 최대 철이야! 으쌰! 으아! 미스민! 이러다 우리까지 통구이가 되겠어요!
1: 시끄러! 내 손에 구워지고 싶나보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다 부숴주마!
2: 이 에너지는... 닉스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3: 이런...
4: 이대로는 도시 전체가 위험해져!
5: 어떡하지?
6: 모두 침착해! 이제 타요까지 합류했으니 분명 우리의 힘은 더욱 강해졌을 거야! 모두 준비됐지?
7: 물론이지!
1: 이제

0: 하드야!
1: 힘을 모아! 하나로! 내가 제일 최고!
2: 우린 반드시 이길 거야!
1: 이럴 수가! 당장 우리 지구에서 사라져! 레이저스 녀석께 죽어보자!
2: 용사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3: 타요, 처음부터 활약이 대단하던걸?
2: 응? 모두가 함께해주신 덕분이죠.
4: 타요가 레인저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5: 무슨 소리야. 타요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지.
6: 저, 얘들아. 그동안 너희 마음을 몰라준 거 사과하고 싶어. 멋대로 떠났던 나를 다시 받아줄래? 만약 싫다면...
4: 빌리는 은근히 걱정이 많다니까.
5: 그래서 우리랑 잘 어울리지만...
3: 아까 한 말 잊었어?
7: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잖아.
6: 얘들아...
2: 이제 타요도 합류했으니 앞으로는 걱정 없겠어요.
8: 아하! 타요라니 용사님이라고 해야지.
4: 뭐?
8: 따라해봐. 타요 용사님. 자, 어서.
2: 전설이나 어린 꼬마를 용사님이라 불러야 한다니. 아이고, 내 신세야.
1: 이 지역은 반드시 대갚아 주마. 에레보스님.
9: 결국 실패한 거냐.
1: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에너지잼을 모아서.
9: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형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해.
2: 아,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3: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3: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3: 네!
2: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아오!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응?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4: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4: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차!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0: 할 순 없지.
1: 유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3: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4: 성공이야! 메가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5: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떻게 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이제 어쩔 거냐고!
4: 글쎄,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5: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6: 이 건물이 맞아.
7: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4: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7: 어? 아,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4: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지요. 찌릿찌릿.
7: 그만 타.
4: 잘 놀다 왜 이래요?
7: 왜 이러긴? 파이어로보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8: 파이어로보? 우와!
7: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4: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7: 야고르지르.
4: 잡히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7: 와! 치사해!
4: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7: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4: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7: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4: 자!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7: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일렉트라!
4: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0: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7: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0: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1: 오늘의 안전교육.
2: 오늘 파이어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1: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야.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3: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2: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1: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3: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1: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2: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4: 안전사고 발생하면 신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3: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4: 로보카 플리랑 꼭꼭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재미있는 지리 공부를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리를 재밌게 가르쳐주고 싶은 심하루 선생님입니다.

0: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서 온 지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0: 맞아요. 네, 오늘 우리는 이 같이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2: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행을 막 다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죠? 오, 굉장히 네. 설레는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검색창에 구글어스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구글어스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곳이 이제 구글어스의 홈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위쪽에 파란색 어스 탐색하기 버튼 보이시나요?
2: 네.
0: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2: 그러면 나왔다.
0: 이 지구본이 바로 나왔습니다. 으흠. 자, 근데 사실 여기에도 이 인공지능 기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 아니요. 어디 숨겨져 있죠?
0: 네, 우주에서 위성들이 찍은 지구의 사진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수많은 사진들을 분석해서 이 안개와 구름을 삭제하고
2: 이야.
0: 이 맑고 선명한 이 지구를 보여주는 거죠.
2: 오, 그래서 저희는 좀 깨끗해진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고.
0: 맞습니다. 좋습니다. 기본적인 조작법을 한번 익혀볼게요. 네.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렇다면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2: 사막 같은데요?
0: 사막 같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리면 축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돌리다 보면 분명히 이 방향이 헷갈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2: 그러니까 지금
0: 그럴 때는 이 아래 오른쪽 아래 나침반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해주면 이 빨간색 바늘이 위를 향하면서 네, 우리가 아는 정북향으로 고정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 검색 기능도 한번 써볼 건데요.
2: 네.
0: 혹시 성범 씨 최근에 간 여행지가 어디일까요?
2: 해외로 따지면 저는 삿포로 다녀왔습니다.
0: 삿포로 좋습니다. 삿포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삿포로.
2: 근데 겨울에만 가가지고 이 계절에 또 어떻게 생겼는지.
0: 아, 좋습니다. 여기가 삿포로에 혹시 유명한 명소 같은 게 있을까요?
2: 오르골당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0: 오르골당.
2: 네. 오타루 오르골당. 한 2, 3층짜리 건물 전체가 각가지 오르골로 다 채워졌습니다.
0: 와.
2: 굉장히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죠.
0: 좋습니다. 네, 여기가 그 오르골당인가 봐요.
2: 맞습니다.
0: 제가 더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은 2D 평면인 상태인데요. 네. 제가 오른쪽 아래 3D 버튼 누르면 바로 네, 여행을 갔던 기분이 들겠죠.
2: 네.
0: 네, 그래서 3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더 생생하게 구경할 수 있고요. 오른쪽 아래 이 스트리트 뷰 아이콘 사람 모양,
2: 사람 모양
0: 버튼을 눌러주세요. 와,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이랑 파란색 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2: 네.
0: 이 중에서 본인이 가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클릭만 해주세요. 슝. 그러면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거는 AI가 만든 사진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로 사람이 찍은 그 사진 속에 들어와서 이 생생하게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저렇게 생겼어요.
0: 그런가요?
2: 겨울에 가면 이제 눈이 좀 많이 쌓여 있긴 한데 와, 기억이 납니다.
0: 아네 너무 재밌죠.
2: 네네.
0: 이렇게 세계 곳곳을 막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요.
2: 네.
0: 파란 선을 클릭하면 우리 네이버 지도에서 로드뷰라고 하죠.
2: 네네.
0: 네, 그 로드뷰처럼 이렇게 쑥쑥 다니면서 방구석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구글 어스의 기본적인 조작법은 모두 다 익혀봤어요.
2: 네네.
0: 그럼 이제부터는 여행 지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출발해보시죠.
0: 위에 있는 이 구글 어스 아이콘을 눌러서 구글 어스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네.
0: 여기서 신규 새 지도를 클릭합니다.
2: 새 지도.
0: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2: 네.
0: 이 프로젝트에 이제 이름을 지어줄 건데요. 여행지를 손모 씨가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2: 제가 고등학교 때 런던에 몇 개월 있었는데 한번 런던으로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런던 여행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런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아마 막막할 거예요. 재미나이를 이용해서 이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자, 너는 10년차 베테랑 영국 가이드야 라고 임무를 줬고요. 나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 런던 여행 지도를 만들고 있어. 런던의 역사적인 명소, 맛집, 그리고 축구 경기장을 포함한 동

0: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살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신문지에 튀김을 싸서
1: 역사적인 음식이네요. 그러면
0: 맞아요. 이 눈물겨운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1: 와, 이거는 한번 가봐야죠.
0: 그렇죠. 축구장 잔디 밑에 인조 잔디가 숨겨져 있대요.
1: 우와.
0: 그래서 천년 잔디가 세 조각으로 분리돼서.
1: 에?
0: 이게 무슨 소리죠?
1: 아, 이게 세트가 바뀌나 봐요.
0: 그런가 봐요.
1: 문제장 진짜 네. 이게 와 대박이다.
0: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저 이해가 안 갈 때 네. 재민아이한테는 그냥 이해 안 되면
1: 물어보면 되죠.
0: 추가로 물어보면 됩니다. 네. 경기장 구조가 이해가 안 가.
1: 이해가 안 가.
0: 쉽게 설명해줘. 자, 그러면 이 서랍장에 비유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면 잔디가 서랍처럼 쏙 들어가면서
1: 그렇겠네요.
0: 새로운 인조 잔디가 나타난다고
1: 야,
0: 합니다.
1: 신기하다.
0: 네, 그러면 이 재미나이가 알려준 이 코스대로 네. 우리 구글 어스 위에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런던 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의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1: 네.
0: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저장되었고요.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1: 네네.
0: 이 업데이트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과 설명이 그대로 저장됩니다. 지금은 바로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목록에 런던탑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구글이 제공하는 사진과 설명이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 오는 김에 한번 3D로 한번 살펴볼까요?
1: 좋아요.
0: 와, 되게 아까 재민아이가 설명한 것처럼
1: 네.
0: 탑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 궁전 같기도 하고.
1: 잘생겼어.
0: 네, 그쵸.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인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이름은 포피스 BCN 칩스입니다. 네, 이번에도 프로젝트의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1: 좋아요.
0: 네, 그리고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1: 설명.
0: 설명은 아까 우리 재민아이가 알려준 그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영국 산업혁명 시절에 BCN 칩스를 신문지에 싸서 먹었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포피스 식당이 추가되었고요.
1: 네.
0: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가 적은 설명이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하시고요.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미디어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똑같은 사진 대신에 우리만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이 도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만들기 보이실 거예요.
1: 네.
0: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축구 경기를 직관하며 응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이거 가서 우와. 찍은 거 아닌가요?
1: 우와.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무슨 인생사진처럼 나왔는데요. 이 멋있게 나온 이미지를 원본 크기로 다운로드를 해줄게요. 구글 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근사한 사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아, 놀러가면 저렇게 놀 거다.
0: 네, 놀 거다. 네,
1: 계획을 세우는 거죠.
0: 맞습니다. 자, 경로를 표시할 때는요. 위쪽에 경로 또는 다각형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갈 경로를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네,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줄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이동 경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완료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말 간단한 이 런던 여행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네.
0: 네, 위쪽에 슬라이드 쇼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런던 탑이고요.
1: 네.
0: 네, 다음은 두 번째로 포피스 피시앤칩스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프로젝트 메인

0: 보러 가야죠.
1: 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여기에 구경할 거예요.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됩니다. 박수.
0: 와.
1: 또 구글어스에도 재밌는 명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서 재밌게 즐겨봤으면 좋겠고요.
0: 그럼 이렇게 AI로 여러분들만의 더 넓은 세상을 한번 탐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1: 안녕.

이번 여행지는 노르웨이의 항구도시 베르겐, 수도인 오슬로 다음으로 큰 도시야. 이 알록달록한 구역 베르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아! 신난 건 알겠지만 진정하라니까. 이곳 항구도시 베르겐에서 크루즈를 타며 감상하는 속내 피오르는 절경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 크루즈 투어의 끝엔 아빠가 그토록 기대하던 바이킹 마을인 야르다르 헤임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지. 바이킹이 뭐 그리 좋다고 저도 알리람. 금강산 도시 구경이지. 크루즈에 타기 전 배부터 채우자고. 오, 노르웨이의 명물 연어잖아. 엄청 크네.

0: 보기만 했어. 잠깐! 누가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까는 좀 너무했나? 아니야, 분명 철없는 모습이야. 하필 이런 타이밍에 랭기온 반응이. 녀석이라면 여기에 나타날 줄 알았어. 노르웨이의 바이킹 엘라프.
1: 오늘 밤 바랄라에서 축배를.

0: 이야기만 해서는 답이 없어.
1: 언제까지 도망만 칠 거지? 전사의 경지도 없나, 바랄라.
0: 승리하려면 보스인 엘라프를 직접 타격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저 바이킹들이야. 도끼와 갑옷으로 주무장하고 있어서 은근히 성가시다고. 공격에 특화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든든한 방패야. 너네가 싸워서 죽었잖아.
1: 너희가 숨을 숨을도 이젠 없는 것 같은데.

이놈을 바랄라로 보내주마. 하. 하.

0: 악기 사용이 가능해졌어. 그럼 해부뚜기.
1: 그들에게도 바이킹의 의지가 깃들어 있는 것인가? 하랄라에서 축배를! 하랄라에 어울리는 강한 전사였다.

뭐? 바이킹 마을엔 이제 안 가도 된다고? 나 참, 혼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뱃살과는 반대로 뭔가 한층 더 단단해진 모습인걸?

0: 함정에 빠진 개미를 구하라.
1: 오늘 안개가 정말 심하네.
2: 앞이 잘 안 보여.
1: 무슨 일이야?
3: 길을 잃어버렸어.
4: 페로몬 냄새로 길을 찾지 않아?
5: 맞아. 분명 여기에 냄새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1: 안개 때문에 지도 레이더가 안 잡혀.
3: 페로몬이야! 드디어 길을 찾았어.

0: 보자.
1: 좋았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0: 뭔가 수상해. 어, 개미들아.
1: 같이 가.
2: 뭐지? 분명 소리를 들었는데.
1: 무서워. 괴물이라도 나올 것 같아.
0: 누구야?
2: 아이 참 깜짝 놀랐잖아.
0: 미안 얘들아.
3: 어? 개미가 모두 사라졌어.
1: 도와줘. 살려줘.
4: 베리 붕대 발사.
0: 여긴 어디지?
5: 엑스 슈퍼 얼굴이 발사!

0: 꽃다리의 유충인 개미귀신이야.
1: 개미귀신?
0: 응. 여긴 개미귀신이 만든 함정인 개미지옥이야. 사라진 개미들도 개미귀신이 데려간 거야.
1: 뭐라고?
2: 너네 혹시 내 먹이를 노리는 거야?
0: 내가 막아볼게. 넥스!

0: 레스큐킹! 레스큐킹! 워터캐논!
1: 나도 친구 있다고! 얘들아 도와줘! 감히 내 친구를 괴롭히다니!
2: 매운맛을 보여주지!
3: 개미귀신 모래폭풍!
4: 이게 뭐야?
1: 아무것도 안 보이지?
4: 어디 있는 거야?
5: 야! 렉스 슈퍼 갈고리!
6: 개미 귀신도 거기 서지 못해!
1: 나 잡아봐라!
6: 녀석들 대체 어디 간 거야?
1: 여기 있지! 우리 못 잡겠지?
5: 레스큐 킹, 괜찮아?
6: 노래만 없었어도...
4: 아, 맞아! 윈드 캐논으로 날리자!
6: 좋은 생각이야!
0: 레스큐 킹, 윈드 캐논!
5: 개미들에겐 내가 갈게!
1: 안 돼, 내 먹이들이야!
0: 우리가 상대해 주지?
1: 그렇다면 개미귀신 모래폭풍!
4: 또 모래폭풍이야, 어떡하지?
7: 아, 물이 약점이었어! 물을 뿌리면 모래폭풍을 만들 수 없어!
0: 왔어! 레스큐킹!

0: 안 되겠다. 개미 귀신 총공기!
1: 레스큐 킹 파워 워터 캐논!
0: 두고 보자!
2: 너무 늦어지길래 데리러 왔어.
3: 정말 잘 됐다.
4: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3: 빨리 집에 가자.
5: 안녕.
3: 잘 가.

0: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1: 커스터드
2: 파이. 짓궂은 장난도 이젠 끝이야. 무적의 쌍둥이.
0: 하나 둘. 잡았다.
2: 옥토블록 밧줄 풀기.
0: 그 밧줄은 옥토 레이저 밧줄이야. 넌 이제 힘을 못 쓴다구.
2: 그러든 말든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옥토 신호. 내 친구들이 금방 올 거다.
0: 그래봤자 걔들도 우리 함정에 걸려들고 말 텐데.
2: 너무 확신하진 마.
1: 옥토블록이 위험에 빠졌나 봐. 흩어져.
3: 이쪽으로. 방금은 운이 없었네. 하지만 7 바로
2: 8 옥토블록 점 1, 2, 3, 4, 5, 6, 7, 8 점.
4: 뱀과 사다리 게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야.
1: 우리 같이 해보자. 이 뭐야? 이건 반칙이라고.
4: 6
1: 더하기 2는 바로
2: 8. 옥토블록 오르기. 1, 2, 3, 4, 5, 6, 7, 8 오르기.
4: 이런 함정에 누가 걸릴 줄 알고 사장님 옆으로 돌아서 가자. 도저히

0: 사시사철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한 곳.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곳에 아주 특별한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습니다.
1: 사랑해, 왔어.
0: 출근과 동시에 시선 집중.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식사는 기본. 극진한 대접을 받는 회사의 마스코트, 사랑해.
2: 되게 애교도 많고 인기가 많습니다.
3: 저보다 대우를 더 잘 받고 있구나. 대팔자가 상팔자다.
0: 하지만 막내 사원의 돌발 행동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사무실.
1: 사장님, 안 돼! 이리 줘!
0: 매일 벌어지는 추격전까지.
1: 우리 거라는 뭐야?
0: 수산물 회사 막내 사원의 좌충우돌 근무 일지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탁 트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에 이름만 불러도 사랑이 마구 샘솟는다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1: 그렇지. 사랑해. 온다. 사랑해 주마라. 사랑해 잠을 왔다. 갈매기야. 우와, 갈매기 같지?
4: 지금 이제 아기들이 둘이 있었는데 30살 돼서 이제 시집을 나갔어요. 딸 둘이었거든요. 이제 혼자서 한 5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사랑해가 이제 딸들보다 더 좋아요.
0: 사랑의 매력에 푹 빠진 정미 씨. 아침 산책을 마치고 사랑해와 함께 향한 곳은 한 회사. 사랑해는 이 회사의 엄연한 직원이라는데요.
1: 사랑해, 가자. 올라가자.
5: 좋은 아침입니다.
0: 매일 아침 1층 수족관을 둘러보며 업무를 시작하는 사랑의 사원.
1: 낙태가 왔어요.
0: 오늘 들어온 싱싱한 생선을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 이것저것 구경한다고 안 올라가려고 그래. 삐대고 전번에 저기 들어누워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직원들이 다 예뻐하고 하니까 좋은가 봐요. 신기한 것도 많고 하니까.
0: 마치 수산시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여긴 어떤 회사인가요?
6: 아, 저희는 이제 횟집에 화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주식까지 어종들을 다 취급하고 있고, 그냥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수백 톤에 달하는 생선을 나르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현장.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사랑해를 보면 절로 힘이 난다는데요.
7: 물고기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셉니다. 사랑해 보면은 사랑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8: 그냥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 직원들의 피로 해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녀석. 맡은 업무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5: 오늘 생

0: 사랑이는 3층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부터 사랑이를 챙기던 이분 그냥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네요.
1: 직책이 부장님이시죠?
2: 네. 지금 23년 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현장에서부터 수족관에서 고기 뜨고 막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격리 업무 보고 이렇게 이제 일반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지금은 직원들 교육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후배 양성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려운 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거를 방향을 좀 잡아주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0: 회사 전체 관리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들의 간식을 챙기는 것도 부사장님의 몫인데요.
3: 직원들하고 고객님들 아침에 이제 계란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삶고 있어요.
1: 회계 매일 하시는 거예요?
3: 네, 매일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오뎅바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침부터 남다른 식욕을 자랑하는 사랑의 사원. 먹는 것에 대한 열정만큼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데요.
3: 하우스. 옳지. 앉아야지.
4: 저는 사고의 사자도 모르는 모범 사원이라 예.
3: 그거만 먹어. 나중에 또 먹자.
0: 직원들의 간식은 물론 매일 사랑이의 밥까지 손수 챙기는 부사장님.
3: 사랑이 이제 밥 먹자. 사랑이 토마토. 토마토 아뜨거지. 토마토 아뜨거지. 아뜨거지. 아뜨거 만지면 안 되지. 입 대면 돼 안 돼. 안 되지. 기다려. 아직 뜨겁네. 사랑이 뜨거워 아직. 아뜨거. 다행히 썩었어. 아, 기다려야지. 앉아야지. 먹고 싶으면 말을 해봐. 사랑이 먹고 싶어. 옳지. 안아. 옳지.
1: 사랑이는 어떻게 데려온 아이예요?
3: 일단 회사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의 리트리버가 이제 새끼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 마리 키울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의도 하고 과연 회사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사장님께서 워낙 개를 또 좋아하시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0: 입사 후 많은 직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한 녀석.
5: 아니 요렇게 약간 발을 들긴 했는데
6: 차라리 이게 낫겠다.
5: 사랑이 탈시
6: 이거 무거워 가지고 근데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키 몇인데?
5: 120이야.
0: 이름도 직원들이 함께 지었답니다.
3: 어느 날 강아지가 빨간 풍선을 물고 자더라고요. 꼬리 쪽에다가. 그래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 물고기 회사니까 물고기 이름으로도 지어봤다가 그러다가 이제 딱 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걸 하지 직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사랑해가 가장 좋겠다. 그래서 사랑해가 된 거예요.
0: 한참 근무 중인 사무실을 혼자서 돌아다니는 사랑해. 잠시 후 한 직원 옆으로 다가오더니 돌아오저라 무언가를 바라보는데요. 귀신같이 간식 냄새를 맡은 녀석.
5: 옆에 있어요, 보면. 언제 왔는지 갑자기 먹으면 옆에 있어요. 네, 몰래 먹어요. 조용히 몰래 먹어야 돼.
0: 오늘도 한 입 얻어먹기 성공!
5: 맛있어?
4: 맛은 있는데 아직도 좀 출출한데.
0: 밥을 먹은 지 30분도 채 안 돼서 두 번째 아침밥을 먹는 사랑해.

0: 직원이 많다 보니 녀석의 간절한 눈빛에 속아 여러 번 밥을 주는 일도 많다고 하네요. 사랑이가 밥을 먹는 사이 자리로 돌아온 직원. 녀석에게 들킬세라 눈치를 보며 간식을 먹는데요. 어? 그런데 분명 밥을 주고 왔는데 어느새 또 옆에 와 앉아 있습니다.
1: 선생님 왜 왔어? 먹고 싶어.
0: 사랑해, 너 밥 두 그릇이나 먹었잖아.
1: 나 이건 왜 먹어야 되는데?
0: 간식을 먹는 내내 옆에 딱 붙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1: 없어. 없어, 다 먹었어. 그러면 이제 제주 없는 거 확인하면 다른 데로 또 가거든요.
0: 이번엔 또 어딜 가나 했더니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주워먹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필사적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는데요. 아이고, 먹을 것 앞에서는 포기를 모르는 녀석. 집요한 수색 끝에 뭔가를 찾아낸 것 같은데요. 사랑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2: 뭐야? 사랑해, 또 뭐야?
3: 이리 줘! 종이야! 종이컵 안에 뭐야? 수빈 잡아라, 수빈.
0: 아이고, 결국 얼마 못 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3: 안에 뭐야? 줘. 이리 줘. 이 진짜. 사랑이 안 돼. 계란. 나중에 입에도 있나?
4: 아니, 그게 아니고 분리수거해줘야 할 때 아닙니까?
3: 그게 이제 계란 먹다가 이제 버린 거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냄새를 맡고 습취를 할까 봐. 그래서 예전에는 호텔통통이 통째로 이제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거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뺏길까 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쓰레기통을 다 올리고 집에 퇴근할 때는 쓰레기통을 다 각자 다 버리고 가자. 아니 뭐라면 야! 또 왜? 이게 뭐 있어? 보자. 아직 안 먹었어. 배가 그리 고파. 휴지통을 왜 이래 또 다 내려놨어. 퇴근할 때 다 비우고 가랬는데.
0: 일을 하면서도 녀석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3: 사랑해. 이리 와. 이리 와.
5: 일하시면 이렇게 애인 주시하고
3: 계시나요? 아니, 무슨 너무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치고 있다 싶으니까 계속 체크는 해요. 수시로 불러가지고.
0: 사랑이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인데요.
3: 오늘 밥 먹을 사람 몇 명이에요?
0: 종종 직원들끼리 함께 요리를 해먹는다고 하네요.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같이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주로 해서 먹는 편이에요.
0: 사랑이의 점심도 따로 준비합니다.
3: 단호박, 당근, 고구마.
0: 녀석도 엄청 기대하는 눈치죠. 수산물 회사답게 싱싱한 해산물을 언제든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요. 오늘 직원식은 연어 풀코스에 새콤달콤 시원한 물회까지. 어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3: 저쪽에 안 닿는 대로.
0: 잠시라도 한눈을 팔았다간 어김없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녀석의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 직원들. 사랑이만을 위한 영양 가득 밥상 완성입니다.
3: 사랑해, 올라가. 앉아. 올라가. 옳지. 좁지. 뒤로 당겨서.
6: 밥 먹자, 올라가.
0: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랑이.
3: 앉아.
0: 어휴, 상석을 딱 차지하고 앉았네요.
3: 다섯 하면 먹어요.
6: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마. 잘 먹겠습니다.
0: 얼마나 맛있는지 코를 박고 무아지경에 빠진 녀석.
3: 사랑의 먹설을 빨리 먹어야겠다.
0: 사랑이와 함께 식사하는 게 불편하진 않을까요?
7: 사랑이도 워낙 먹는 거 좋아하고 우리도 사랑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별로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제 것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6: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가지고 그런 거부감 같은 건 없어요.
0: 네. 직원들은 이제 막 한술 뜨기 시작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식사를 마친 사랑이. 그런데
3: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랑이 이건 안 돼.
0: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식탐.
6: 밥 배 따로, 간식 배 따로 있는 것 같아. 예, 네. 그 정도로 잘 먹어요.
7: 보통 리트리버들이 그 식탐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사랑에는 유별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을 먹겠다고 올려놨다. 뒤돌았으면 없어요. 오, 내가 토마토로 먹겠다 하고 딱 씻고 났는데 뒤돌았으면 없어요.
0: 점심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사랑해. 사람들의 눈치를 슬쩍슬쩍 보는 게 어딘가 수상한데요.
4: 달달한 게 땡기네. 후식은 필수 아닙니까?
0: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진 꽈배기.
6: 네! 사랑해, 안 돼! 사랑해, 안 돼!
0: 뭐든지 일단 입에 넣고 보는 녀석 때문에 직원들은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3: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좋은 것만 먹으면 좋은데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 먹어서 건강을 해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0: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먹기만 한 사랑해. 실컷 먹었으니 이제 운동도 좀 해야겠죠. 야, 애견 놀이터 부럽지 않은 멋진 공간. 사랑이를 위해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우리 사랑이는 직장 생활이 너무 즐겁겠다.
3: 여기는 텃밭인데 사랑의 놀이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하추하고 그냥 나무하고 막 이런 걸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이가 오고 나서부터는 사랑의 맞춤 형식의 놀이터화되고 있어요.
4: 이 맛에 회사 다닌다 아닙니까?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휴식 공간에는 에어컨과 로봇 청소기까지. 직원 복지가 너무 좋은데요.
3: 잠시 쉴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마련했는데 사랑이가 생활하다 보면 아 이게 불편하겠다 저게 불편하겠다 싶으면 또 구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해, 수업하자, 이제. 사랑해, 앉아. 기다려. 내려와, 내려와.
0: 이번엔 사랑의 놀이 선생님으로 변신한 부사장님.
3: 앉아야지. 앉아. 앉아. 기다려.
0: 잠시를 가만히 있질 못하는데요.
3: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건데.
0: 시작부터 쉽지 않은 놀이 수업.
3: 공 어디 있어? 와, 잘했어, 잘했어. 공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다시 앉아. 앉아. 그래, 빨리 넣어. 어이구, 진짜.
0: 이러다 장난감 고장나겠어요.
3: 사랑해, 앉아. 기다려. 넣어. 옳지! 이런. 그렇게 하니까 고장.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거야. 안 돼. 할게.
8: 하나 수동.
0: 아직도 힘이 넘치는 사랑이를 위한 다음 수업 시작.
3: 앉아. 사랑이 앉아. 엄마가 앉아 소리를 하루에 몇 번 하니. 앉아. 이거는 서랍에 넣고. 아니야, 기다려. 이건 당겨서 하고 이건 듣기고. 서랍 밀고. 옳지, 잘했네. 이거는 옳지. 옳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9: 사랑이 뭐, 사랑이 업무보다 사랑이 뒷바라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3: 직원들이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이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언제부터 이래 잘했어.
0: 부사장님 때문에 사랑이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3: 가자, 가자. 천천히, 천천히.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자.
9: 퇴근하시는 거예요?
3: 네, 8층에서 어릴 때는 잤었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혼자 드니까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조금 안 됐어요, 데리고 다니는 지는.
0: 퇴근 후에는 부사장님의 사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랑해.
3: 가자. 사랑해, 발 씻어야지. 발 씻자.
10: Nope.
3: 사랑해, 사랑해, 발 씻자, 발. 발 씻자. 옳지, 들어가.
0: 씻을 준비를 하는 사이.
3: 내가. 엄마 준비하고 있을게.
0: 잠깐이 못 참고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3: 아이고, 나왔어. 자네 발 씻자. 야! 발 씻어야지. 가자. 발 씻자. 발 씻자. 발 씻자, 발 씻자. 들어가.
0: 1분 1초도 얌전히 있질 않는 녀석 때문에 혼이 쏙 빠질 지경.
3: 누우면 안 돼. 오, 누우면 안 돼. 말만 씻을 건데. 사랑해. 안 돼, 안 돼. 따따, 따짜, 따짜.
0: 퇴근에서도 사랑해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3: 놀이하는 거예요. 공놀이 하자. 발사! 출발, 출발, 출발.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사랑해. 우와! 공놀이 발사, 발사. 발사! 빨리 앉아. 앉아, 앉아. 우와! 사랑해, 빨리 앉아. 영차, 영차. 안 그러면 잠을 안 재워요. 잠 안 재우고 계속 와서 팔 끌고.
0: 회사에서 실컷 놀았는데도 지친 기색이라고는 없는 녀석. 아유, 부사장님, 이러다 몸살 나시겠어요.
3: 기다리고 있어. 사랑해, 기다리고 있어.
0: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돌진하더니 침대 매트리스를 뜯기 시작하는데요.
4: 새로운 장난감 억수로 재밌네.
0: 이번엔 화장실로 향하더니 무언가를 물고 나타난 녀석.

0: 이상의 폭주를 막기 위해 또다시 시작된 놀이 시간.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사랑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산물 회사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어젯밤 사랑해에게 시달려 몸이 천근 만근인 부사장님. 녀석은 마냥 해맑아 보이네요.
1: 5시에서 6시 정도. 전어철에는 조금 더 빨리 와요. 곧 전어철이 되니까 그때는

0: 3시 이 정도 출근해요.
1: 새벽 출근은 직장인에게도 힘든 일. 하지만 이 시간에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사랑의 사원. 출근하자마자 또 사고 칠 궁리를 하는데요.
2: 모닝커피 한잔 해서 컵은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3: 사랑해. 아, 야, 나 저기 곧 또 오면 하지 말랬잖아. 응?
1: 모든 걸 씹고 뜯고 맛봐야 직성이 풀리는 녀석. 때문에 사무실은 멀쩡한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아찔했던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4: 손을 다 뜯어요. 손. 업무가 우리 사무실 가야가 먹고 있어. 혼자서. 비상이 무슨 비상. 우리는 요거 없으면 일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다 비상 막 전원 차단 내리고 수리 다 막아주고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고 수술을 하는데도 또 그래요. 또 갈거 먹고 있어.
0: 이게 뭔데 이거? 뭘 또 뜯은 거고?
5: 스포츠인데.
6: 안녕하세요. 이 뭐야?
0: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나.
4: 뭔데 이거? 어? 수영씨야. 주인이 이거 얼마짜리인가 또 봐봐라. 이 또 이래놨다. 이 뭐고 이게?
1: 멈출 줄 모르는 사랑의 파괴 본능.
0: 내놔. 다 내놔. 주세요. 신발 지금 몇 개째야? 이리 주세요. 이리 줘.
7: 신발 여기 한 8클레 정도 와가지고 없앴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회사 돈으로 샀어요. 살아야 해가지고 회사 걸로 샀어요.
1: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녀석을 위해 부사장님이 나섭니다.
0: 산책 갔다 올게요.
1: 산책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부사장님을 끌고 가는 사랑해.
0: 아니야. 안 돼. 이리 와. 스톱.
1: 혹시 산책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0: 그렇지.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 정도 하는데요. 산책을 안 하면 집에 가서 난장판을 만드니까.
1: 매일 두 시간씩 산책을 해도 힘이 남아 돈다는 녀석.
0: 가자. 아웅이 밥이야. 사랑의 밥 아니야.
1: 힘은 또 어찌나 센지. 간신히 줄을 붙잡고 버텨보는데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통에 평화로운 산책은 꿈도 못 꾼다네요.
0: 네. 이리 와.
8: 부장님, 이렇게 산책하면 집 빠지시겠어. 많이 힘드세요?
0: 그게 팔이 이제 지금 아파요. 안 돼. 사랑해, 가자. 다른 강아지들 보면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플랜스 맞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강아지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
1: 말을 듣지 않는 녀석 때문에 진땀을 빼면서도 늘 사랑이를 살뜰히 챙기는 부사장님. 녀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0: 여기 회사에 두면 아무래도 딱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직원, 저 직원. 사랑은 다 주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선지 걱정스러워서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후에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싶어요. 내 자식처럼.

0: 챙기고 있는 편이에요.
1: 정신없는 산책을 마친 후 그야말로 녹초가 된 부사장님. 산책 내내 녀석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으니 지칠 만도 하죠.
0: 얼음 한 개 띄우고. 됐다. 앉아.
2: 기다려. 먹어.
1: 이젠 사랑에도 얌전히 쉬겠죠.
2: 또 들고 어디 갔는데?
1: 먹으라는 물은 안 먹고 그릇을 입에 물고는 사무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0: 사랑이네 주세요. 주세요.
3: 주세요. 왜 들고 다니는 거야?
0: 물을 이제 자기 간식 끌려고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직원 옆에 신발 있는 데 가서 붓기도 하고 관심 가지려고 장난치자 계속 찝쩍거려요.
1: 무시무시한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녀석.
4: 당장 안 놀아주면 확 또 마치 사고 치푼다.
2: 사랑해. 사랑해 또 뭐 먹어? 사랑해 뭐 먹어? 보자. 뭔데? 뭔데? 아이 봐. 이거 뭐야? 어 진짜. 뭐야? 지지지지 배 아야한다 배 아야.
1: 사랑의 에너지 발산을 위해 또다시 투입된 부사장님.
2: 야야야야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야.
3: 사랑의 에너지가
0: 넘쳐. 네 에너지가 넘쳐.
2: 한 시간 자고 나면. 4시간 정도 분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럼 4시간 동안 사람을 또 괴롭혀요.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 이제 됐어. 또 해. 나다 봐봐라. 빨리 안 와.
4: 다음 사람 막 푸득푸득 오이소.
2: 상검부장아, 이제 상검부장 좀 해라.
1: 사랑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원들.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녀석은 과연 모범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0: 회사에서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사랑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강아지가 될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지 그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1: 사고뭉치 막내 사원의 개과천선 프로젝트. 설쌤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5: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귀여워. 야, 너 완전 애기구나. 어? 아, 너무 귀여운데요? 아, 이쁘라. 안녕. 어, 몸매도 좋고.
0: 비만은 아닙니까?
5: 아니, 아닙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어질리티 할 만한 것들도 만들어 놓으시고.
0: 네.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해가지고 계속 넣었어요.
5: 이런 데서 이렇게 긴 공간에서 충분히 놀이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직원분들 분위기를 보니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네, 너무 이뻐하시면서
0: 맞아요.
5: 키우시는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5: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 응?
4: 막내가 예쁨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5: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0: 네, 다 같이 돌보고 있어요, 사랑해를.
5: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나이대가 걱정도 제일 많이 되실 거고 네. 고민도 또 제일 많을 나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들 다 풀어드리고 조금 모자란 점이나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무 시간 내내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막내 사원 사랑해.
2: 야! 너 왜? 왜? 왜? 왜? 왜?
1: 사랑해가 지나간 자리는 늘 난장판이 되곤 했는데요.
5: 야, 얘 여기가 놀이터야. 우리는 일하는 공간인데 얘한테는 그냥 놀이터예요.

0: 너무 재밌는 게 많아.
1: 종이컵 한 박스를 아마 저도 누가 먹었을 거예요.
0: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잡아야 된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다 사람도 그렇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있고 또 그게 지나가면 저절로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너무 억압해버리고 그러면 행복함이 낮아지는 거죠.
2: 네. 많이 해 이래야 되겠네. 많이 해.
0: 비싸거나 막 이런 거 아니고 해도 되는 것들은
2: 그냥 둬요.
0: 네, 오히려 두는 게 얘한테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지금까지 하지 않잖아요. 성장하면서 이렇게 재미 없어진단 말이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3: 한 번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직원들의 말도 들은 채 만치 않은 녀석.
4: 주세요. 사랑해. 이리 주세요. 주세요. 잘 줘.
0: 제가 사랑이면 내가 좀만 고집부리면 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좀 딱 이거는 막 무섭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1: 단호하게 한 방에.
0: 네, 단호하게 한 방에. 안 되는 거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잘 알아들어요.
4: 그럼 톤은 어떻게? 안 돼! 이 정도?
0: 네, 맞아요. 되게 좋아요.
3: 넘치는 식탐도 문제였는데요.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물론 생선이며 고기며 부족함 없이 먹고 간식까지 쉴 틈 없이 먹는데 사랑에는 왜 늘 배가 고픈 걸까요?
0: 예, 리트리버 애들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2: 많이 먹어요.
0: 네, 포만중추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배부름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 둔감하게 태어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먹는 양을 우리 직원분들끼리 간식 양이나 이런 거를 정해놓으세요? 근데 얘가 왜 몸매가 너무 괜찮지? 원래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서 사는 애들은 네. 살이 엄청 쪄요.
2: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활동을 많이
0: 해서. 네.
3: 평일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사랑해. 쉴 새 없이 움직이니 살이 찔 틈이 없죠.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할 때는 너무나도 차분한 모습.
4: 안 돼, 안 돼, 안 돼.
3: 반면 부사장님과의 산책은요.
4: 이리 와, 이리 와. 아웅이 밥이야, 아웅이. 아웅이 밥이야, 사랑의 밥 아니야.
3: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 같은 산책인데 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2: 그 선생님이랑 이제 사랑이가 산책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됐다 싶어서 제가 또 잡으면 또 대번에 저렇게 바뀌어요. 네. 그래서 소원이 와 여유롭게 이렇게 산책하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 말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0: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말 잘 들었어요? 선생님 말 잘 들었어요?
2: 네. 선생님은 조금 거리감이 있고 엄마는 편하고
0: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동일시되면 말 잘 안 들어요. 안 이뻐라는 게 아니라
2: 만만해 보이는 건가?
0: 아니, 만만하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표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 말, 우리 훈련사 선생님 말 잘 듣냐면 그 사람은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같이 살면 그 기준이 막 깨져요. 이쁘니까 우리가 막 그냥 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선생님 말 더 잘 듣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죠.
2: 네.
3: 가장 시급한 건 올바른 산책 교육. 사랑이는 물론 함께 걷는 사람도 좀 더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0: 지금 이렇게 하기엔 줄 너무 짧아요. 그러면 산책을 할 때 좌절감만 더 생기고 조금 더 산책의 문제점을 높일 수 있어서 길게 해서 산책을 해볼게요.
3: 긴 줄로 밖으로 매듭을 만드는 설세.
4: 거기는 왜 묶어요?
0: 나중에 여기 오른손으로 잡을 거거든요. 근데 미끄러우니까 중간에 하나 이렇게 매듭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잡혀요. 산책줄을 잡을 때 두 손으로 잡을 거예요. 왼손으로

0: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줄 길이를 조절할 겁니다. 이게 제일 긴 상태죠. 이렇게 하면 좀 짧아진 상태, 이렇게 하면 더 짧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뭐 문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일 짧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것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안 맞게 해주셨었어요?
1: 제가 가자는 의도대로 가도록 그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0: 아,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한번 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2: 평소 산책 습관부터 확인하는데요.
1: 이렇게 가면 땡겨요. 사랑해.
2: 지금.
1: 사랑해.
2: 부사장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녀석.
0: 지금 보호자랑 산책이 그동안 조금 소통하면서 한 산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일방적으로. 그리고
1: 사랑해도
0: 일방적으로 하는 산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랑해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팔은 가만히 있고 다리로 당기세요. 줄다리기 하죠. 이래야지 따라와요. 이거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 연습만 좀 오늘 한번 해볼게요.
1: 사랑해.
0: 제 팔을 잘 보세요. 사랑 가자. 옳지.
2: 편안하게 성공.
0: 뒷걸음질 치면서 내 방향으로 쫓아오는 순간 줄이 땅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 옳지하고 고상. 팔은 거의 안 씁니다. 내가 위치로 움직여야지. 사랑해 가자. 옳지. 이때 주는 거예요. 이게 반복만 되면 살짝만 끌어도 얘가 우리 쪽으로 와요.
1: 사랑해.
0: 옳지.
1: 사랑해 옳지.
0: 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해. 사랑해.
1: 네. 사랑해.
0: 옳지. 이거 연습이 제일 잘 돼야 돼요.
1: 아주 잘하네. 아주 네. 잘했어.
0: 좋아요.
1: 너무 잘하네. 사랑해.
2: 확실히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진 것
1: 사랑해.
2: 같죠?
0: 더 가보세요. 쭉쭉쭉쭉쭉.
1: 옳지.
0: 옳지.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옳지, 그 느낌.
1: 잘했어.
0: 네.
2: 교육은 지금처럼 꾸준히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1: 가자. 가자. 가자. 사랑해. 옳지. 옳지, 옳지. 사랑해. 옳지, 옳지. 가자. 뛰어가자. 네, 조금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사랑해, 가자.
2: 회사의 모든 물건을 망가뜨리는 파괴왕 사랑해. 사무실의 평화를 되찾아줄 두 번째 솔루션도 함께 배워볼까요?
0: 사무실에서 막 뭔가 자꾸 꺼내서 놀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고 싶은 욕구, 씹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욕구는 하지 말라고만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올바르게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장난감이 하나 없어 보여서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난감이거든요. 이렇게 안에다가 간식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이런 거를 좀 안에다가 꽉꽉 눌러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시피가 무한정이에요. 뭘 넣어도, 뭐 이렇게 넣고 싶은 것들 중에 먹어도 되고, 사랑해가 좋아하는 것 중에.
2: 사랑해의 반응이 기대되는데요.
0: 속으로 한 5초에서 10초 세세요. 2, 3, 4, 5. 옳지! 하고 주세요. 어디가서 혼자서 먹으려고 이제 가져간다. 자기 자리 가져간다. 오래 먹을 장난감들은 애들이 항상 편한 데서 먹고 싶어요. 저렇게 씹어야 돼요. 예, 저렇게 씹어야 돼요. 저렇게. 예, 이 장난감 완전 마음에 들었다. 저 간식도 안 먹고 저거 입에 물고 있어가지고 간식을 못 먹고 있어.
1: 두 가지 다 하려고.
0: 네, 두 가지 다 해야 되니까.
2: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씹는 것까지 좋아하는 녀석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장난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눈까지 꼭 감고 즐기는 녀석. 이제 부사장님도 조금 편해질 수 있겠죠.
1: 잘해준다고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 하는 방법 배워서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삶에도 좋은 영향이 될 것 같고.
2: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회사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가 되길 응원할게요.
3: 사랑해.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패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English. 내가 다닌 중학교는
5: 군남중학교.
4: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5: 강숙현 과학선생님.
4: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5: 음악 70점.
4: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4: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5: 학생 때는 그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4: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4: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5: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5: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5: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4: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5: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4: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0: 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게이트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강의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치솟는 밥상 물가에도 끄떡없다. 양배추 한 통으로 해결하는 한 끼 밥상. 가성비 가득한 양배추 귀퉁이만 있어도 반찬 필요 없는 영양볶음밥이 뚝딱. 양배추의 달달한 풍미와 새우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양배추 새우 볶음밥부터 볶아만 먹던 양배추, 이번에는 국물에 퐁당 빠졌다. 달큰하고 구수한 맛이 좋은 양배추 된장국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초유비의 아들 강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네. 네. 요즘 이 식재료가 청정부지로 올라 이 지갑을 홀쭉하게 하는데요.
2: 진짜.
1: 초유비에서 네. 준비한 물가 안정 맛집 요리. 채소마저 사기 겁날 땐 이게 최고라면서요?
2: 네, 오히려 채소를 네. 소분된 것보다는 이렇게 덩어리로 네. 사는 게 이득인데요.
1: 맞아요.
2: 요즘 대형마트 가면 양배추 가격이 한 3,600원 정도?
1: 네.
2: 저는 이거 오늘 3,000원에 사왔습니다.
1: 오.
2: 자, 이 양배추로 네. 오늘 푸짐한 한상 차림을 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1: 네.
2: 자, 첫 번째는 양배추 새우 볶음밥입니다.
1: 맞습니다.
2: 네.
1: 자, 오늘 양배추 새우 볶음밥에 네.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자, 일단 양배추 필요하고요.
1: 네.
2: 새우 필요합니다. 달걀 두 개 필요하고요.
1: 네.
2: 자, 소금하고 오일 필요해요.
1: 네.
2: 자, 이제 양념해야 되겠죠? 볶음밥에.
1: 네.
2: 자, 볶음밥 양념은요. 양조간장,
1: 네.
2: 참치액, 굴소스, 설탕 필요하고요.
1: 네.
2: 여기다가 오늘 약간 마요소스를 올릴 거예요.
1: 네.
2: 마요네즈, 고추냉이, 식초만 있으면 됩니다.
1: 네. 자, 양배추로 역대급 가성비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배추 새우 볶음밥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양배추는 네. 덩어리로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
1: 맞아요,
2: 제가.
1: 맞아요.
2: 그리고 양배추는 또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럼요. 한 달도 가능해요. 네.
1: 우와.
2: 몰랐죠?
1: 아, 정말 가성비가 좋은데요, 그러면?
2: 그럼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양배추를 썰어 볼게요.
1: 저도 이제 장보러 가면 양배추 네. 항상 구매하는데
2: 네.
1: 이렇게 반으로 썰려진 게 통으로 된 것보다 비싸더라고요.
2: 네. 자, 오늘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1: 네.
2: 자, 제가 시쳐온 거로 썰어보도록 할게요.
1: 네.
2: 자, 그러면 요거 시쳐왔으니까 요걸로 썰어보도록 네.
1: 4분의
2: 할게요.
1: 4분의 1개보다 반 개, 또 반 갈라서 저희가 준비를 네, 했습니다.
2: 네, 한 250g이니까 훨씬 더 이제 적은 양이죠.
1: 네.
2: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써는 게, 볶음밥에 들어갈 거잖아요.
1: 네.
2: 그래서 자, 크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1: 네.
2: 한 요 정도? 왜냐면, 너무 크면은 밥이랑 크기가
1: 네.
2: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겠죠.
1: 맞아요.
2: 네, 그렇다고 이거를 어떤 분이 저보고 이거를 쌀알 크기로 써놔요. 그런데
1: 그럴 순 없죠.
2: 아니 밥을 내일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 네.
2: 그건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1: 근데 선생님
2: 네.
1: 어찌됐건 양배추가 가격 대비 양도 많고 좋잖아요.
2: 그럼요.
1: 그래서 오늘 이 볶음밥 할 때는 다른 채소보다 양배추 양을 좀 넉넉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리고 볶으면은 단맛이 나기 때문에
1: 아, 맞아.
2: 양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 양배추만 넣으면 됩니다.
1: 맞아요.
2: 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1: 네.
2: 네. 자, 달걀 두 개를 스크램블을 할 거예요.
1: 네.
2: 스크램블 에그를 할 거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고요.
2: 네.
1: 칵테일 새우도 얼려놨던 거 녹였고 저희가
2: 네. 소금 약간 주실래요? 소금 약간만 넣을까요?
1: 넣어줄...
2: 네. 소금 약간만 넣어주세요.
1: 한 꼬집 넣을까요?
2: 네.
1: 자.
2: 네, 좋습니다.
1: 네. 네.
2: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양념은 밥에 볶음밥에
1: 네.
2: 오늘 양배추 볶음밥이잖아요.
1: 네.
2: 들어가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2: 자, 일단은 여기에 양조간장.
1: 양조간장
2: 한 스푼 들어가고요.
1: 네.
2: 참치액도 한 큰술.
1: 아, 참치액 들어가면 확실히 감칠맛이랑 풍미가 달라요.
2: 맞아요. 거기다가 저는 굴소스까지.
1: 이야.
2: 안 먹어봐도 알겠는
1: 그쵸,
2: 맛이죠.
1: 그렇죠.
2: 자, 다 짜요 지금 세 개가. 그래서
1: 네.
2: 설탕도 한 스푼 이렇게
1: 네.
2: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게 오늘 양념장이 되는 거예요.
1: 네.
2: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1: 네.
2: 밥 위에 올라갈 마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자, 마요 소스.
2: 자, 이렇게 놓고요. 집에 마요네즈 있죠. 마요네즈 세 스푼 하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여기에

0: 고추냉이도 괜찮고요. 예. 아니면 저것도 괜찮아요. 겨자.
1: 아, 겨자도. 어.
0: 자, 요렇게 해서 섞어줄게요.
1: 근데 이 마요 소스 있잖아요. 네. 여기 여러 가지로 저는 이거 오징어 찍어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0: 맞아요. 여러모로 네. 응용 가능해요.
1: 저는 김밥도 찍어 먹어요, 여기다.
0: 맞아요. 저도 참 좋아해서 요렇게 만들어서 자주 사용하고 있답니다.
1: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0: 이거 지금 마요네즈가 세 큰술이고요. 예. 식초는 한 큰술이고 고추냉이는 네. 한 작은술입니다.
1: 한 작은술. 네. 이 비율로 해서 만약에 톡 쏘는 거 더 좋아하시면 고추냉이 좀 더 넣으셔도 되고요.
0: 맞아요. 네. 자, 근데 저는 오늘 네. 요거 여기다가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이따가 짤 거라 여기다 지금 넣어볼게요.
1: 네, 짤주머니에.
0: 네. 자, 저는 집에서 혼자 할 때 네. 컵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해요.
1: 예.
0: 네. 컵에다가. 네. 지금은 이제 광희 씨가 잡아주니까.
1: 네.
0: 이렇게 해서.
1: 이거 없으시면은 맛있겠어요.
0: 없으시면은 네. 비닐봉투에다 하셔도 돼요.
1: 그렇죠.
0: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1: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자 불로 이동해 가지고 네. 볶아 볼까요?
1: 네. 조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네. 이렇게 정말 뚝딱뚝딱 하시면 어떡해요?
0: 아니 뭐 재료가 간단하니까 예? 재료가 많아야지 예. 뭐 손으로 할 게 많은데 재료가 워낙 간단하니까 예. 할 일이 없어요.
1: 맞아요. 선생님 사실 이 볶음밥은 네. 뭐 딱히 이렇게 해먹을 거 없을 때 생각나는 게 볶음밥이거든요.
0: 맞아요.
1: 얼마나 편해요. 반찬도 필요 없고.
0: 이제 저는 이제 방송하러 다닐 때 예. 집에 없을 때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한테 해주는 게 이 볶음밥이에요.
1: 저도요.
0: 맞아요.
1: 저도 그냥 혼자 있을 때 해먹는 게 볶음밥이었고.
0: 그러니까.
1: 친구들 급하게 찾아오면 해주는 게 볶음밥.
0: 맞아요.
1: 예. 그렇죠?
0: 네. 자, 지금 팬에 열이 올라서 네. 달걀을 넣고.
1: 네. 어제 사용했던 것처럼 버터를 사용해도 되는 거죠?
0: 그럼요. 예.
1: 달걀은 어떻게 풀어주나요, 선생님?
0: 그냥 스크램블 에그 할 때는 네. 온도가 너무 높은 것보다도 중불 정도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 익은 다음에 꺼주는 것보다는 80% 익었을 때 불을 꺼서 잔열로 익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요. 예. 이때 꺼주세요.
1: 아, 요 정도 됐을 때?
0: 네, 요 정도.
1: 겉면이 촉촉할 때?
0: 네. 자, 그럴 때 꺼주고, 불 지금 없어요.
1: 네.
0: 네. 자, 그래도 잔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색도 예쁘게 나오고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건 덜어 놓을게요.
1: 네. 네.
0: 이제 기름을 두르고 또 네. 이제 양배추를 좀 먼저 볶아야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이렇게 기름 두르고
1: 네.
0: 양배추가 네. 네, 볼륨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따가 볶으면은 밥이랑 굉장히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들어서 가격 대비 푸짐한데
1: 네.
0: 먹고 나면 네 배 부르고 또 이게 소화가 되게 잘 돼요.
1: 그럼요.
0: 네.
1: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네. 위에 좋다고 많이 하죠.
0: 그렇죠. 위에 좋죠. 네,
1: 그리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양배추를 볶고 있는데 불 불색이가 아까 달걀과는 좀 달리 좀 센 거.

0: 볶음밥이라고 하면 뭐 간단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채소가 두세 가지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은 진짜로 양배추 하나만으로도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1: 맞아요. 지금 양배추 하나만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가 네. 양파가 들어갔나 하실 정도로 단맛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밥을 넣어줄까요?
0: 네. 네. 자 밥은 찬밥을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선생님?
1: 찬밥도 괜찮고 따뜻한 밥도 괜찮고요. 네, 네 괜찮아요. 사실은 뭐 볶음밥은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내가 볶음밥을 못해 하실 거예요. 예. 하지만 그래도 양배추 넣어서 볶음밥은 예. 아 그래 내가 양배추 넣어서는 안 먹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요즘 좀 고물가시 되잖아요.
0: 맞아요.
1: 양배추 한 통 갖고 양배추 찜도 해 드시고 양배추 말이도 해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요리해서 드시지만 예. 이렇게 볶음밥으로 해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0: 맞아요. 식감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아삭거리는 식감도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근데요 진짜 아까 선생님께서 초반에 이 달걀 스크램블 하셔갖고 네. 제가 그냥 깜빡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볶음밥 할 때는 뭐 이제 이 밥 쌀 아래 이 달걀 옷을 입히기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따로 분리했어요.
1: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0: 이제 이거 불 끌게요. 다 됐으니까
1: 네,
0: 불 끄고 나서 섞어주도록 할게요. 어때요? 양배추하고 새우하고 달걀만 넣는데도 예. 굉장히 훌륭한 양배추 볶음밥이 됐죠.
1: 뭔가 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네요.
0: 그리고 일단 양배추가 양이 푸짐하니까 예. 먹었을 때도 볼 때도 그냥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1: 네.
0: 자 이제 네. 밥을 제가 이제 접시에다 넣을 건데 이렇게 네. 뒤집어서 놓을 거니까 제가 좀 여기다가 놓고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때도 이렇게 새우가 네. 밑에 이렇게 돼서 왜냐면 이게 위에가 될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밥을 놓고 네. 네.
1: 아 이렇게 해서 맞아요. 사실 볶음밥 이렇게 네. 올려놔도 예쁘지만 우리가 볶음밥 시키면은 네. 모양이 이렇게 가시렁하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네. 먹으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0: 아니 훨씬 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1: 맞아요.
0: 이렇게 밥이 또 예쁘게 나오면은 아 진짜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양배추 한 통 사셨으면은 예. 집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활용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예. 적극 추천드려요. 이런 방법으로.
1: 양배추가 진짜 생활요리에 최적화가 돼 있네요. 자 네. 그럼 이거 덮나요?
0: 네 덮어주세요.
1: 자, 덮어서 여기 놔주세요.
0: 네.
1: 선생님 참 접시를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0: 짠.
1: 저기 오셔서.
0: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1: 열어볼까요?
0: 네.
1: 와
0: 예쁘죠?
1: 이 방법을 왜 생각 못했을까요? 저는 집에서.
0: 네. 자 그러면은 조금.
1: 와 저희가 만들었던 아까. 네. 이 마요 소스.
0: 마요 소스.
1: 예.
0: 이렇게 해서 곁들여 드시면 훨씬 더 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양배추 새우 볶음밥입니다.
1: 네. 히리릭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양배추 새우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양배추 새우 볶음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굵게 다지고 달걀에 소금을 넣어 풀어주세요. 양조간장, 참치액, 굴소스,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마요네즈, 고추냉이, 식초를 섞어 마요 소스를 만든 뒤 짜는 주머니에 담아주세요. 팬을 달구고 식용유를 두른 뒤 달걀물을 넣고 저어가며 볶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불 끄고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식용유 두른 팬에 양배추를 넣어 볶다가 새우와 밥을 넣어 볶아줍니다. 양배추는 볶으면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센 불에 볶아주는 게 좋아요. 새우가 익으면 양념을 넣어 볶다가 스크램블드 에그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공기에 볶음밥을 담고 그릇에 뒤집어 담은 뒤 마요 소스를 뿌리면 양배추 새우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양배추를 필요해서 사다 두면 네. 끝까지 다 먹기가 힘든데요.
0: 맞아.
1: 냉장고에서 네. 잠자고 있는 양배추로 이 국물 요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양배추 된장국을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된장국에 양배추가 넉넉하게 들으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1: 네.
0: 양배추 필요하고요.
1: 네.
0: 거기다가 오늘 꽃새우 넣어줄 거예요.
1: 네.
0: 꽃새우 넣어서 감칠맛 내고요. 집에 채소칸에 있는 뭐 양파, 대파, 고추, 마늘 필요합니다.
1: 네, 근데 선생님 보니까 여기 밑국물 재료인데
0: 네.
1: 여기 양파가 들어가요?
0: 네, 저 밑국물 낼 때 다시마하고 멸치 내고요.
1: 네.
0: 양파는 좀 집에 있는 편이라
1: 네.
0: 양파 넣고 뭐 대파 같은 것도 넣으셔도 되고요.
1: 네.
0: 양념으로는 된장과 참치액과 고추장이 필요합니다.
1: 와, 자, 구수한 국물 맛이 좋은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0: 네.
1: 자, 선생님.
0: 네.
1: 일단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이 국물 재료예요.
0: 네.
1: 밑국물 한번 내볼까 하는데.
0: 네.
1: 가보실까요?
0: 네.
1: 양파가 들어가요, 선생님.
0: 네, 자, 일단은.
1: 네. 네.
0: 멸치를 저는 사갖고 오자마자 그냥 한꺼번에 볶아서.
1: 네.
0: 식혀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러면은. 할 때마다 안 볶고.
1: 아, 미리 한번 볶아서?
0: 네, 네.
1: 우와. 저, 근데 이거 비결이네요.
0: 네.
1: 시간을 단축하는 비결.
0: 아니, 그리고
1: 예.
0: 이렇게 할 때마다 한다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냥
1: 맞아요.
0: 사갖고 온 날,
1: 예.
0: 그냥 한꺼번에 팬에 볶아가지고
1: 예?
0: 식혀서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냥 바로 꺼내서 쓰면 돼요.
1: 야.
0: 이렇게 하고,
1: 네?
0: 여기 다시마 넣고, 양파.
1: 네.
0: 여기 뭐 대파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1: 네.
0: 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넣고.
1: 선생님, 양파는 이렇게 밑국물 들어갔을 때 주로 무슨 맛이 될까요?
0: 단맛이요.
1: 아, 그 단맛이 이 양파에서 나오는 거구나.
0: 네.
1: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0: 20분이요.
1: 20분.
0: 네. 자, 중간에
1: 네.
0: 다시마는 한 10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건져주도록 할게요.

0: 항상 뚜껑 덮고 하나요?
1: 아니요, 뚜껑 열고요.
0: 뚜껑 열고. 네,
1: 왜냐하면 그 멸치에서 나는 비린내가 휘발성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뚜껑을 네. 열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0: 네.
1: 나는 멸치국물을 끓였는데 누구는 좀 맑은데 나는 늘 탁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0: 예.
1: 너무 온도가 높아서 그래요.
0: 오, 예, 그럼 어떻게 네. 돼요, 불은?
1: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네. 중불로 줄여서 20분을 뭉근히 끓이면은 예. 맑은 멸치국물을 낼 수 있습니다.
0: 네, 저희가 그렇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 주인공이 양배추.
1: 네.
0: 저는 양배추가 이런 국에 들어가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1: 근데 사실은 이 양배추가 네. 사실은 양배추 좀 약간 황 냄새가 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은 된장국에 꼭 활용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달달한 양배추에 구수한 된장이 배어 들어가서
0: 네.
1: 정말 맛있어져요.
0: 그러게요. 왜 양배추 하면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게 이제 된장과 만나면 그 향인데 좀 죽으면서
1: 맞아요.
0: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맛있더라고요.
1: 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0: 자, 양배추 한 통 사두면 여러모로 요리를 네. 많이 해먹네요, 저희가.
1: 그럼요, 그럼요.
0: 자,
1: 네, 이렇게 또. 하고. 네. 자, 이제 요게 양파 썰을게요. 양파도 네. 오늘 채 썰지 않고요. 이렇게 썰 거예요. 누구랑 비슷하게?
0: 양배추랑.
1: 네, 양배추랑 비슷하게.
0: 네.
1: 이렇게 썰어서 넣을게요. 그 다음에, 대파는
0: 네.
1: 그냥 어서 썰면 돼요.
0: 대파는 어서 썰어서.
1: 네. 네. 대파는 냉장고에 늘 이제 있는
0: 두 개 두죠?
1: 예. 네, 네. 채소 중에 하나죠.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0: 또 대파가 들어가면 또 제 역할을 잘해줘요.
1: 맞아요. 이 향채소가
0: 예.
1: 그냥 향채소가 아니고 확실히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는
0: 예.
1: 맛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니까요.
0: 아, 맞아요. 홍고추 들어가고
1: 홍고추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0: 네.
1: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0: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또 요리하다 보면 네. 이렇게 한두 개씩 남아요, 고추는. 그렇죠?
1: 네. 자, 근데 저는 이 청양고추는
0: 예.
1: 제가 홍고추는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랬는데
0: 예.
1: 이 청양고추는 꼭 들어가야 돼요.
0: 그럼 또 꼭 넣을게요, 저희가.
1: 네. 근데 요게 하나를 넣을지 둘을 넣을지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운 거 안 좋아해. 그럼 하나만 넣으시고요.
0: 네?
1: 우리는 매콤한 게 좋아. 그러면 두 개 넣으시면 되고.
0: 근데 확실히 이거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네. 때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1: 된장찌개에 네. 된장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0: 예?
1: 된장찌개나 된장국엔 된장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0: 네.
1: 더블로, 원 플러스 원으로
0: 맞아.
1: 이 고추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0: 청양고추가 칼칼한 맛을 내주는 거죠.
1: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0: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자, 이렇게 재료 준비까지 다 됐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0: 네.
1: 불로 이동해가지고
0: 네.
1: 끓여보도록 할게요.
0: 본격적으로 맛있게 네. 양배추 된장국 끓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자, 제가
0: 네.
1: 지금 이렇게 양념장을 따로 안 만들고
0: 네.
1: 있죠. 바로 그냥 넣을 거예요. 된장 3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양조된장이에요.
0: 네.
1: 만약에 집에서 담근 집된장은 한 2스푼만 넣어, 2큰술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왜냐면 염도가 좀 높으니까.
0: 네.
1: 그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고추장은 2 작은술 정도.
0: 오, 된장국인데.
1: 네. 고춧가루나 고추장이 약간 들어가면 좋은데 오늘 저는 고추장을 선택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참치에 이렇게.
0: 사실 솔직히 이 된장국이라서 된장만 들어간 것보다 고추장이 조금 들어가면 맛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예. 예.
1: 풍성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끓어오르면은 아니 지금 뭐 뜨겁게 국물 냈기 때문에
0: 네.
1: 자, 여기다가 이제 양배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0: 사실 이제 양배추 넣고 익히기 전인데
1: 네.
0: 이 국물 된장이 들어간 이 국물 향 있잖아요. 이미 맛있는 향이 나서
1: 맞아요. 자. 밑국물을 충실하게 냈기 때문에
0: 예.
1: 자, 이렇게 넣고. 이제 몇 분을 끓여줘야 되냐면
0: 네.
1: 양배추가 굉장히 조직이 좀 단단하잖아요.
0: 맞아요.
1: 예, 들어가자마자 확 풀리는 그런 염록색 채소는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거를 8분 정도 끓여주셔야 돼요.
0: 8분 정도.
1: 예, 자, 그러면 8분을 끓여보도록 할게요.
0: 네. 양배추가 잘 익었어요.
1: 된장에 팍 스며들었죠.
0: 예, 맞아요.
1: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넣을 게 지금
0: 네.
1: 새우,
0: 네.
1: 새우하고 양파요. 넣고 한 3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0: 예.
1: 우리가 지금 양배추를 이렇게 끓여봤잖아요.
0: 네.
1: 양배추 잎은 굉장히 부드럽고
0: 맞아요, 식감이
1: 줄기 부분은 좀 아삭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양배추에도 약간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0: 네.
1: 양배추가 어떤 양배추는 이렇게 약간 넙대대한 양배추가 있고
0: 예.
1: 어떤 양배추는 동그란 양배추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넙대대한 이렇게 약간 납작한 둥근 그 양배추는요.
0: 네.
1: 약간 그 채소 요리 같은 거에 그러니까 오늘 볶음 요리 같은 거에 많이 쓰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납작한
0: 네.
1: 거. 그리고

0: 이렇게 좀 약간 양배추가 동그란 거 있잖아요.
1: 맛있어요.
0: 이건 좀 더 잎이 도톰해요. 그래서 샐러드나 뭐 아삭아삭하게 드시는 예? 그런 데 드시는 게 더 좋아요.
1: 오.
0: 그리고 납작한 거는 이렇게 썰면은 금방 얌전해져요. 왜냐면 잎이 얇아서.
1: 아, 네네네.
0: 그래서 한식 요리 같은 거에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1: 오, 요것도 네. 굉장히 또 좋은 팁인데.
0: 요게 암이고요. 요게 숯이에요. 암수가 있죠.
1: 네. 네.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
1: 자, 지금 우리 보리새우 맞나요? 꽃새우?
0: 네, 뭐, 네 보리새우, 꽃새우. 예.
1: 자, 들어가고 확실히 또 맛을 더해줄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1: 네, 마늘. 늘 넣었던 재료들 넣어볼게요.
0: 네, 이제 향채소죠. 마늘 네. 넣어주시고요. 대파.
1: 네, 대파 넣을게요. 네,
0: 대파 이렇게 넣어주시고, 고추랑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줄게요.
1: 네.
0: 네. 아, 좋아요, 좋아요.
1: 그러게요.
0: 네, 너무 좋아요.
1: 자, 선생님.
0: 네.
1: 아주 맛있게 양배추 된장국이 끓었어요.
0: 네.
1: 이제 완성된 거죠?
0: 네,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완성 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1: 자, 이미 이렇게 끓고 있으면 정말 우리 식구분들이 다 식탁으로 왔을 네. 거예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0: 그럼요, 그럼요. 아우, 세상에. 아.
1: 자꾸 선생님 뜨거우니까요. 네. 더우시고.
0: 아니. 이럴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1: 진짜로.
0: 아니 나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식구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하면
1: 네.
0: 이런 게 행복이죠.
1: 진짜로 저는 이 양배추를 활용해서 이 국을 끓이는 게 두 번째인데 진짜로 맛있어요. 진짜로.
0: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편안하니까.
0: 네, 편안하니까 속이.
1: 야, 주재료가 지금 양배추인데
0: 푸짐하죠.
1: 예. 양배추 한 통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하니까 물리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양배추 한 통 사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어우, 지금 말하면서 친구이죠.
1: 예. 얼른 밥이랑 먹어보고 싶은데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양배추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2: 양배추 된장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국멸치, 다시마, 양파, 물을 넣어 20분 정도 끓인 뒤 건더기는 건져주세요. 양배추와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밑국물에 된장, 고추장, 참치액, 양배추를 넣어 8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건새우, 양파를 넣고 3분 정도 끓인 뒤 다진 마늘,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1분 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양배추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자극적이지 않아 끊임없이 들어가는 감자볶음부터 도시락 반찬의 터줏대감, 참치 김치 볶음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밥상 물가 안정 맞춤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surprise, surprise!
1: Custard pie!
2: 짓궂은 장난도 이젠 끝이야, 무적의 쌍둥이!
1: 하나, 둘!
2: 어,
1: 잡았다!
2: 옥토블록 밧줄 풀기!
1: 그 밧줄은 옥토 레이저 밧줄이야! 넌 이제 힘을 못 쓴다구!
2: 그러든 말든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옥토 신호! 내 친구들이 금방 올 거다!
1: 그래봤자 걔들도 우리 함정에 걸려들고 말 텐데!
2: 너무 확신하진 마!
1: 옥토블록이 위험에 빠졌나봐! 흩어져!
3: 이쪽으로!

0: 방금은 운이 없었네. 하지만 바로
1: 8 옥토블록 점 1, 2, 3, 4, 5, 6, 7, 8

0: 게임과 사다리 게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야!
1: 우리 같이 해보자! 이! 이! 이! 뭐야! 이건 반칙이라고!
0: 이거?
1: 더하기 2는 바로?
2: 8! 옥토브로 오르기! 1, 2, 3, 4, 5, 6, 7, 8! 오르기!
0: 이런 함정에 누가 걸릴 줄 알고 사장 옆으로 돌아서.

0: 5 더하기 3은 바로
1: 8. 옥토블럭 구부리기 1, 2, 3, 4, 5, 6, 7, 8 구부력.
2: 오! 안녕, 안녕. 오, 동그라미야. 다쳐버렸어. 4 더하기 4는 바로
1: 8. 옥토블록 터뜨리기 1, 2, 3, 4, 5, 6, 7, 8 터뜨려.
3: 하이로 만들어줄게, 거미블록 친구.
4: 그만하시지. 우리 수가 훨씬 많거든.
3: 그러든 말든 우리에겐 다른 작전이 있단 말씀 몰랐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바로
1: 8. 여봐, 무적의 쌍둥이들이 악당 옥토블록을 만들어버렸어.
5: 본때를 보여주겠다, 옥토블록.
1: 말 조심하시지. 옥토블록 모두 합체. 넌 이제 끝이야.
5: 나부터 잡은 다음 말하시지. 악당 블록 탈출. 8, 7, 6, 5, 4, 3, 2, 1 탈출.
1: 무시무시한 악당 넘버블록이 아주 귀여운 파이가 돼버리셨네.
6: Welcome, Color Blocks. I imagine you're wondering why you're here. I, Purple, have had an amazing idea. You can all help me decorate my castle gardens in a style fitting for royalty. I've made a little practice space for each of you to invent a wonderful new pattern. Whichever one I like the most, I shall use to decorate my gardens.
7: It's a competition!
8: Ooh.
6: Let the pattern competition begin!
7: Time to make an awesome pattern! Exciting!
9: Wait, what is a pattern?
10: Check this out, Red. Blue. Stripes. Stripes. Stripes.
11: I've got an idea for a pattern.
9: Huh?
11: Green. I can make a pattern. Zig, zag, zig, zag, zig, zag.

어떻게 찍는 거야? 너한테 정말 아무것도 못 맡기겠다. 자기 곰마, 이 세상 최고!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니까. 자, 돼지야, 이 멋진 사진 한번 봐봐. 뭐야, 안돼 멈춰. 음식은 사진부터 먼저 찍고 난 후에 맛있게 먹는 거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렸어. 곰마, 우리 소풍 즐기는 모습 좀 찍어줄래? 어서 곰마, 뭘 그렇게 망설이고 서 있어. 돼지는 이런 소풍이 처음이란 말이야.

돼지가 마음에 안 든대. 각도가 예쁘지 않다나? 사진 다시 찍어야겠어.

이번엔 정말 잘 나왔네. 근데 예쁘진 않은 것 같아. 엄마, 멋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내가 방금 뭐라?

우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 엄마, 네가 찍은 사진 중에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것 같다. 어? 안녕?

우리는 이만 갈게.

하나, 둘, 찰칵. 다음은 누구 차례야? 자, 웃어. 그 다음. 좋아.

애지 너? 어쩜 이렇게 게을러졌니?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먹기만 하고 놀고 있잖아. 누군가는 네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

여기서 도와준 건 바로 우리라고. 진짜 비밀 도우미는 네가 아니라 우리였다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토끼 쟤는 통나무 하나도 못 들어올린다니까. 돼지야 그만 가자. 우리 말을 전혀 안 믿어. 괜찮아, 울지 마. 저 거짓말쟁이를 분명 혼내줄 수 있으니까. 시작했다.

비밀 도우미였다니까. 토끼 저 녀석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야. 고마워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몰래 도와줄게. 근데 이번엔 절대 절대 엿보면 안 돼. 뭐해 돼지야, 작전 시작. 내가 이 빵들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0: 슈퍼곤충 구조대.
1: 얘들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0: 우리 친구잖아, 안 그래? 곤충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1: 이 근처 어딘가에 버키가 있을 거야.
2: 맥스, 버키가 보여?
3: 아직 잘 안 보이는데. 잠깐, 나무가 왜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지? 이런, 길이 막혔어.
1: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꼭 폭풍이라도 지나간 것 같은데.
3: 내 데이터에 따르면 숲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 곤충들이야.
2: 뭐? 곤충들?
1: 어? 사막이잖아. 뭐야? 사슴벌레 잠자리까지?
3: 무슨 일이지?
2: 어서 피해!
3: 받아라! 곤충 퇴치 스프레이 발사! 전부 따돌린 거 맞지?
2: 근데 버키랑도 거리가 멀어졌어. 어떡하지?
3: 버키의 위치를 알아볼게.
2: 잡았다.
4: 세상에.
2: 엄마, 잡았어요.
4: 조심해야지.
2: 괜찮아요. 잘 잡았어요.
3: 휴, 고마워. 나 진짜 무서웠거든.
2: 곤충이 뭐가 무서워. 이렇게 귀여운데.
3: 얘들아, 나야, 나. 구해줘.
2: 버키? 어? 미안해. 네가 이상해진 곤충인 줄 알았어. 이상해진 곤충?
3: 눈이 녹색으로 변하더니 몸 색깔도 변하고 엄청 사나워졌어.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2: 맞아. 나도 곤충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면 좋겠다.
5: 그럼 당장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네.
2: 나도 같이 갈래. 그래도 돼요, 엄마?
4: 그럼. 대신 조심하렴.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야 해.
3: 잘됐다. 자, 받아. 이걸로 몸을 줄이면 곤충들 가까이 갈 수 있어. 라야, 곤충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래?
2: 알았어. 나한테 맡겨. 다녀올게요.
4: 그래, 이따 보자.
6: 좋았어. 슈퍼윙스 몸이 작아졌다 이거지. 점점 재밌어지는데.
2: 이 근처에 있을 텐데.
1: 곤충들이 왜 저러는 거지?
3: 우주 폭풍 때문에 곤충들이 거칠고 사납게 변했나 봐.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곤충들도 위험하고 숲도 완전히 망가질 거야.
5: 그럼 서둘러서 곤충들을 안전하게 잡자.
3: 알았어.
2: 이쪽이야. 여기 너. 어서 들어와. 너도 들어가. 어?
7: 거기 섀도우 스피드. 야호!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곤충들을 금방 잡았어. 라야, 이번 일에 대한 보답으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2: 나를? 정말이야?

0: 이건 너만의 특별한 슈퍼잉스 볼이야. 우와.
1: 우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2: 모두 잘 가.
0: 오늘은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됐네. 얘들아, 이제 원래 크기로 다시 돌아가자.
2: 어떻게 된 거지?
3: 슈퍼윙스를 이렇게 쉽게 잡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0: 골든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4: 안 돼!
2: 당장 슈퍼윙스를 풀어줘.
3: 안 됐지만 슈퍼윙스는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이 골든보이를 불러.
2: 안 돼! 기다려!
3: 어디 보자.
5: 안 돼! 도와줘!
3: 여기서 특별한 물건이 나오는 것 같던데. 나와, 어서 나오라고. 가만 있어.
2: 이 안에선 열 수가 없어. 도움이 필요해.
1: 방법이 있어.
3: 그렇게 작아진 몸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골든 주먹 발사!
0: 조심해! 이쪽으로!
2: 날 잡아봐라!
1: 너무 느리잖아.
3: 왜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지?
0: 거기 섀도우 스피드!
2: 잡았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6: 라야, 너무 늦었잖아. 걱정 많이 했어. 괜찮니?
2: 그럼요. 그치만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는 건 진짜 힘들었어요. 저게 뭐죠?
6: 세상에.
7: 여긴 어디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2: 넌 누구야? 여긴 어떻게 온 거고?
7: 난 이집트의 왕자야.
2: 왕자? 네가 진짜 왕자라고?
8: 내 분석에 따르면 진짜로 고대 이집트에서 온 왕자가 맞아.
7: 그럼 여긴 미래인 거야? 어쨌든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8: 혹시 이집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7: 맞아. 갑자기 이상한 구멍들이 생기더니 날아다니는 주먹 6개가 나타났어.
2: 설마 또 골든보이?
0: 어차피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골든보이한테서 배지를 되찾아야 해. 우리가 도와줄게.
7: 고마워. 그럼 모두들 날 따라와.
2: 조심해 얘들아.
0: 걱정 마 라야. 안전하게 다녀올게.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1: 나갈 수가 없어.
2: 이제 어떡하지?
1: 잘하고 있어.
2: 누가 어떻게 좀 해봐.
1: 구중 루프 액션. 어쩌지? 벽이 너무 멀어서 구중 루프가 안 가.
2: 보기, 넌 어때? 꺼내줄 수 있어?
1: 나도 잘 모르겠어.
2: 뭐라도 빨리 해봐, 제발.
1: 안 돼!
0: 보기, 섀도우 스피드!
2: 이제 안전해.
3: 호기, 역시 넌 최고야.
1: 그 새로운 기술 볼 때마다 정말 멋져.
0: 이제 왕자님을 찾으러 가자.
2: 좋았어.
4: 양갈래 길이네. 어디로 가지? 이쪽인가?
1: 골든보이 목소리야. 저쪽에서 들렸어.
0: 가보자.

0: 어떻게 된 거지? 어?
1: 속상들이 갑자기 살아났어!
2: 어쩌지? 골든보이가 속상들을 화나게 했나봐!
0: 그래서 뭐? 그래봤자 속상이잖아, 안 그래? 내가 가만히 서서 당할 줄 알았어? 다크 골든 주먹 발사! 내 주먹 맛이 어때? 뭐? 뭐야? 생각보다 훨씬 강하잖아.
2: 왕자님이 위험해!
1: 안 돼! 이제 어떡하지?
2: 이봐! 이쪽이야! 구조용금을 발사! 왕자님한테서 떨어져!
1: 다들 조심해!
3: 상대가 너무 빠르고 강해!
1: 내가 유인해볼게!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어디 한번 잡아봐! 나 여기 있어!
0: 어서 나 좀 도와줘!
1: 배지를 돌려주기 전엔 도와줄 수 없어!
0: 상대가 너무 강해! 방법이 없겠어! 배지 줄 테니까 원래 크기로 돌아와!
4: 배지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5: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1: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크네.
0: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시간 포털? 골든 AI가 열어줬나 봐. 이렇게 딱 맞춰 열어주다니. 수호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갈게. 행운을 빌어.
2: 지금 그냥 도망친 거야?
3: 잠깐, 골든보이의 AI가 시간 포털을 연 거야?
1: 생각할 시간 없어! 싸움에만 집중해!
2: 맞아! 구조용 루프 액션! 포기! 버키!
1: 알았어!
6: 너무 강해!
1: 안 돼! 슈퍼윙스가 위험해!

0: 어떡하지? 멈출 방법이 있을 텐데. 어? 혹시 이건가?
1: 어? 조심해, 다칠 수도 있어.
0: 멈춰!
2: 저게 뭐지?
0: 난 이집트의 왕자야! 너희들의 적이 아니라고!
1: 우와! 수호신들이 왕자를 알아봤어!
3: 우와, 진짜 멋있다!
4: 이런 신비로운 장면은 처음이야!
0: 수호신들한테 공격을 멈추라고 말해줘! 알았어! 우린 이집트 왕가의 보물을 훔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이곳을 지키러 왔지. 너희처럼. 그러니까 자리로 돌아가.

0: 수호신들이 다시 잠들었어.
1: 다행이다. 이제 모두 안전해졌어.
2: 성공이야. 이제 다 끝났어.
3: 우와,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4: 호기랑 있으면 이런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벌어져. 이제 익숙해서 놀라지도 않는다니까.
1: 아깐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너희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 고마워.
0: 천만에. 오늘 정말 용감했어. 진짜 파라오처럼 말이야. 그래서 보답으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지.
1: 어?
0: 그게 뭔데? 짜잔!

0: 맡으세요, 왕자님.
1: 어? 우와! 이건 정말 멋지다. 피라미드랑 딱정벌레 수호신도 있네. 이제 이게 내 보물이야. 평생 간직할게.
2: 정말 잘됐다.
0: 이제 넌 공식적인 슈퍼익스 명예 홍보 대사야.
1: 명예 홍보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3: 사람들을 구하고 세상을 지키는 특별한 친구들 중 한 명이 됐단 뜻이지.
1: 정말이야? 완전 멋지다. 마음에 쏙 들어.
0: 어? 돈이잖아. 오랜만이야.
4: 호기! 런던에 강추위가 닥쳐서 템스강이 스케이트장처럼 꽁꽁 얼어붙었어. 사람들도 갇혔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큰일이야. 빨리 와줘.
0: 정말이야? 걱정 마, 도니. 바로 출동할게. 그럼 이만 갈게. 안녕, 왕자님.
1: 마살라마.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0: 블루이와 빙고의 꿈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1: 제 이름은 반즐리예요. 새 집사를 구한다고 해서요.
0: 네, 반즐리 반가워요. 제 이름은 몬티예요. 여기 수석 집사죠. 들어오세요. 네,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함정을 파놨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라고 할까 봐요. 그럼 가볼까요? 여기는 현관이에요.
2: 블루이가 최고야.
3: 빙고가 최고야.
0: 멋진 곳이죠.
1: 파란색 버튼은 다 뭐예요?
0: 그건 버블티 자판기가 4m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 버튼을 누르면 버블티를 마실 수 있답니다.
1: 재미

0: 있네요.
1: 꿈의 집에 있는 모든 발명품들은 과학자 집사 제리 리가 만들어요.
2: 지금 뭘 만드는 거죠?
1: 아이들의 드레스에서 반짝이가 카펫에 많이 떨어지는데 제리 리가 그걸 줍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반짝이 집사 프레드가 떨어진 걸 다시 붙여요. 할로예요. 주방 집사죠.
0: 안녕하세요.
1: 잠깐, 할로가 꿈의 집에서 제일 바쁘기 때문에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3: 어떡해.
1: 저 벨소리는 아이들이 음식을 주문한 소리죠.
4: 좋아. 루이가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오렌지 가루는 빼고 소시지는 잘라야 하고 케첩은 무설탕 말고 일반 케첩으로 뿌려달라는 건. 좋아. 만들 수 있어. 아, 이건 뭐야. 아, 주문 음식을 바꿨네.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 주문은 취소하겠다고? 아, 좋아. 이제 원하는 건 상큼한 라임 아이스크림인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파서 터널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터널 안으로 얼음 초콜릿을 넣어야 하고 그대로 얼려달라는 거네. 아이스크림 위에 이름까지 새겨달라고 하는데 이름과 성 그리고 가운데 이름까지 모두 다 쓴 다음에 그 글자 위에는 반짝이로 장식까지 해달라는 거야? 아, 정말 아빠 따라서 은행원이나 할걸.
1: 주방 집사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 집사도 마찬가지죠. 꿈의 집에는 50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모두 냄새가 고약해요. 그렇죠, 젠킨스?
5: 아, 또 치워야 돼.
1: 아이들은 항상 물 내리는 걸 까먹어요.
0: 아, 그럼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집사죠?
1: 목욕탕 집사를 하시면 돼요. 탕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일인데 탕 안에 끼어있는 장난감을 꺼내주시면 돼요.
0: 아, 그렇군요. 나쁘지 않은데요.
1: 네. 간단한 일이 맞기는 한데.
6: 집사, 지금 찰리의 꿈의 집으로 가고 싶어.
1: 꿈의 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행모드로 변환합니다. 잘 해봐요. 금요일 저녁에 집사 휴게실에서 다시 만나요.
7: 친구들 안녕. 암흑보석 반쪽을 사랑에게 준 번개 박사는 액자 속에 갇혀버렸어. 악당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암흑보석 반쪽을 찾아 주야본부로 온 난 그곳에서 암흑보석을 만든 사람이 나의 아버지 번개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8: 아버지.
7: 그 사이 사랑이가 갖고 있는 암흑보석을 뺏으러 지구에 온 악당들.
9: 네, 조금만님.
7: 이대로 사랑이는 암흑보석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
10: 희망, 빨리 가자. 대회 늦겠다.
11: 아, 잠깐만요. 내 머리핀 어딨어? 그거 있어야지 태권도 이길 수 있는데.
12: 언니, 지금 머리핀 찾고 있지? 미안. 이 행운의 머리핀. 오늘은 내가 더 필요해.
11: 두 사랑이 이게 진짜.
7: 11화 암흑보석검과 슈퍼크다마왕.
11: 목소리 같은데?
13: 그렇지! 빨리 빼서 빨리!
14: 이제 암흑보석은
15: 우리까지!
16: 안 돼!

0: 깜짝이야.
1: 뭐해? 방금 고양이 소리 맞게 났어.
0: 내 고양이 소리 맞고 이리로 온 게 분명했지. 그러니 당장 고양이부터.
2: 네, 조그마왕님.
0: 왜 나한테 맡기고 모르지던 고양이 쫓아내.
3: 알았지?

0: 하는 거지?
1: 세라나, 저 괜찮아?
2: 모르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저 꼬맹이들한테 당한 거야?
3: 일단 위험하니까 너희부터 숨겨줄게.
4: 암호보소가 비록 반쪽짜리지만 친구들 숨겨줘. 제발.
2: 이제 좀 괜찮아?
5: 괜찮아. 안 괜찮아. 이상한 게 보이지?

0: 반쪽이 반쪽이다. 반만 투명 인간이 됐나 봐. 아, 어쩌지? 아,
1: 이게 뭐야?
2: 우리 머리만 보이잖아.
3: 머리 둥둥 귀신이다.
4: 귀신 싫어.
5: 얘들아, 다 같이 공격!
4: 공격!
6: 귀신이다.

지금부터 쥐 강릉.

0: 입어서 반짝. 어머, 어떡해. 말도 안 돼. 내 암호 보자.
1: 아버지는 저곳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암흑 보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왜 암흑 보석이 지구로 온 걸까? 혹시 아버지가 암흑 보석을 지구로 보내신 건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지?
2: 날 꺼내줘!
3: 네, 번개 대장님.
4: 번개맨, 긴급 상황이다. 쪼개진 암흑 보석 둘 다 지구에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된다.
3: 예? 둘 다요?
4: 둘 다 녀석들 손에 들어간 것 같다.
3: 이런...

0: 희망! 노희망! 아니, 대체 어딜 간 거야?
1: 여보세요?
2: 어, 희망아, 너 지금 어디야?
1: 나 번개유치원 가는 중. 노사랑한테 내 머리핀 받아오려고.
2: 어? 아, 희망아, 아니 그거 지금...
1: 아빠, 나 1분에 겨우 이겼어. 하마터면 질 뻔했다고.
2: 아, 그렇다고 거기를...
1: 이게 다 그 머리핀이 없어서야.
2: 너 이러다 이 부대에 놓치면 어떡하려 그래?
1: 노사랑 만나기만 해봐.
3: 드디어 암흑보석이 모든 모였군.
1: 뭐야? 유치원에서 무슨 어린이 드라마 찍나?
4: 드디어 슈퍼 크다마왕이 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3: 이 모든 영광을 그동안 암흑보석을 찾느라 애써 중. 조그마왕에게 바칩니다.
4: 최고십니다.
5: 네.
3: 자, 이제 암흑보석을 끼우지.
4: 반쪽.
6: 나머지 반쪽도
1: 안 나! 어? 절대 안 나!
7: 어? 저 꼬맹이가? 예, 자장가 공격!

0: 아들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1: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2: 하이!
3: 초보방님! 정신 차리시지요!
0: 아, 맞다. 나 아플 거 너 사랑! 언니 최고!
4: 이것들이 공포의 댄스 나체파!
1: 안무가 이렇게 시끄러워.

0: 슈퍼 크리드마워. 결국 암흑 보석을 뺏긴 거야. 아우!
1: 공개매?
0: 왓군.
2: 사람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3: 멍게네, 나 아무 보석.
4: 그만 울어, 노사랑.
1: 어우, 시끄러워. 어, 난 애들 우는 건 딱 질색이라지.
5: 나도지.
2: 사랑아, 내가 지구에 없는 동안 이만큼이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잘했어. 사랑이 최고. 오히려 난 이게 더 좋은걸.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기다려거든.
0: 같은 생각이다, 번개는. 얼마든지 상대해줄지.
6: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7: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6: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7: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태풍을 일으킨 천지. 바다 위에 만들어진 비바람이 엄청 커지는 걸 태풍이라고 하지. 태풍이 휘몰아치면 모두 벌벌 떨게 될 거야.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그럼 이제 태풍을 일으켜볼까? 이응, 이, 릴, 일, 이응, 으, 으, 히읍, 이, 히, 기읍, 아, 자, 일으키다. 태풍을 일으키다!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아유, 갑자기 웬 바람이? 버텨야 해! 뭐, 잡을 거 없나? 개벽이 살려!

0: 대왕님!
1: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2: 네, 네. 대왕님.
1: 오늘 파괴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입니다.
3: 바람이 엄청 심해.
4: 갑작스럽게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무서워.
5: 처마 모마, 괜찮니?
3: 네.
6: 그런데 창문은 닫은 거야?
3: 창문요? 아, 네.
6: 가서 확인해 볼게.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태풍이 올 때는 집안의 창문을 모두 닫고 되도록 창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2: 맞아. 그래야 창문이 깨져도 다치지 않아.
3: 아, 그렇구나.
6: 태풍. 원래는 태평양 바다 위에서 발생해서 거센 비바람과 함께 올라오지.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태풍이 발생했어.
3: 어? 설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해서?
5: 맞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 태풍이야.
3: 천지 정말,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태풍 글자를 찾아요.
2: 그래, 어서 출동하자.
3: 네. 자음, 모함, 변신.
5: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3: 네. 저기 티읕하고 피읕이 있어요. 투표함?
2: 아, 반장 선거할 때 투표해봤지?
6: 선거할 때 후보 이름을 써서 표를 내는 걸 투표라고 해. 저건 투표야.
3: 어? 저기도 티읕피읕이 있어.
5: 어? 비바람이 태풍 모양으로 돌고 있어. 저기에 태풍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7: 딩동댕. 그치만 글자는 못 찾을걸.
8: 태풍을 더 거세게 만들어주마. 거세지다. 태풍이 거세지다.
3: 날아갈 것 같아.
2: 자음아, 내 손 잡아.
5: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6: 모마.
2: 여긴 안전한 것 같아.
5: 아니야. 태풍이 빠르게 거세지고 있어. 이제 곧 한글 세계 전체가 태풍에 휩싸이게 될 거야.
3: 어떡해.
8: 이런 바람 속에서 절대 글자를 찾을 수 없지.
7: 천지대장지!
8: 개벽!
7: 대손, 절대 놓지 마세요! 제발요!
8: 걱정하지 마! 절대 놓지 않을 테니!

0: 천지를 담기.
1: 한글 세계에 이제 안전한 곳은 없어.
2: 이대로는 글자도 찾을 수가 없어.
3: 안전한 곳이 있어.
2: 정말? 그게 어디지?
3: 태풍의 눈.
2: 어? 태풍의 눈?
3: 태풍 가운데는 오히려 바람이 약하고 고요해. 그곳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
4: 어서 태풍의 눈으로 가요.
3: 그런데 태풍의 눈으로 바로 이동하려면 한글 마법을 써야 해.
1: 좋아.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4: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5: 니은, 오, 니은. 눈. 태풍의 눈.

0: 여기가 태풍의 눈? 정말 바람이 안 불어.
1: 여기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돌아와, 한글!
1: N은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용망치!
3: 태극동! 합쳐!
4: 아와? 이가 맞나?
3: 에?
4: 치어!
1: 우는 내가 쓸게.
5: 태풍이 불면 첫째, 절대 외출하지 않기.
6: 외출하지 않는다.
5: 집안에 있는 창문은 꼭 닫고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0: 창문은 닫고
6: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5: 그리고 혹시 정전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손전등도 미리 꼭 준비해둬야 돼.
6: 아하! 손전등 준비하기!
5: 태풍이 올 때는 꼭 기억해도.
6: 네, 할아버지!
5: 아하!
0: 손전등 준비하기.
5: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6: 태풍!
5: 태풍!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영아, 아까 보니까 그 사람 있던데?
1: 누구?
0: 누구더라?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1: 어, 르네상스에 나왔던 그 사람?
0: 맞아.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해보자.
1: 좋아.
2: 레오나르도 최고! 최고!
0: 최고! 시간을 달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 1499년.
3: 더 이상은 못 참아. 가서 스포르차 대공한테 알려야겠어.
4: 그래. 3년이 뭐야, 3년이.
3: 빨리 가서 알리자고.
5: 포르차군 가던 길이었는데 여기가 어디야? 아니, 너희들은 누구니?
6: 안녕하세요, 저 영길이고요.
0: 전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7: 시간을 달려?
5: 아유, 나는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응?
0: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6: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7: 진짜?
6: 네.
0: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8: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6: 주사위.
5: 야! 우와, 아우컨! 우와!
4: 이야! 신기하죠?
5: 빨리 갔어! 빨리 갔어!
4: 엄청 신기하다.
0: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림이 완성됐다고?
6: 네.
0: 나 그동안 많이 참은 거 알고 있지? 그림 안 좋기만 해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의 한 수도원 식당 벽에 이 그림을 그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후대 많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5: 우와, 대단한 그림인가 보다.
9: 그지, 그지. 그 대단한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이야.
10: 안녕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0: 오, 레오나르도. 뭐든 잘한다면서?
10: 예.
0: 내가 도와주겠네. 내가 적극 후원할 테니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9: 서른 살 때 밀라노의 스포르차 공작을 만나서 후원을 받게 돼. 후원을 받는 동안 그림도 그리고

0: 관심이 많아서.
1: 하늘은 왜 파랄까? 물은 왜 소용돌이칠까?
0: 자연의 현상을 알아내는 연구도 하면서 지냈어. 그러다 스포르차 대국한테 밀라노의 한 수도원 식당 벽에 큰 벽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게 되는데.
2: 아니 뭐야? 왜 며칠째 벽만 보고 서 있어?
3: 원래 레오나르도가 그림은 잘 그리는데 성실하지 않대.
0: 그래. 그림은 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보는 사람은 그냥 답답했지.
1: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거면 안 그리고 말지. 난 새롭게 그릴 거야. 그래. 일렬로 앉혀볼까?
0: 그랬어. 레오나르도는 새로운 벽화를 그리기로 마음 먹었던 거야. 그리고는 가끔 어딘가를 갔다 오기도 했는데.
4: 아니, 그림 그리다 말고 또 어디를 가?
3: 병원에 가서 시체 해부를 한대.
4: 아니, 그림 그리다 말고 시체 해부를 왜 해?
0: 사실 레오나르도는 그림 속 주인공들의 동작과 움직임을 잘 그리기 위해 인체 해부까지 하며 연구했지. 그러니 그림이 빨리 완성될 리가 있나.
4: 더 이상은 못 참아. 스포르차 대공한테 가서 알려야겠어.
3: 그래, 선명이 뭐야 선명이.
4: 빨리 가서 알리자고.
0: 화가 나서 그만 스포르차 대공한테 이러고 말았지.
5: 뭐? 그림은 안 그리고 놀러만 다닌다고?
0: 예! 맨날 그림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면서 그리는 척만 하고 있다니까요.
5: 이런 레오나르도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0: 스포르차 대공이 화를 냈다고 해도.
6: 스승님, 스포르차 대공님이 그림 빨리 완성하라고 하십니다. 안 그럼 가만 안 둔다고.
1: 그림은 빨리 그리는 것보다 완벽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 물감 섞어.
0: 레오나르도는 그림을 고치고 또 고치면서 3년 반이나 흘러간 거야.
5: 그림이 완성됐다고?
1: 네.
5: 나 그동안 많이 참은 거 알고 있지? 그림 안 좋기만 해봐.
1: 가시죠.
0: 근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랐어.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림은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던 거야.
4: 이런 최후의 만찬은 처음이야.
0: 레오나르도 전에도 최후의 만찬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 보통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같이 있고 배반한 유다는 따로 그렸었어. 또 성스러운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와 제자들 머리에 후광도 그렸는데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는 후광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4: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는 거지.
0: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의 표정과 동작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들어있었어.
4: 우와, 레오나르도 최고! 완전 최고! 최고! 최고!
7: 최고! 최고!
5: 정답! 과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최후의 만찬! 정답! 맞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은 한편의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은 새로운 방식을 그림에 도입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후에 다른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야, 많이 간다.
5: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이번엔 제가 던져볼게요.
0: 잘해.
5: 7칸.
8: 많이 간다.
0: 많이 간다.
5: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이후 르네상스의 거장이 되는데요. 이 나라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레오나르도가 르네상스 미술에 영향을 끼친 나라는?
9: 왕한테 후원을 받아요?
3: 그래. 이 당시에는 군사와 땅이 많아야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 이 문화가 발전에 진정한 강국이었지.
10: 그럼 그럼. 그래서 메디치와 스포르차도 예술가들한테 후원을 했던 거야.
0: 그렇게 발달된 르네상스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했고 부자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1515년에 프랑스의 새로운 왕 프랑스와 1세가 피렌체로 쳐들어왔지.
10: 프랑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0: 뭐? 프랑스 왕국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10: 좋아.
0: 레오 10세는 피렌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로마와 피렌체는 꼭 지켜야 하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
10: 프랑스 왕이랑 협상하는 것이요.
0: 협상? 협상은 뭐 그냥 막 해줄 것 같아?
10: 아니 그게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0: 어? 프랑스에게까지 소문이 났어. 오호호호, 잘 됐네. 레오나르도 여기 있잖아.
10: 네.
0: 그랬어. 마침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교황청에서 수학과 과학을 연구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레오 10세는 프랑스와 1세와 협상하는데 레오나르도도 데리고 갔지.
10: 그럼 이제 로마 피렌체는 안전한 겁니다.
11: 그럼요. 우린 레오나르도도 있는데 지켜드려야죠. 프랑스에서도 아주 유명하다오.
1: 고맙습니다. 헤아.
11: 저기 레오나르도, 우리 프랑스에 와서 지내시오. 오기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해줄 테니.
1: 네?
11: 이런 거장을 옆에 두고만 있어도 우리 프랑스 왕국의 위상이 달라질 텐데.
0: 프랑스와 1세는 르네상스의 상징이면서 여러 헤아. 방면에서 뛰어난 레오나르도를 데려가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 다음 해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레오나르도는 프랑스로 가서 살기로 해.
6: 아, 스승님, 완전 좋아요.
1: 그래, 그래.
11: 아이고, 드디어 오셨어. 고맙소. 뭐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지내시오.
1: 감사합니다.
11: 그리고 내가 승전 기념 성을 짓고 싶다는 것만 알아두시오. 알고만 있으시라고.
1: 예, 알고만 있겠습니다.
0: 이렇게 프랑스 왕국에 있으면서 레오나르도는 프랑스와 1세가 르네상스 양식의 성을 짓는데 큰 도움을 주고 성 안에 독특한 계단을 직접 설계하기도 해. 또!
12: 맞다. 야, 나 프랑스에서 와서 왕궁 설계 좀 해달래.
13: 어? 자네도?
12: 어?
13: 나도 프랑스에서 그 그림 그려달라고 했네.
12: 자네도?
13: 응.
12: 이야, 잘 됐다. 야, 거기는 레오나르도 선생님이 있으니까 꼭 가봐야 되겠어.
13: 나도.
0: 레오나르도는 피렌체의 많은 화가와 건축가들이 프랑스로 가는 계기가 되면서 프랑스의 르네상스 미술이 꽃 피우게 도움을 주지.
5: 아, 정답! 레오나르도가 르네상스 미술에 영향을 끼친 나라는
14: 프랑스!
5: 정답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로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천재여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 탐을 냈다고 하죠. 특히 세계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모나리자를 프랑스에 있는 동안 완성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오, 문제 열렸다! 열렸다! 가자, 얘들아! 나 지금 살이 쪄져서 못 일어나겠어.
12: 아이, 진짜!
0: 아니,
12: 이거!
0: 아이, 진짜!
5: 네, 오늘 어땠나요?
14: 재밌었어요!
5: 예!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쭉!

0: 언어가 프랑스까지 르네상스 영향을 주다니.
1: 알면 알수록 세계사 재밌다.
0: 맞아.
2: 얘들아, 오늘은 치킨이다.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맨날 형아는 늦어.
1: 야, 같이 보자.
0: 알았어. 오늘은 누구 하지?
2: 어?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름 멋있다.
0: 대왕이래. 오늘은 이 카드 해보자.
2: 좋아, 좋아.
0: 달리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야기. 기원전 338년.
3: 여기가 어디지? 어? 너희들은 누구냐?
4: 전 기니기니 양들이고요.
0: 저는 환희환희 스완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시간?
4: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0: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4: 제가 먼저.
0: 잘 굴려. 많이 나와야지.
4: 아이, 근데 주사위 두 개 던져서 2 나온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 다음엔 좀 잘했으면 좋겠어.
6: 저희가 문제를 맞추면 보너스 이동이 있어요.
3: 그럼 무조건 잘 풀자, 얘들아.
0: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가자, 페르시아로! 가자, 동방으로!
0: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영토를 늘리기 위해 어느 나라를 정복하러 떠날까요?
4: 마케도니아가 어디지? 아, 그 우리 마케도니아를 모르는구나. 마케도니아는 말이야, 그리스 북부의 작은 왕국이었는데 주변 그리스에 도시 국가와는 달리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지.

0: 당시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는 직업 군인들을 만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든 다음 그리스까지 진출했는데 위협을 느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연맹을 맺어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했습니다.
1: 돌격!
0: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의 활약으로 마케도니아가 크게 승리를 하지.
1: 우리가 이겼다!
0: 이때 알렉산드로스 나이가 18살이었어.
2: 알렉산드로스, 내 아들, 장해, 장해!
3: 아바마마,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 정복해요!
2: 요 녀석 봐라, 야망이, 야망이!
0: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던 나라로 마케도니아 정도의 나라가 정복하기에는 너무 강한 나라였지.
3: 페르시아를 정복한다면 전쟁으로 진 빚도 없애고 페르시아 사람들을 문화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2: 큰 꿈 좋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잘 가르쳤구만.
0: 그랬어.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의 유명한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데려와 알렉산드로스에게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게 했어.
4: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아들 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 거지?
5: 그럼요, 폐하. 우리 왕자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0: 알렉산드로스는 이때 배운 그리스 학문을 바탕으로 큰 꿈을 꾸게 되지.
6: 세상 끝까지 정복해서 그리스 문화를 전파해야겠어. 그러려면 일단 페르시아부터.
2: 내 꿈이 그러하다면 페르시아를 정복하자꾸나!
0: 그런데 같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로 했던 필리포스 2세가 그만!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20살의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왕이 되었어!
3: 돌아가신 아바마마의 뜻을 이어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간다!
1: 가자, 페르시아로! 가자, 본방으로!
0: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쪽으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지.
7: 아, 정답!
8: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복하러 떠나는 나라는?
7: 페르시아!
8: 네, 정답 맞습니다! 예!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에 세상의 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동쪽에 있던 페르시아부터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원정을 시작으로 동쪽으로 더 나아가면서 더 많은 곳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려고 했죠. 아,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9: 보너스 좋구나! 우와!
8: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추사위를 던져 주세요.
10: 이번엔 제가
9: 7칸!
8: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여기서 멈출 순 없지. 난 더 큰 나라를 만들 거야. 전진!
8: 페르시아 원정을 끝내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11: 나라요?
0: 일단 우리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벌하러 갔잖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벌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는
2: 뭐?
12: 태파랗게 젊은 녀석이 군사 4만을 이끌고 우리 대페르시아 제국을 쳐들어온다고?
2: 군사들 모아!
13: 네, 폐하!
0: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들을 수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었어. 두 나라의 군대는 지중해 연안의 평야지대인 이수스에서 딱 만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군사는 10만, 마케도니아의 군사들은 겨우 4만밖에 없었지.
3: 자, 적이 많다고 절대로 겁먹지 마라! 네!

0: 돌진해서 막 밀어버려!
1: 드디어 전투가 시작됐고!
2: 적의 전차가 지나가면 무조건 옆으로 피한다! 긴 창으로 공격한다! 알았나? 자, 돌격!

0: 군사들은 제대로 공격도 하지 못했지. 바로 그때였어.
1: 저기 있는 왕을 잡으러 가자! 가자!
2: 저 뭐야?
1: 다이어스!
2: 전차 돌려 빨리 돌려! 지금
0: 다리우스 3세가 도망을 갔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쫓아가지 않았어. 대신
1: 너희들의 왕은 도망갔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너희들의
0: 페르시아 군사들에게 왕이 도망간 사실을 알려 마음을 흔들었지.
3: 왕이 도망갔대!
1: 뭐라고? 우리가 도망가자!
0: 그러자 페르시아 군사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이 전투에서
1: 네가 이겼다!
0: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크게 이겼던 거야. 이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다리우스 3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게 되고 지중해 쪽 페르시아의 식민지들을 점령하면서
4: 여기에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그리스 문화를 널리 퍼지게 해야겠어.
0: 이집트에 그리스식의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 그러다 도망갔던 다리우스 3세가 군사들을 모아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또 한 번의 큰 전투가 벌어지게 돼.
5: 들어와! 들어와! 이번엔 20만이다! 전군!
0: 20만의 페르시아 군사가 달려들었지만 마케도니아 군사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지휘 아래 잘 싸우고 있었어. 그러다 빈틈이 보이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갑자기 다리우스 3세에게 돌진했지.
2: 저 뭐야? 아니 우리 군사들 이렇게 맨날 뚫려.
1: 다리우스!
2: 전차 돌려 빨리 돌려.
0: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다리우스 3세가 또 도망치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전투에서도 크게 이기지.
2: 진짜 오늘 너무 놀랬어. 나 죽을 뻔했거든.
5: 너무 왕 같지 않은데.
0: 그 후 조만간 다리우스 3세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의 영토를 다 차지해 영토가 어마어마했지만 동쪽의 영토를 더 넓히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의 영토를 가진 왕이 되었고 이 나라가 마케도니아 제국이야.
6: 아, 정답! 페르시아 원정을 끝내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운 나라는
7: 마케도니아 제국!
6: 네, 정답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마케도니아 제국을 세우면서 펼쳤던 전술과 동방원정의 도전정신은 후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의 포에니 전쟁, 로마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과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을 본보기로 삼은 거라고 합니다. 또 정복지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는데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그리스 문화와 정복지의 문화가 섞인 인간

0: 중심의 새로운 문화, 헬레니즘도 탄생하게 됩니다.
1: 우와!
2: 세계는 다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위대한 정복자였지. 오.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3: 우와, 우와.
4: 우와, 나와, 나와, 나와.
0: 우와.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야! 야야야! 칼 챙겨야지. 아, 군인은 칼을 애인처럼 다루는 말이 있잖아. 에휴, 참.
6: 야, 넌 안 챙겨?
5: 난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6: 야이!
0: 네, 오늘 어땠나요?
7: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알렉산드로스 대왕 진짜 대단하다.
8: 카이사르랑 나폴레옹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따라하다니.
0: 우와.
9: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6: 내가 먼저 갈 거야.
2: 아, 형아, 같이 가. 아, 이럴 때만 빨라. 아이.

0: 해도 용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서관은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출발점은 냉전이었습니다.
1: 경쟁의 목표는 명예가 아니라 국제정치 무대의 주도권이었어요.
0: 결과물은 우주 탐사 분야의 놀라운 성과였죠. 인간을 최초로 달 표면에 올려놓은 아폴로 계획,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1960년대) 소련과 미국은 우주 개발 경쟁을 벌였습니다. 누가 먼저 인간을 달에 보내느냐의 경쟁이었죠. 이 치열한 경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0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은 핵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후 소련 역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두 초강대국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죠. 소련의 공산당석이 후르쇼프는 소련의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1: 후르쇼프는 소련 인민들한테 수십 년 전부터 말해온 그 일들을 과학기술로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0: 소련이 중점 연구한 건 로켓기술이었습니다. 1957년 소련은 강력한 로켓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믿지 않았죠.
1: 로켓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머리 위로 쏘는 겁니다.
0: 1957년 12월,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했죠. 인공위성의 이름은 스푸트니크,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0: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스푸트니크 1호의 움직임은 지표면에서도 확인됐죠. 신호음을 냈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들이 금세 포착했습니다. 소련한테 뒤졌다는 생각에 미국의 정치권과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죠. 미국의 과학기술이 최고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우주 경쟁은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1961년 4월 12일에는 소련 우주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나갔죠.
1: 가가린은 로켓을 타고 지구를 벗어났습니다.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다는 장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죠.
0: 27살 우주비행사는 이렇게 인류의 우주탐사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1: 로켓이 발진하는 순간 이제 출발이라고 가가린은 말했어요. 잔뜩 신이 나서 함성도 질렀죠.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면서 한 최초의 말로 그보다 더 적합한 건 아마 없었을 겁니다.
0: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쇼프는 우주탐사가 발휘하는 선전효과를 정확히 꿰뚫어봤죠. 이제 우주탐사는 국가적 자존심 정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소련한테 우주탐사는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할 수단이었죠. 그 당시 미국은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 대통령이던 케네디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야심만만한 계획을 발표하죠.
2: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0: 1962년 9월 12일, 찢는 듯이 무더웠던 텍사스주 휴스턴. 케네디는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연설에 제리 우드필은 감동을 받았죠.
3: 저도 라이스 대학에서 그 연설을 들었어요.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휴스턴에 운집해 대통령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죠.
4: Some would have us stay where we are a little longer, to rest, to wait. But this city of Houston, this state of Texas, this country of the United States was not built by those who waited and rested and wished to look behind them.
3: 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존 F. 케네디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놀랍도록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4: We shall send to the moon a giant rocket more than 300 feet tall, carrying all the equipment needed for propulsion, guidance, control, communications, food, and survival on an untried mission to an unknown celestial body, and then return it safely to Earth, re-entering the atmosphere at speeds of over 25,000 miles per hour, causing heat about half that on the temperature of the sun, almost as hot as it is here today, and do all this, and do it right, and do it first, before this decade is out, then we must be bold.
3: 그 모험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그 연설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케네디가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4: Many years ago, great British explorer George Mallory, who was to die on Mount Everest, was asked why did he want to climb it. He said because it is there. Well, space is there, and we're going to climb it. And the moon and the planets are there, and new hopes for knowledge and peace are there. And therefore, as we set sail, we ask God's blessing on the most hazardous and dangerous and greatest adventure on which man has ever embarked. Thank you.
0: 다음 이야기. 재미니 미션에 나섰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위기에 빠집니다. 아폴로 계획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보죠. 달에 다녀오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주에서 한 우주선이 다른 우주선을 만나 나란히 비행해야 했죠. 랑데브라고 부르는 이 과정을 위해

0: 실시한 게 재민이 계획이었습니다. 재민이 8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데이비드 스콧은 랑데부와 도킹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품고 출발했죠. 우주에서 시도하는 첫 도킹이었습니다. 두 우주선은 서로를 찾아냈고 서로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갔고 마침내 하나로 연결됐죠. 그러다 갑자기 두 우주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닐 암스트롱은 도킹을 풀겠다는 결단을 내렸죠. 자신의 우주선이 아니라 두 번째 우주선이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죠. 도킹을 풀자 흔들림은 더 심해졌고 회전까지 시작됩니다. 회전이 얼마나 심했던지 암스트롱과 스콧은 정신을 잃을 위기에 빠지고 말았죠. 우주선을 제어하지 못하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집니다. 지구 궤도에서 우주비행사들이 사망할 위기였죠. 훗날 아폴로 11호의 선장이 되는 암스트롱은 우여곡절 끝에 문제를 해결했고 제한 시간에 딱 맞게 우주선은 회전을 멈췄습니다. 두 우주비행사는 무사히 돌아와 바다에 내려앉았죠. 제임스 헨슨은 암스트롱의 전기 퍼스트맨을 집필했습니다.
1: 재민이 8호의 비행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암스트롱은 우울했어요. 나사 고위층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비상사태를 잘 제어하면서 암스트롱이 실력을 증명했다고 생각했죠. 어쨌거나 살아 돌아왔고 결국엔 우주선도 안정시켰으니까요.
0: 미국과 소련 모두 우주 유영 훈련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소련 당국은 극비에 붙였지만 우주비행사가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유영을 마치고 우주선으로 돌아오던 알렉세이 레오노프의 우주복이 갑자기 팽창했죠. 미국 우주비행사 유진 선한 역시 제미니 9호에 탔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사는 지구상에서 우주 유영을 훈련할 방법을 찾아 나섰죠. 해답은 중성 부력 훈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력과 중력이 동일한 중성 부력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와 비슷한 상태를 경험했죠.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2: 유진 선아는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힘들어했어요. 우주복이 엄청나게 뻣뻣해서였죠. 스쿠버 다이빙을 오래 하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중에서 유영 훈련을 하는 걸 검토해 봅시다. 처음엔 미심쩍어하는 분이 많았죠. 하지만 훈련을 시작하자 우주 유영을 배우기 좋은 방법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어요.
0: 올드린이 제미니 12호를 타고 나가 우주 유영을 할 무렵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중성 부력 훈련이 1등 공신이었죠. 다음 이야기, 달 궤도를 처음으로 돈 아폴로 8호 때도 드라마는 펼쳐집니다.
3: 제일 중요한 점은 늘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우주 비행사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점이요.
0: 제미니 계획 단계에서 나사는 두 우주선의 랑데부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폴로였죠. 목표는 인간을 달 표면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은 남자들의 세상이었고 나사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지만 우주 탐사 분야에 뛰어든 여성은 있었습니다. 포피 노스컷을 만나보시죠.
3: 통제센터에서 비행 지원 업무를 하는 여자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 당시엔 텍사스에서 우주 탐사 쪽 일을 하는 여자가 손에 꼽힐 정도였죠. 그때 여자의 직업은 셋이었어요. 간호사 아니면 교사 아니면 비서였죠. 전 수학을 전공했고 수학교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사에 들어간 뒤로 생각이 달라졌죠. 엔지니어 일을 금세 배우고 해내게 된 거예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0: 세턴 5 로켓이 인간을 달로 보내줄 예정이었습니다. 첫 시험 발사는 순조로웠죠. 두 번째 로켓은 2단계에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세턴 5를 설계한 폰 브라운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했죠. 그래서 아폴로 8호에 우주 비행사들을 태워 달로 보내기로 합니다. 포피가 맡은 일은 우주 비행사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이었죠.
1: 사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임무를 밀고 나가는 게 시기상조로 보였어요. 발사 예정일이 코앞이던 때도 문제가 발견돼 고치기를 반복했죠.
2: The engines are on. 4, 3, 2, 1, 0.
0: 아폴로 8호가 이륙합니다. 엄청난 훈련을 받았지만 빌 앤더스, 프랭크 보먼, 짐 러벨은 세턴 5 로켓의 위력에 대비가 돼 있지 않았죠. 빌 앤더스의 회고입니다.
3: 두 분 선배님이 애송이라고 저를 놀리실 때마다 전 말했어요. 세턴 5 로켓한텐 우리 모두가 애송이라고요. 무시무시한 사냥개한테 물린 쥐가 된 기분이었죠. 흔들림이 어찌나 심했던지 저희 세 명 모두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0: 어쨌든 발사는 성공했고 우주선은 달 궤도에 진입했죠. 우주선이 달의 뒷면으로 들어가면 통신이 끊어집니다.
1: 예정 시간이 지나도 우주선이 달 뒷면에서 나오지 않았죠. 물론 교신은 끊어진 상태였고요. 다들 시계만 보면서 가만히 기다렸죠. 정말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통신 두절 시간을 재는 교신 담당자만 쳐다봤어요. 제일 많은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걸 들은 게 그 통신 재개 때였죠. 제일 중요한 점은 늘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우주 비행사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점이요.
0: 황량한 달 주위를 돌던 우주 비행사들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멀리 떠 있는 지구였죠. 그 순간 우주 비행사들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4: Oh my God, look at that picture over there. There's the Earth coming up. Wow, that pretty. Hey, I'll take that. I'm scheduled.
0: 처음엔 흑백 사진을 찍었습니다.
4: Color film, Jim. Hand me a roll of
0: color film. Oh man, that's great. Oh, I got a ray. Oh, that's a beautiful shot. 달과 지구의 대조는 누가 봐도 프랭크 보먼을 만나보죠.
5: 생명체가 전혀 살지 않는 황량한 달을 봤으니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실감했죠. 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0: 아폴로 8호 미션의 대성공은 아폴로 11호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다음 이야기. 아폴로 11호는 사상 처음으로 달 표면에 인간을 보내는 미션이었죠. 이번엔 마지막 단계가 고비로 등장합니다.
6: 물론 제일 위험한 단계는 착륙이었어요. 자동차만큼 큰 바위가 가득한 들판에 착륙해야 했으니까요.
0: 1962년 미 대통령 케네디는 의회에서 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사람을 달 표면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죠. 하지만 1969년 7월 16일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이루기 위해 드디어 아폴로 11호가 발진합니다.
7: Ignition sequence start. 3, 2, 1, 0. Liftoff. We have a liftoff. Liftoff on Apollo 11.
0: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7: 2 minutes, 10 seconds and counting. 3, 4 miles now.
0: 아폴로 11호는 인간을 달 착륙선에 태워 달 표면

0: 내 내리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1: 물론 제일 위험한 단계는 착륙이었어요. 리허설이 불가능하니까요.
0: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착륙선을 타고 달로 내려갈 때 앨런 빈은 비행 통제 센터에 있었습니다.
2: 닐하고 버즈가 달에 착륙할 때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린 두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체크하고 통신을 들으며 화면을 지켜봤죠. 달 표면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수평 비행으로 바꾸더군요.
1: 예정된 착륙 지점에 자동차만큼 큰 바위가 가득한 걸 봤으니까요. 암스트롱은 다른 곳에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죠.
2: 착륙전엔 연료가 많지 않았어요. 착륙선으로 수평 비행을 하면 고도 유지에도 계속 연료를 써야 하는 게 문제였죠. 그렇게 계속 가면 작은 표시등이 켜져요. 연료 탱크의 센서가 1분 사용할 연료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곧 표시등이 켜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착륙은 안 됐고요. 통제센터 사람들은 새파랗게 질렸죠. 닐이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누가 포기하겠어요. 착륙에 성공하고도 귀환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았죠. 닐은 계속 갔어요. 시간을 넘긴 걸 알면서도요.
1: 아폴로 11호 미션 중 제일 위험한 부분은 고도 60m에서 달 표면까지였죠.
3: Okay, engine stop. We copy it down, Eagle.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1: 닐은 해냈습니다.
0: 전 세계가 착륙을 지켜봤죠.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고 우주 탐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말을 남깁니다.
3: A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0: 대부분은 이렇게 들었죠. 인간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크나큰 도약입니다.
1: 닐 암스트롱은 달에 발을 디디며 자신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인간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크나큰 도약입니다. 정관사 어는 들리지 않았죠.
0: 향후 실시된 음성 분석 결과는 어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1: 당시 녹음된 음성 중 제일 깨끗한 걸로 최근에 다시 분석을 했는데 나사의 설명대로였습니다. 귀에 들리진 않았지만 어를 발음하려는 시도를 전문가들이 감지해냈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란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암스트롱도 그렇게 말하려는 의도였다고 확인해 주었고요. 그럼 암스트롱의 말을 받아들여야죠. 나사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0: 다음 이야기.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을 떠날 준비를 할 때 이륙 엔진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저는 아버지가 달에 발이 묶이실까봐 엄청 겁이 났어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0: 달 착륙선은 무사히 착륙했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에서 해야 할 일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까다로운 단계 이륙이었죠. 달 착륙선으로 돌아온 올드린은 가슴이 철렁하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4: 그러다 아버지는 달 착륙선 바닥에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셨죠. 잠시 후엔 회로 차단기가 부서져 나온 것도 알게 되셨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엔진에 달린 회로 차단기였어요. 엔진의 회로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달 이륙 엔진을 켤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발이 묶이는 거였죠.
0: 버즈 올드린은 사인펜을 가져와서 부서져 나온 회로 차단기 자리를 찔렀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지만 이륙을 하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했죠.
4: 제가 진짜 걱정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이륙 엔진이 켜지지 않는 거였어요. 이유야 뻔하죠. 아버지가 달을 못 떠나실 테니까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0: 다행히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달 이륙 엔진은 완벽하게 점화됐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달 이륙도 순조로웠죠. 2600 feet altitude.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며 아폴로 계획을 시작한 존 F. 케네디는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역사적인 달 착륙이 성공하던 밤, 누군가는 그의 무덤에 꽃과 함께 이런 카드를 남겼죠. 대통령님, 이그로가 착륙했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0: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 안쪽 내변산에는 구불구불 산길이 이어지는 푸근한 능선 사이 자리한 천년고찰 내소사와 청아한 물소리로 온 산을 적시는 폭포의 절경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하나, 둘, 셋.
2: 짜잔.
1: 역시 고향이 최고입니다.
0: 곰섬안에서는 햇빛과 바람으로 바다의 맛을 빚어내고 있죠.
1: 구름이 반짝반짝하죠.
3: 한국 여행의 베이스 코스.
4: 관으로 오세요.
0: 푸른 내변산과 짭조름한 곰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푸른 숲을 품은 내변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곰소만으로 향합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 국립공원인 변산반도. 안쪽의 산길은 내변산으로 부릅니다. 해발 500m를 넘는 아담한 산이지만 그 속에 수많은 봉우리와 숲 그리고 청아한 물을 품고 있는 곳인데요. 내변산 초입, 푸른 숲 가운데 들어선 천년 고찰 내소사. 절집 마당까지 약 500m의 전나무 숲길이 이어집니다. 키 큰 전나무를 따라 걷는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전나무 숲이 들어선 것은 150여 년 전.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사찰을 복원하며 심은 것이 어느새 숲을 이뤘습니다.
5: 저희 요번에 변산반도 여행 한번 왔다가 여기 절이 내소사 좀 절이 있어서 여기 좀 한번 들려가지고 좀 산도 좀 경치 좀 보고 절도 좀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6: 생각보다 이게 숲이 조성이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예쁘고 길도 좋은 것 같고
0: 전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닿게 되는 절. 백제 무왕 34년에 창건된 내소사입니다. 약 1400년의 역사를 품은 사찰. 창건 당시의 이름은 소래사였지만 한자의 순서가 바뀌어 지금의 내소사가 되었다는데요. 찾아오는 이들 누구나 푸근하게 맞아주는 천년 고찰. 내소사에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웅장한 모습의 느티나무 한 그루. 내변산 산골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랍니다.
7: 여기 있는 나무가 저희 할머니 당산나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약 1000살 정도 됐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 그대로 할머니 당산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당산제라는 이제 행사도 제사도 이제 치러지면서 마을의 안녕이나 풍년을 기리고 있어요.
8: 마을에도 이런 게 크기가 있어요. 양쪽에.
7: 맞아요.
0: 절 마당에 뿌리를 내린 수령 천사를 넘긴 당산나무.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당산나무 앞에서 매년 내소사에 스님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당산제를 지내고 있답니다. 불교와 민간 신앙이 어우러진 독특한 제례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물로 지정된 대웅보전은 조선시대 인조 11년 사찰을 수리하며 지어진 건물인데요. 지금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전각이랍니다. 못을 쓰지 않고 순전히 나무를 짜맞춰 지었다니 그 솜씨가 놀랍기만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단청은 퇴색됐지만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내소사 대웅보전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7: 저희 탐방객분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여기 꽃살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꽃살문이 이 조각을 할 때부터 이 꽃살문까지 함께 조각을 했다. 저희 한 일체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조금의 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틈을 보시게 되면 이 틈 밑에는 한 층, 한 층, 한 층,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제 위에 층을 이렇게 하나하나 짜져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저희 나라에는 이런 꽃살문이 많이 있어요. 대신에 내소사에 있는 꽃살문이 유명한 이유는 이제 한 가지의 꽃이 아니라 문마다 이제 다른 종류의 꽃을 또 조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0: 내소사의 상징이자 자랑인 여덟 쪽의 꽃살문. 연꽃, 국화, 모란 등 꽃들이 문살 위에 피어난 모습인데요. 나무로 일일이 새겨놓은 꽃들은 천년을 지지 않고 지금까지 피어 있습니다.
2: 오, 멋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보물인데요.
9: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색깔이 있었는데 여기는 색깔이 없어서 더 전통적인 맞아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7: 맞습니다. 네.
9: 저는 몇 번을 왔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왔었는데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보던 느낌과 또 지금 보는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더 멋있어진 것 같고 중후해지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10: 이곳에 딱 들어오니까 그 전나무부터 해서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고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또 주고 평온 너무 평온하고 잠잠하고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0: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을 지닌 내소사. 이곳을 찾는 누구든 극락세상으로 소생하길 바란다는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 외부와 달리 대웅보전의 내부 단청은 300년이 넘도록 화려한 색채가 남아있는데요. 해안지방에 세워진 사찰답게 용과 물고기, 꽃게 등의 조각과 10가지 악기들을 그려넣어 극락세상을 표현했답니다. 내변산의 웅장한 산봉우리를 병풍처럼 두르고 서 있는 아름다운 절집 내소사.

0: 사에 이어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합니다. 변산반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의상봉, 해발 508m로 크기는 아담하지만 바위 절벽과 계곡을 품고 있습니다. 내변산을 오르다 보면 만나게 되는 풍경. 산과 산 사이로 커다란 호수가 펼쳐집니다. 첩첩 산중에서 만난 너른 호수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말입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직소봉은 내변산이 자랑하는 명소 중 명소. 사시, 사철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1: 다녔어. 얘들아 봐봐. 여기 사진으로 두고 세상 흔들리지 말아야 돼. 잡고 놓고서는 세상 밝혀 우선.
2: 밝게 하라고?
1: 찍으면.
0: 즉석에서 풍경사진 잘 찍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야, 정말 사진 잘 나왔죠? 지푸른 여름에 내변산과 직소봉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2: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3: 왜 좋아요?
2: 너무 다른 나라 온 것 같아요. 이런 곳 있는지 몰랐어요. 부원 처음 와가지고 이런 곳 있는지 몰라서 오면서 너무 감탄하면서 왔어요. 너무 예쁜 곳이 많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1: 친구가 먼저 부안에 다녀와서 여기 다녀왔는데 전 사실 여기 부안이 지금 한 4~5번째 여행 왔거든요. 변산 쪽에. 근데 여기가 좋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래 그렇구나라고 흘려들었는데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죠. 왜 진작 안 왔을까요? 너무 좋아요.
0: 내변산을 찾는 이들이 거쳐가는 필수 코스 직소봉. 푸른 물을 산중에 가두고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직소봉 전망대에 도착하는데요. 눈앞에 시원시원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4: 하나, 둘, 셋.
2: 짜잔.
4: 여기서 이제 그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이게 아름답다라고는 못 느꼈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밖에서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고향이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2: 10년째 와도 또 와도 좋고 다시 와도 늘 새로운 것 같고 계절마다 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 좀 덥긴 하지만 여름이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0: 산중에 가득 채워진 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4: 이 직소지 너머에 저 끝에 보면 저 끝에 쪽 오른쪽에 직소 폭포가 있는데요. 직소 폭포에서 내려온 물이 섬나탕을 거쳐서 직소 여기 지에 모인 거죠. 네. 가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3: 그래요?
4: 네.
0: 산중 호수의 물길이 시작되는 곳을 찾아가 볼까요? 직소봉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내변산 최고의 설경을 자랑한다는 직소폭포입니다.
5: 직소폭포는 한 높이가 30m 정도 되는 폭포인데요. 여기 변산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폭포입니다. 이렇게 폭포가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직소폭포라고 합니다.
0: 30m 높이에서 힘차게 쏟아지는 물줄기. 직소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은 깊고 푸른 소를 이루고 있는데요.
5: 실상 용추는 이제 저기 폭포가 떨어지는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웅덩이처럼 큰 웅덩이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소라고 하는데 그 직소폭포의 소를 실상용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깊고 푸른 색을 띠고 있고 또 용이 살고 있어서 실상용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그 마을 그 뭐 원님들이 마을에 이렇게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오면 저기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해요.
0: 폭포는 비경에 그치지 않고 굽이굽이 온 산을 적시며 풍요로운 물길이 됩니다. 직소폭포의 낙수가 모여 만들어진 직소보는 한때 식소로 사용됐다는데요. 지금은 조용한 산중호수로 남아있습니다. 맛, 이야기, 풍경 이 세 가지를 변산 삼락으로 꼽는데요. 이 모든 것을 품은 곳이 곰소입니다. 네모 반듯한 소금밭이 펼쳐진 곳, 곰소 염전. 바닷물을 끌어 가두고 뜨거운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천일염을 생산하는 곳이죠. 봄부터 가을까지 상시 소금을 생산하지만 잦은 비가 내리는 여름철은 소금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대신 궂은 날이면 꼭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3: 빗물이 그래도 제일 깨끗한 물이에요. 증발됐다가 내려온 수증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올 때 빗물을 잡아놨다가 이 깨끗한 물로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가두는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소금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라서 바닥에 먼지나 흙대 이런 거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0: 깨끗하고 질 좋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군요. 비슷한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지만 곰소 소금이 특별한 점이 있답니다.
3: 지금 저 산자락이 어떤 산자락이냐면 변산반도 국립공원 산자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국립공원 지역에 속해 있는 만해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큰 오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물이 치수가 가능하고 내륙에서 나오는 물과 바다에서 들어온 물이 혼합된 물을 치수해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한 바다보다는 더 영양 성분이나 미네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소금을 최고로 쳐주는 거죠.
0: 내변산의 소나무로 지은 소금 창고.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금을 보관해온 곳인데요. 창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지난해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입니다. 티끌 없이 하얀 소금이 산을 이루고 있네요. 창고 안에서 간수가 빠질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야 더 맛있는 소금이 된다는군요.
3: 소금이 반짝반짝하죠.
0: 바다와 햇볕, 바람이 만들어내는 짭조름한 맛, 천일염. 울창한 내변산을 두르고 서해 바다를 내다보는 곰소 염전의 소금입니다. 1년 이상 간수를 제거한 후에야 판매가 가능해진다는데요.
3: 지금 소금 나갈 일이 생겨서 포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0: 곰소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염부 이강현 씨는 곰소에서 나고 자란 곰소 토박이랍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 삼아 보고 가던 염전이 이제는 일터가 됐는데요.

0: 항구로 만들었고요. 해방 이후 1946년 곰서 염전이 문을 열게 됐는데요. 바닷물을 가두어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곰서 염전은 국가 중요 업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1: 나에게 곰서 염전이란 삶의 터전이자 생활 공간이고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직업이다 정도라고 할까요?
0: 곰서에서 천일염이 생산되면서 유독 발달한 음식이 있답니다. 100여 곳의 가게가 성업 중인 곰서의 젓갈단지. 부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관광 코스죠.
2: 요새는 낙지가 제일 잘 나가요. 한번 맛봐요.
0: 부안에서는 보리밥에 황석어 젓을 먹고 나면 시름이 싹 가신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젓갈은 삶의 일부랍니다.
2: 이렇게 한 마리로 돼 있어요.
0: 바다가 지척에 있으니 만들어 먹는 젓갈도 각양각색, 종류도 다양하다는데요.
2: 말씀하세요.
3: 다 맛있어. 다 먹으면서 다 한 그릇씩 사갖고 가고 싶어.
0: 사시사철 나오는 제철 해산물에 따라 담아 먹는 젓갈도 달라졌다는데요. 맛있는 젓갈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모두 인근에서 나니까 그만큼 발달했던 거겠죠.
2: 여기는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걸 다 뭐 하겠어요. 근데 소금이 너무 저 천일염이 좋아가지고 그 천일염으로 젓갈을 담아놔서 젓갈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젓갈 사러들 많이 오십니다.
0: 싱싱한 해산물에 좋은 소금이 더해진 젓갈 때문에 주변 식당들도 덩달아 덕을 봤답니다. 반찬으로 한두 개씩 내어주던 젓갈을 한 대 담아서 메뉴로 만들었다는데요. 일명 젓갈 백반. 아홉 가지에서 열 가지의 젓갈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답니다. 곰서 젓갈이 발달한 데는 곰서 앞바다가 황금 어장을 이뤘기 때문이라는데요.
4: 출산 어장으로서 여기 갈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갈치 내장만 빼서 갈치 내장 젖을 다 담궜어요. 담아서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여기는 산들 바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곰서는 바다가 바다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산중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쌀이나 고구마하고 이렇게 같이 속조도 이렇게 해서 서로 바꿔서 이렇게 드시고 팔고 그렇습니다.
0: 90년대까지만 해도 성취를 이뤘던 곰서항.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들던 곳이었는데요. 곰서 연안에서 잡아올린 해산물로 각가지 젓갈들을 만들어 왔죠.
5: 예, 젓갈 정식입니다.
6: 맛있겠다.
0: 지금은 젓갈 백반 맛을 보기 위해 일부러 곰서를 찾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랍니다.
7: 자, 낙지 젓갈 많이 먹어요.
0: 고스란하게 지은 쌀밥 위에 얹어 먹는 짭조름한 젓갈. 이건 뭐 밥도둑이 따로 없다니까요.
7: 부안 곰서항에 그 젓갈이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역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8: 좀 생소하기도 하고 먹어보니까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서 근데 맛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으니까 맛이 다 다르네요.
0: 곰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젓갈은 삶의 일부와 같은 음식이라는데요. 부안에는 곰서만의 짭조름한 바다 맛이 배어 있습니다.
9: 여기에서 나온 쌀들은 정말 밥이 맛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실리카겔에 포함된 나라는 존재와 진짜 나라는 사람의 뭔가는 또 다르게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더 큰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해보니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놀이도감이라는 책이 그냥 떠올라요.
1: 시간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른다고 하더라. 동시에 제가 노래를 쓸 때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자꾸 쓰다 보니까 나는 그럼 어떤 특정 시간대에 자꾸 잡혀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1월 연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진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게 내 이름 같다는 직감적인 게 와서 그래서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좀 가끔 음악 활동할 때 어떤 앨범을 내도 누군가 언급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좀 투명인간 취급을 좀 받고 있다라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데 뭔가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제가 그냥 갑자기 뭐 사람들 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눈에도 들어올 수 없는 완전 지하에 있었어요. 서울에 어디 변두리에 있는 뭐 술집 같은 데서 노래하고 아무리 노래를 만들어도 누군가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거나 들어주거나 그랬던 적이 없다 보니까 재능이 없나? 음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누가 등떠민 것도 아니고 내가 처음으로 하고 싶어서 뭔가를 시작했는데 어디다 대고 좀 힘들다는 말을 못하다가 스스로를 좀 위로하려고 노래를 쓴 게 이제 제 첫 노래였어요.

0: 거의 제오나 부산 같은 경우는 공연 때 진짜로 안 불러서 마치 처음 부르는 것처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때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원이 나오면 친구들한테 맨날 연락해서 댓글 좀 달아달라고.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반갑습니다.
2: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단독 공연했을 때, 아, 이제 됐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내 이름만 온전히 존재하는데 그 공연을 보러 사람들이 티켓팅을 하고 온 상황이 좀안 믿겼다고 해야 되나?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불러준다거나 할 때의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에너지가 진짜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들어서요. 어디서 이렇게 듣고 다들 와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제 마음이 제 말보다 더 예쁩니다. 문덕을 인 들려드릴게요.

제가 1년 중에 잠을 잘 못 자는 시즌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있는데 뭔가 잠이 유기체 같은 거라면 작살 같은 걸로 잠을 찔러버리면 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코르퍼스 제로는 그러니까 신체를 뜻하는 라틴어인데 제로가 붙어서 신체 없음, 뭐 슈가프리나 슈가제로처럼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깼을 때 그냥 내가 바랬던 거지 현실이 아니니까 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하루를 보내요. 너무 기분 좋은 꿈을 꾸면 만약에 내가 그 꿈을 꾸고 있는 상태로 내가 깨어날 몸이 없어지면 나는 그 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만나려고 긴 시간 비행기 타고 만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여름이 되게 추워서 처음 느꼈던 여름의 차가운 밤이라는 그 기억으로 쓴 가사예요.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없을 추억? 그게 이제 저한테는 지금 꿈처럼 느껴지는 거죠.

0: 저는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가사를 쓰는 편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씩 사고 같은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걸 빨리 잊고 싶어가지고 외면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돌아볼 수 있을 때 노래를 쓰게 된것 같아요.
1: 그대는 노래 말고 사랑이나 되어주지
0: 죽지 않은 연인에게 가사 저 진짜 좋아요. 다 좋아요. 그냥 통으로 다 좋아요. 누군가와 이별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이별이라는 게 사람의 그림자도 쳐다볼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버리면, 그냥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랑은 그 사람이 없어도 그냥 마음 안에서 느낄 수가 있어서 더 망가지지 않게 하고, 망가져도 어떤 그 하한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힘들어도 하고 싶어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잠겨 있지 말라고. 좋은 음악이면 누군가는 분명히 들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0: 감사합니다.
1: 올해 초 트루스버스터라는 2집 앨범으로 아시아 투어를 스르륵 돌고 공감으로 안착한 놀이도감입니다. 놀이도감으로 왔으니까.
2: 오늘 이제 정말 저희가 이 땅에서 공연을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1: 저희가 이제 군대 가야 된다라는 그 시점에서 내 일처럼 해왔던 실리카겔 일들이 좀 없어지니까 솔로 프로젝트란 걸 뭔가 해야겠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유근호라는 싱어송라이터 형의 기타 세션으로 연주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작업은 포크하고 쿠스틱한 곡들이었거든요. 그런 음악들이 되게 좋다라고 그때 쾅 느꼈어서 실리카겔은 좀 더 뭔가 록이나 사이키델릭의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거를 떠나서 그냥 나라는 인간의 뭔가 취향은 또 이쪽인 것 같네? 이게 실리카겔에 포함된 나라는 존재와 그냥 진짜 나라는 사람의 어떤 뭔가는 또 다르게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꽤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부러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을.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쯤이었어요. 처음으로 기타를 갖고 친구들 앞에서 이등병의 편지를 썼어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문득 그냥 기타라는 게좀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딱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문득 들어서 부모님한테 기타 사달라고 해요. 그때 처음 샀던 게 클래식 기타였어요. 그냥 뭐 두들기니까 소리는 나는데 이걸 난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는 감정으로 그 기타를 이제 만지작거렸던 그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어요.

실물을 연주하는 어떤 기분이 좀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를 나한테 맞추는 과정들, 교감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오랫동안 계속 가까이 있으면은 뭔가 서로가 어떤 이해되는. 리도감에게 이곳은 공장이죠. 트루스버스터가 좀 오래 걸렸던 곡인 것 같아요. 그 곡은 원래는 인트로에 따다두두두두 구 딱 구 구 이 드럼 파트만 그냥 프로젝트에 어디 있었거든요. 그걸 녹음한 것도 마이크를 샀는데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니까 소리 어떤가 해서 쳐놨던 드럼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오, 이 마이크 이렇네 하면서 그냥 쟁여놨던 이제 드럼 그루브였는데 여기다가 뭘 얹어서 뭘 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좀 쓰기 시작했던.

이번 음반에서 수록되어 있는 곡들은 그 전보다 조금 더 여러 동료들이랑 좀 같이 만든 경향이 있어요. 그 전에는 진짜 그냥 거의 저 혼자 했거든요, 모든 걸. 근데 이번에는 지원이나 궁인이 형, 일준이 형, 그리고 이번에 투어를 하면서 희준이도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주를 할 수 있는 한 좀 많이 담아보자라고 생각했던 음반이기도 해서, 이 친구들이 이 순간이랑 이 곡에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놀이도감이란 어떤 집단적인 느낌을 고려한 이름이었던 게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이지 않나.

감사합니다. 제 시야 안에 있는 관객분들은 이렇게 쭉 보면서 쭉 연주를 했거든요. 굉장히 신명나게 듣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엄청 진지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막 입은 따라 부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활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곡을 하겠습니다.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2026년 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중동의 전쟁은 길어졌고 유가는 치솟았죠. 사람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진 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유 산업이죠. 한국은 원유가 나지는 않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들여온 원유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꿔 되팔죠. 그래서 한국 정유 산업을 지상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유와 뿌리가 같은 산업이 석유화학이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프타라는 물질이 함께 나오는데 석유화학은 이 나프타를 원료로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터리와 반도체에 쓰이는 첨단 소재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성장의 숨은 주역, 화학산업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화학산업의 출발점은 석유화학도 아니었고 정유도 아니었습니다. 비료였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죠.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비료

생산 시절 대부분은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남한은 비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 원조 자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비료 공장을 건설합니다. 1961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충주 비료 공장입니다. 충주 비료 공장은 광복 이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최초의 대규모 화학 공장 가운데 하나로 한국 화학공업의 시작이자 산업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비료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대형 화학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기술과 경험이 쌓였습니다. 1960년대 들어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같은 제조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수입 대체 그리고 국산화였습니다. 그 중심에 석유화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플랜트, 긴 건설기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엔 당시에는 너무 거대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먼저 정유 산업부터 키웁니다. 정유 공장이 돌아가야 석유화학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1962년 대한석유공사를 세우고 1964년 미국 걸프사와 손잡아서 울산 정유공장을 가동합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하루 3만 5천 배럴이라는 대규모 원유 정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에너지 지형이 달라집니다. 1962년 10%도 안 되던 석유의 비중이 1971년에는 절반을 넘어섭니다. 한국 경제의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곧 두 번째 정유 공장을 민간에게 맡깁니다. 그 주인공이 락키 화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LG의 뿌리입니다. 처음에는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용기를 만들며 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다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기 위해 석유 화학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려면 직접 생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미국 칼텍스와 손잡고 호남 정유를 세웁니다. 정부는 울산과 여수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정부가 락키화학에 정유 사업을 맡긴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락키는 이미 플라스틱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유에서 석유화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회사 중 석유화학 부분이 훗날 LG화학이 되고요. 정유 부분은 GS칼텍스가 되죠. 클러스터는 비료 분야에서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1977년 여수에 세워진 남해화학은 대규모 비료 공장으로 1950년대 전량 수입하던 비료를 이제는 자급하고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1979년에는 여수의 제2석유화학단지가 완공됩니다. 에틸렌 생산 능력 연간 35만 톤, 울산 제1단지 10만 톤을 3배 넘게 웃도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울산과 여수 단지는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울산과 여수 두 단지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한유화는 폴리프로필렌을, 한양화학과 한남화학은 폴리에틸렌을, 럭키화학은 PVC를 생산했습니다. 여수에서는 호남석유화학이 에틸렌 생산을 맡았고 카프로는 나일론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정부가 세운 것은 공장만은 아닙니다. 기술 자립을 위해 1976년 한국화학연구원을 설립합니다. 이곳에서는 정밀화학기술의 국산화가 추진됐습니다. 나중에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성과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죠. 1970년대 말 한국 화학 산업은 첫 번째 거대한 위기를 맞는데 79년에 2차 오일 쇼크죠.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요. 중화공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1979년 6.5%였던 경제 성장률은 1980년 마이너스 5.2%로
주저앉았습니다. 산업화 이후 처음 겪는 깊은 침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여수 제2 석유화학 단지가 완공이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세계 경제가 멈춰버린 것이죠. 수요는 줄고 공장은 놀고 기업은 적자를 봅니다. 정부는 충남 대산을 추진하던 제3 석유화학 단지 계획까지 유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유화학의 미래를 의심했죠. 전환점은 1980년대 중반에 찾아옵니다. 이른바 3저 호황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되살아났고 자동차, 전자, 섬유 같은 제조업이 빠르게 컸습니다. 그 원료를 대는 석유화학 수요도 함께 늘었죠. 특히 당시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었던 섬유가 컸습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모두 석유화학 제품이었으니 섬유의 수출 성장은 곧 석유화학의 대규모 수요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와 반도체가 하는 역할을 그때 당시에는 섬유가 했던 셈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석유화학은 다른 단계에 들어섭니다. 정부가 산업을 직접 통제하던 시대가 저물고 1990년 투자 자유화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정해준 1품목 1회사 자리를 지키는 산업에서 기업이 경쟁하는 산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가 대산 단지입니다. 유보됐던 계획이 다시 추진되면서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새로 들어왔고 기존 기업도 대규모 증설에 나섰습니다. 1991년 대산 단지가 본격 가동되면서 한국은 울산, 여수, 대산이라는 세 개의 거점을 갖춥니다. 정유 산업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원유를 정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 정유사들은 고도화 설비에 경쟁적으로 수조원을 투자합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같은 고부가 제품뿐만 아니라 벙커 CU, 아스팔트 같은 값싼 중질유도 함께 나오는데요. 고도화 설비는 이 중질유를 다시 분해해서 더 비싼 제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같은 원유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게 된 것이죠. 한국 정유 산업이 단순 정제를 넘어서 지상 유전이라는 별명을 얻기 시작한 때가 이 무렵입니다. 한국 경제에 구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한국 화학 산업에도 큰 충격을 주었죠.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석유 제품 소비가 감소했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던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업들이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 같은 시기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기에 진입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수지, 각종 화학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000년대는 한국화학산업의 황금기였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 제조업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성장을 했고요.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7에서 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동차, 화학, 정유를 묶어 차화정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화학산업의 위상도 높았죠. 그러나 바로 그 성공이 새로운 도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화학산업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직접 생산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최대 고객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것이죠. 이 변화는 한국이 과거 섬유산업에서 경험했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수출을 이끌던 섬유산업은 이후 중국과 동남아의 저임금 생산 체제에 밀려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석유화학 역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 화학기업들은 고민을 하죠. 기업들이 찾은 돌파구는 첨단 소재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의 소재 국산화가 눈에 들어왔죠. 먼저 반도체 소재입니다. 1995년 삼성 정밀화학은 일본 도쿠야마와 합작해 한덕화학을 세우고 반도체 현상에 TMAH를 생산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동진세미켄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시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미세 회로를 그리는 감광액입니다. 1990년대 D램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했고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는 첨단 제품까지 개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둘 다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소재입니다. LG화학은 1990년대 중반 전량 일본에 의존하던 리튬 이온 전지 연구에 뛰어듭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요. 그 축적은 훗날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산화도 이어집니다. 금모 석유화학은 CNT, 즉 탄소 나노튜브를 국산화합니다. 이 CNT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식품 포장지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특수 접착 소재를 확보하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동안 해외 기업에 의존하던 소재였습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소재 개발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 섬유입니다. 효성은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생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섬유 개발에 도전합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가볍고 강해서 수소 저장 용기와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드디어 2011년 독자 기술 확보에 성공했고요. 2013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이렇게 소재 하나하나를 국산화하는 동안 산업 전체의 지형도 다시 짜였습니다. 삼성은 화학 방산을 한화와 롯데에 넘기는 빅딜을 단행했고요. 이를 받은 한화는 에틸렌에서 폴리에스터까지 있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웠습니다. 롯데는 삼성 정밀화학을 인수해서 첨단 소재로 영역을 넓혔죠. 이 과정에서 한국화학산업은 범용 석유화학에서 첨단 소재 중심 산업으로 지형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요즘 한국화학산업은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범용 석유화학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응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유는 중동 리스크와 정제 설비 축소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한국화학산업은 늘 이런 전환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시작된 공장 운영 능력은 석유화학으로 이어졌고요. 석유화학의 소재 기술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결국 화학산업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같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축적된 역량 그리고 변화의 순간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해온 한국형 전진력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건설업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0: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2: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현아학생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룰 겁니다.
1: 네.
0: 예. 좋게 말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거지, 나쁘게 말하면 미친
1: 네.
0: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1: 이게 요새는 막 미쳤다 뒤에 이 P랑 N을 붙여서
0: 진짜?
1: 파지티브에 미쳤다도 있고 네거티브에 미쳤다의 의미도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0: 아, 괄호 안에 뭘
1: 네, 그래서
0: 쓰는구나.
1: 이제 긍정적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럴 때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저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라는 크레이지의 의미로도 쓰기도 하는 것
0: 아, 그러면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다 쓰이네요.
1: 같아요. 네.
0: 이 문학에서는 미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친 사람들을 다뤘을 때 뭔가 검열을 피해 간다든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미친 사람 얘기였어. 이렇게 한다든가,
1: 네.
0: 아니면 상상력을 되게 더 증폭시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범위가 더 크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하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의외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톨스토이도 어떤 광인의 수기 이런 작품도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인 그 돈키호테도 바로 이제 이 미친 자의 대표
1: 그렇죠.
0: 명사입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 소설, 소설의 원형으로 칭송을 받는 작품이에요.
1: 네.
0: 1605년이면 엄청 오래 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미 그때 근대 소설의 효시로 나왔다라고 근대 소설의 처음을 알수 있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우선 이 작품을 알려면 세르반테스하고 돈키호테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1: 네.
0: 돈키호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1: 긴창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제 본인이 별로 싸움도 잘 못하는데
0: 맞아요.
1: 막남 도와주러 다니다가 흑신 두들겨 맞고
0: 맞아요.
1: 이런 이미지죠. 네.
0: 그러니까 약간
1: 맞아요.
0: 허당 기사. 그다음에 좀 웃긴 사람.
1: 맞아요.
0: 그다음에 푼수같이 왜 저러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1: 네.
0: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희화화된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 골자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이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가 왜 최초의 작품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우선 세르반테스는 독서광이었다고 해요. 뭐라고 다니냐면 길바닥에 어떤 문자가 적혀 있는 종이 조각이라도 보면은 막 허겁지겁 주워서 읽을 정도로 독서광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신산한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 빚 때문에 쫓기고 전쟁 나가서 부상당하고, 그다음에 돈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

0: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58세 때 작품을 이걸 1권을 내게 됐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뭐 이걸로 내가 흥행을 해서 어떻게 영화를 보겠다, 부귀영화를 꿈꾸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다음에 읽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를 근대소설의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근대소설 전에는 이제 고전소설, 이제 중세의 소설이잖아요. 네. 중세의 소설은 어떤 느낌이냐면 영웅이 주인공이 보통 되는데 영웅이 잘 자라나게 세계가 뒷받침을 해줘요. 네. 물론 시련도 있지만 전 세계가 같이 우주가 힘을 합쳐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근대소설, 현대소설은 어떤 거냐면 나 살고 있는데 나 이거 잘못 온 것 같아. 이 세상은 나한테 잘 살라고 이렇게 복 돋아주는 세상이 아니고 너는 잘못 날아왔어. 넌 잘못 태어났어. 너 여기 있을 곳 아닌데. 이런 계속 이질적인 괴리감을 주거든요. 그럼 사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난 어떤 존재지? 옛날의 영웅은 난 저쪽으로 가려고 해. 배를 탔어. 뒤에서 배가 순풍이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 항해를 해야 되는데 나침반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걸 인간적인 고뇌와 방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가 돈키호테에 거의 이제 처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적 소설의 효시다.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영웅의 시대는 끝나고 방황하고 고뇌하는 근대적인 인간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돈키호테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아저씨 이야기네, 좀 미친 사람 이야기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의미심장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돈키호테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뭐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1: 제가 알기로는 돈 떼고 키호테라고 알고 있어요.
0: 정확하다. 네. 아니 어떻게 안 알려줬고 우리 지금 짜고 치는 거 알잖아요. 안 알려줬고 어떻게 하지? 돈키호테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을 지칭하는 경칭이에요. 그다음에 키호테는 중세 기사의 허벅지 갑옷, 부분 갑옷입니다. 기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게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돈키호테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이름이 알론소 키아노예요, 본명이. 그다음에 하급 지주입니다. 하급 귀족이에요.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의 지주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기사야, 나는 기사야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을 갖게 돼요. 잘못된 자의식이거든요. 기사가 아닌데 기사라는 자의식을 갖게 돼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1: 그게 기억이 안 나요.
0: 그게 기억이 안 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저도 까먹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다시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중세 기사 소설의 엄청난 마니아예요. 알론소 키아노라는 이 하급 지주가 중세 기사 소설에 꽂혀서 당시에는 소설책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비싼 거였거든요.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그거를 전답을 팔아가면서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섭렵을 했어요. 100여 권의 위대한 기사의 스토리를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읽다 보니까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기사 소설 재밌어 하다가 나는 기사야 가 된 거죠. 근데 기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종자. 종자라는 것은 이제 시종이에요, 시종.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닐 때 옆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챙겨주는 시종이 필요합니다. 시종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돈도 없는데 시종이 어디 있어?
1: 그러니까.
0: 그래서 산초 판사를 찾아가는 거죠. 산초 판사한테 가서 나는 알론소 키아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고 얘기해요.
1: 맞아요.
0: 라만차 지역의 대표 주자인 돈키호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대장은 나야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내 종자를 하면 시종이 되면 내가 이렇게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됐을 때 섬 하나를 떼서 총독을 맡겨줄게. 이 산초 판사라는 사람은 욕심은 많은데 머리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래? 내가 섬에 총통이 된다고 하고서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자를 하나 얻어요. 자, 두 번째는 레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세는 기독교 세상이지만 기사들이 항상 이렇게 출정을 나갈 때 누구한테 가호를 비냐면 공주님이나 귀족 아주 아름다운 귀부인에게 그 가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레이디가 없네.
1: 그러니까요.
0: 레이디가 없어. 그래서 동네에 한 처녀에게, 그 처녀는 이 돈키호테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키호테 존재도 몰라요. 근데 그 처녀한테 어떤 이름을 붙이냐. 둘시네아 델 토보소. 토보소 지역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라는 네.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여자는 전혀 꿈도 못 꾸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중간 구절에 원래 이름은 알돈자 로렌소라는 농부 아가씨고 이 농부 아가씨는 가슴에 털이 나 있고 근육질에다가 방망이를 아주 잘 다룬다. 오. 힘이 세기로 이름 난 장사 아가씨다. 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약간 풍자적인 거죠. 그런 힘센 우락부락한 아가씨한테 달콤한 나의 아가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칭송하고 그녀에게 무운을 빌어달라고 본인 혼자 중얼거리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용이나 거인을 퇴치해야 돼. 아. 기사는 이 창을 들고 가갖고 용을 처단한 다음에 용을 머리를 베어 갖고 와서 공주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기사로서 너를 서임하노라 해갖고 이제 왜 백험 기사 서임 받는 거 보셨어요?
1: 네.
0: 이렇게 칼 뒷등으로 맞아요. 여기하고 여기를 서치기 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서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돈키호테는 셀프로 다 합니다. 셀프로 다 해요. 종작, 난초 판사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없는 공주님 만들어내서 본인 혼자 선 공상 속에 공주님 만들어내고 세 번째, 용도 없고 거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본인이 판차를 보고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팔이 크잖아요. 돌아가잖아요.
1: 대물이다.
0: 저 거인이 팔 돌리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너희놈 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돈키호테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진 고생을 다 하는데 읽다 보면요 돈키호테가 되게 짠해져요. 왜냐하면 돈키호테의 방랑의 여정기를 보면 단 한 번도 성공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성공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몸이 너무 많이 상했잖아요. 열병을 앓아요.
1: 아.
0: 며칠 끙끙 앓고 눈을 떠갔는데 아 나는 그냥 지주구나 하급 지주구나 나는 기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때 되게 슬픈 장면인 게 산초가 나으리 일어나세요. 저랑 같이 모험을 하기로 했잖아요. 괴물을 무찌르기로 했잖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때 돈키호테가 오히려 반대로 정신 차려 산초야.
1: 아...
0: 난 기사 아니야. 이제 조카하고 가정부하고 산초한테 재산 떼어주고 너 이제 잘 살아라. 그리고 본인은 알론소가 되어서 죽습니다. 한바탕 약간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짠하거든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돈키호테가 기사가 되길 원했는데 그러면 이 1605년 돈키호테라는 책이 나왔던 이 시기에는 기사가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기사 제도는 어떤 상태였을까? 스페인이 어쨌든 초창기에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작품이 나올 때쯤에는 그 황금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더 이상 군사력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없어요. 왜? 총기가 나왔어요. 총이 나왔기 때문에 기사가 봉들고 하거나 창을 휘두르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만 명목상의 기사는 있었어요. 영예로서의 기사. 그분은 기사님이래. 옛날에 한가닥 하신 양반가래. 약간 이런 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냥 과거 시절에 잔재로서 이름만 남아있었던 명예로운 일부 직책이었던
1: 네.
0: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사라는 제도가 이미 붕괴를 했는데 기사도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답니다. 근데 남들이 이제 다 기사도 소설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영광만 꿈꾸고 미래를 보지 않는 상황이 이 세르반테스는 별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허황된 인물을 내세워서 봐봐, 너희가 기사도 소설만 읽고 지금 중세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만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근대 인간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친 사람은 어떤 그냥 단순히 미친 게 아니고 의미가 있게 미친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나온 거다. 이렇게 최초의 근대 소설을 만든 굉장히 강력한 모티브가 바로 미친 사람 이야기예요. 루쉰이라는 소설가가 중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1: 네.
0: 그 본명은 따로 있고요. 루쉰으로 우리 알려져 있는 게 이건 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해혁명이 일어날 즈음, 그 즈음에 활동했던 소설가예요. 근데 소설가고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도 루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사상가이자 소설가인데 루쉰이라는 사람이 쓴 최초의 근대 소설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건 짧아요. 읽기 아주 좋아요.

0: 한 사람이 화자가 나와요. 화자가 내가 한 친구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구가 걱정돼요.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친구가 사라지고 없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미친 정신병에서 다 나아서 네. 관리가 되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미쳐 있을 때 남긴 일기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일기장을 입수를 해갖고 여기 보여준다. 그 다음부터 일기장이 나옵니다.
1: 네.
0: 근데 그 일기장의 주인은 이 미친 그 사람이겠죠. 이 미친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사람이 몇 월 며칠 계속 써요.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형이 나를 가두고 밥만 넣어주고 있는데 나를 통통히 살찌워서 잡아먹을 속셈이야. 약간 이렇게 나와요. 거의 헨젤과 그레텔의 그 마녀처럼 나를 너가 잡아먹을 거지. 여동생이 죽었는데 그 여동생 죽은 것도 형이 잡아서 먹은 거야. 저 노인네가 나를 보면서 노려봤어. 나를 먹을 셈이지. 하인이 나에게 화를 냈어. 나를 잡아먹을 셈이야. 세상은 나만 빼고 다 식인을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모두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네. 미친 사람이 일기를 쓴 거예요.
1: 네.
0: 아주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미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미쳤다고 쓰는 이 일기인 거예요. 네. 광해일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느낌이 오죠. 뭔가 이 미친 사람만 사실은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읽다 보면은.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소설에는 내가 들었다. 누구의 일지를 읽었다. 돈키호테도 거기에 돈키호테 대 라만차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쓰냐면 라만차 연감. 다시 말해서 역사를 쓴 라만차 연감에 돈키호테가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 적는다라고 써 있어요.
1: 오.
0: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애둘러서 어디서 들은 얘기야 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초기에는 소설의 형식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내 이야기를 그냥 바로 끄집어내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광인을 내세워야만 어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
1: 네.
0: 연감의 이야기를 빌려야만 하는 그런 조건도 있었을 거예요. 루시는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근대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되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1: 네.
0: 일본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중국인들이 처형을 당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저항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왜 중국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다수의 중국인들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것이냐. 사람의 몸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정신을 고치는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상가가 되기로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와서 문학을 약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사상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처음 낸 작품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의 혁명 일어났고 손문의 세력이잖아요. 그 혁명가들이 이 사람 굉장히 지켜세웁니다. 왜? 자기네와 같은 어떤 근대적인 네. 사상, 개혁하자는 세상 사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던 작가예요. 그런데 식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1: 네.
0: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는 건 터부거든요. 절대 해선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식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너 나 먹으려고 하지. 너 누구도 먹었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식인 이야기는 일종의 은유이고 실제 사실이 돼요. 혹시 중국에 있는 무슨 소설, 옛날 소설 같은 걸 읽다 보면 한 제후가 어떤 장군을 잡았어요. 그럼 장군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장군을 젓갈로 담아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 중국에.
2: 네. 있을만한 것 같은데.
0: 그게
2: 네.
0: 형벌 중에 하나. 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 쉬시린을 잡아먹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손문의 혁명 세력 중에 한 명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 새로운 세력이야. 이 쉬시린은 새로운 세력이야. 그런데 청나라 구시대 구세력 구세력의 그 관료를 이렇게 저격을 죽인 거예요.
1: 네.
0: 공격을 죽였어요. 쉬시린이 이쪽에 원수가 됐잖아요. 이쪽에 그 친위대가 쉬시린을 잡아서 복수로 심장을 꺼내 볶아먹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루신이 알고 있었던 실제 이야기들이 여기 반영이 됐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진짜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고 한 것이 절대로 자기의 최종 목표,

0: 비판의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워딩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를 광에 갇혀갖고 미쳤으니까 광에 갇힌 상태에서 공부를 했는데 역사책을 봤더니 인의 도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인의 도덕을 계속 들여다봤더니 거기 사이에 식인, 식인, 식인, 식인이라고 행간마다 다써 있었던 거예요. 5천 년 동안 우린 인의 도덕을 섬기면서 식인을 해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식인이란 구세대적인 어떤 봉건적인 그런 제도 때문에 사람이 죽곤 했구나. 자, 축첩제도에 의해서 어떤 여성의 인권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식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분제도 때문에 하인을 때려서 나쁜 처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식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봉건제도에서 불합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다 식인의 일종으로 비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루쉰이 왜 이런 식인이라는 위험한 소재하고 그다음에 미친 사람 이야기라는 모티브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을 하고자 했었는지가 광인일기 끝머리에 나옵니다. 중국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근대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외세 세력이라든지 서양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리적인 제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도태되고 말 거야라고 하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국을 구해야 돼, 우리나라를 구해야 돼라고 하는 애국정신 같은 게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로 보면 아, 이 사람은 사상가가 맞구나. 중국의 인민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게 맞구나. 아까 찾아가 봤더니 그 미친 사람이 다 나서서 관료가 되기 위해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좀 슬픈 거예요. 한계점을 지적한 거예요. 관료가 된다는 건 봉건 체제에 합류한다는
1: 그렇죠.
0: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인처럼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형과 마을 사람과 주변 사람들한테 못 이기고 구습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걸 모르는, 식인을 하지 않은, 식인이라는 구습을 모르는 새로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꿈꿔야 된다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웨이크업, 일어나, 뭐 보이즈 비 애미셔스, 약간 이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형상화를 한것 같아요. 광인하고 식인이니까 그 부분에서 와, 이게 문학화가 되니까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흥미롭게 읽히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돈키호테 역시 중국에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광인일기. 둘다 최초가 붙었는데 둘 최초는 미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아, 뭔가 최초 새로운 걸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최초하고 이 미친 사람의 이게 굉장히 잘 맞는 궁합이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기사도에 미친 사람 돈키호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미친 듯하지만 사실은 안 미쳤던 미친 사람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거 중학교 때 읽었거든요. 중학교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폭풍의 언덕은 이 우선 작가부터 소개를 해야 돼요. 에밀리 브론테인데요. 에밀리 브론테는 목사의 오녀 일남의 딸로 태어났어요. 딸 다섯에 아들 하나를 엄마가 낳고 사망해요. 그리고 이제 엄격한 목사관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1: 조금
0: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았을 거고 분위기도 굉장히 엄격했을 거거든요. 근데 엄마 돌아가셨고 트라우마 있겠죠. 언니 둘이 차를 쫓아 죽습니다. 역시 트라우마 있겠죠. 근데 이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가 샬롯 브론테라고 제인 에어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성격이 굉장히 씩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소설을 쓰고 난 후에 1년 후에 사망을 해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폭풍연도 1847년도 작품인데 여성이 소설을 쓰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여성이 공부를 하고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잘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때 여성 작가가 뭔가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본인 자력으로 본인의 그냥 능력이 철철 넘쳐 흘러갔고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 그러니까 영국 요크 지방의 어떤 폭풍 파란 막 올라오는 폭풍의 언덕 끝머리에 폭풍의 언덕이라는 집이 한채 있었어요. 실제로 언덕도 폭풍의 언덕이고 그 위에 있는 집 이름도 폭풍연덕이에요. 이 집이.

0: 이런 워더링 하이츠예요. 언슈 가문이라고 합시다. 네. 여기 캐서린 언슈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말감량이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캐서린 언슈 집안에 히스클리프라는 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옵니다. 이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히스가 관목, 황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가 광야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아예 그 지역이 다 광야였거든요. 그리고 히스가 실제로 자라난 지역이었대요. 그 히스클리프 자체가 이 지역 이름인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정말 결정적인 킥이에요. 근데 히스클리프가 왔는데 피부가 가무잡잡했대요. 약간 집시처럼 혼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연히 좀 이질적인 지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캐서린하고 히스클리프가 어렸을 때 같이 살면서 둘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 집안의 이게 이야기예요. 네. 근데 여기 밑에 이 언덕 밑에 그레인지 저택이라고 하나 있어요. 여기는 문명의 잘 사는 집입니다. 폭풍의 언덕은 야생 본능 자연의 공간이고요. 밑에 있는 그레인지 저택은 린튼 가문이 살고 있는데 언슈 가문보다 훨씬 부자고 교양이 넘치고 사람들이 문명화돼 있어요. 자. 캐서린이 잘 아요. 히스클리프하고 결혼할래? 린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기로에 서요. 네. 캐서린 어떻게 했을까요?
1: 히스클리프를
0: 선택했을까요?
1: 그랬으면 좋겠는데.
0: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비극이 안 생겼어요. 아.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 히스클리프를 선택하지 않고. 왜냐? 쥐고 있는 물고기한테는 더 이상 밥을 주지 않는 약간 이런. 히스클리프는 내 거니까. 난 린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그래야 내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 히스클리프가 상처받아 떠나요. 돌아올 때 엄청난 부호가 돼서 돌아옵니다. 캐서린 주위를 뱅뱅뱅 돌거든요. 캐서린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남편과 히스클리프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아이를 딸을 낳고 사망해요. 이때 히스클리프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드라마에서 누군가 죽으면 이거는 용서와 해결의 관문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다 해결이 되고 용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는 딱 하나만 기도할 거야. 캐서린 언쇼. 너는 내가 살아있는 날 쉬지 못할 거야. 유령이 돼서라도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죽어서 도망가? 너 와. 편하게 쉴 줄 알아? 너 가만 안 둬. 계속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무섭다.
0: 그리고 나서 계속 캐서린 유령을 기다려요. 근데 손님이 그 폭풍의 언덕에 잠깐 어떤 사람이 들르거든요. 근데 전나무 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둑두둑두둑. 마침 누가 이렇게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캐서린 언슈예요 하는 어떤 작은 소녀 유령이 나타났어요. 자, 손님이 처방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캐서린이라는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히스클리프 눈이 도는 거예요. 유령? 난 지금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유령이 나한테 안 왔는데 가서 빌어요. 캐서린, 유령이 돼서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남주의 원형이 바로 폭풍의 언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저 봤을 때 너무 멋있다 이랬거든요. 아, 지금은 연애 서포가 다 죽었는지 와, 이 진상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내 아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덕목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집착 광공 캐릭터의 원형이에요. 집착 광공 캐릭터는 계보가 있어요. 우선 안 보셨겠지만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모래시계.
1: 최민수 씨.
0: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집착 광공이죠. 그 다음에 가을 동화.
1: 네.
0: 가을 동화의 원빈 씨.
1: 얼마면 돼.
0: 집착 광공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도 계보가 있어요. 해리포터에 혹시 생각나는 캐릭터 있어요?
1: 해리포터요?
0: 네. 저는 스네이프 교수님. 스네이프 교수. 왜냐면 해리포터의 엄마인 릴리 포터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유년 시절 보면은 그 황야 같은 자연의 어떤 그 나무 이런 시냇가에서 만나요. 네. 그래서 아, 저분도 사실은 히스클리프 계열이다. 히스클리프가 흑발에 검은 눈이거든요. 스네이프 교수님도 그래요.
1: 네, 맞아요.
0: 그렇게 장발인데 아 이거 거기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도남을 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차도남에 반대되는 집착 광공의 그 캐릭터를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작품이 폭풍의 언덕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대사 하나를 뽑으라면 전 이걸 뽑을 거예요. 나는 히스클리프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해설인 이런 논리를 펴요. 나는 곧 히스클리프야. 그와 나는 하나야. 그 뒤에는 이제 개똥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린튼의 시집을 가겠어.
1: 아, 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제.
0: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이제 네. 히스클리프가 이제 상처받아서 거기 떠나는데 폭풍의 언덕 자체가 히스클리프고요. 히스클리프가 곧 나야라고 하는 캐서린이 곧 폭풍의 언덕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 이 집, 날씨, 이 전체 이 공간적인 배경과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삼위일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절대 떼질래야 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뭘로 평가하느냐,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풍수지리적인 소설이다. 실제로 그렇게 바람과 황야의 지역에 살고 있던 에밀리 브론테가 들었던 그 폭풍의 언덕의 그 바람 소리 같은 걸로 상상해낸 그 장소인데 이 폭풍의 언덕이 곧 히스클리프고 곧 캐서린이에요. 여기가 풍수가 잔잔하고 한강 뷰에다가 뭔가 사람이 차분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집착 광고 안 나오고 잘 가. 이렇게 뭐 잘 살아.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풍수 지리가 만든 어떤 자연 발생적인 소설이다. 사실 근대 소설로 평가하기보다는 이상한 소설인 거예요. 내면에 뭔가 현실과 뭔가 부딪히는 그런 고뇌 그런 게 아니고
1: 네.
0: 그냥 황야가 말하고 황야와 사랑에 빠지고 황야를 떠났다가 다시 황야에 와서 잠드는 그런 지형과 모든 것이 일체된 삼위일체적인 소설이다 라고 네.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면 어머 연애 소설이래 로맨스래 어머 유치찬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와 아 이게 어디서 태어났구나 원천을 보시면 좀 재밌어요. 오늘 이렇게 광기의 세 가지 종류를 봤거든요. 저는 읽다 보니까 광기 나오는 건 다 재밌는데?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1: 다 재밌는 것 같아요.
0: 물론 현실에서 만나면 좀 무섭겠지만 문학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한 효용성이 있고 재미가 있는 모티브다라는 이야기를 맺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1: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0: 진짜?
1: 광기라고 약간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올까 해가지고 좀 걱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광기를 특히나 돈키호테의 광기를 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참 낭만적이다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0: 낭만적이죠.
1: 들어요. 낭만적이죠. 네. 사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낭만이라는 단어가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돈키호테를 주제로 이제 노래를 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0: 진짜요?
1: 네. 네, 근데 박명수 씨가 노래 작곡해줘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노래 가사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즐기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고 명예와 여자를 존중하는 그런 나는 돈키호테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돈키호테가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낭만을 다들 하나씩 가슴속에 가지고 살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김영하 작가가 글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와서 내가 소설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를 물어본대요. 잘 쓸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계속 쓰고 잘 쓸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근데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 잘할 수 있어서 시작하는 것 혹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든 잘할 수 없든 내가 하고 싶으면 우선 해보는 거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멋있다. 한 10년은 한번 걸어봐야지. 할 수 있든 없든
1: 네.
0: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오피스빌런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들을 자문해온 기업노동변호사 조상훈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동 문제를 다루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실을 밝혀보니 오히려 가해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부도덕적으로 혹은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 공공연구기관에서 단기계약직으로 있던 근로자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본인이 돌봐야 한다고 재택근무를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특성상 부모님이 아프실 경우 무급휴직만 가능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자가 임의로 허용을 해줘야 하는데 책임과 업무를 모두 짊어져야 해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업무 지시자는 해당 직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사팀과 이야기해 보겠다며 아버지의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해당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배려해서 그럼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아버지가 다 나으신 후 다시 오면 어떻겠나고 제안을 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다시 고용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이를 퇴사 요구라고 하면서 되려 업무 지시자를 신고한 것입니다. 규정상 곤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준 건데 업무 지시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근로자는 기관 옮겨다니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레퍼토리를 겪은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취약한 위치라는 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법적인 제도와 신고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악성신고입니다. 오늘날엔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점점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해줄 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허위신고로 밑작업을 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반대로 회사를 더 다니고 싶지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사람이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해주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 협박하거나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직원인 경우에도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본인이 먼저 업무상 문제를 일으키고서 배치 전환 등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은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처럼 잊지도 않은 피해를 지어내는 허위 신고, 피해 회복이 아니라 피신고자 괴롭히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신고, 사소한 잘못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세우는 상습적, 반복적 신고는 모두 진정한 악성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성신고와 반드시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과민한 피해자의 부적절한 신고입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잘 구분이 안 가실 텐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 번은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된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다른 지원자를 뽑고 싶었던 팀장이 본인이 입사한 직후부터 자기를 심하게 무시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매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자기 제안을 깎아내리고 의견 표명을 강요하고 다른 팀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1개월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함께 녹취 파일을 제출했고 향후 같이 업무를 할 수 없으니 해당 팀장을 다른 팀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신고를 처음 받았을 때 이 사안이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이고 어쩌면 상습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받은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 회의 도중 팀장이 대리에게 질책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거가 뭔가요? 근거와 같이 얘기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견을 이제 분명히 밝혀주세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네요. 그만합시다. 아쉽네요. 같은 발언이었고 약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질책성 발언을 두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파악해보니 해당 질책은 이미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도 거래처 방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고 마지막 회의임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부서 협의를 핑계로 최종 의견을 내지 않아서 이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팀원 10명도 전수 조사를 했는데 질책이 약간 심했다는 한 명의 증언이 있었지만 나머지 9명의 직원은 모두 업무상 가능한 질책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팀장이 대리에게 인신공격이나 비난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사례에서 지적 대상은 순전히 업무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팀장으로서 그 정도 지적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대리가 겪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고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루는 조사 책임자라면 이런 과민한 피해자, 유형의 직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과민한 피해자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하는 상사나 동료를 해야겠다는 악의가 신고의 주된 동기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신고를 통해 본인의 부당한 피해를 널리 알리고 그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할 뿐입니다.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진정성 결여가 아니라 과민성입니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그냥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함이 마땅한 일들, 예를 들면 악의 없는 일회성 실수에 따른 해프닝, 단순한 농담, 정상적 이견 대립에도 쉽게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끼며 싸잡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고당한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민한 피해자가 끼칠 수 있는 심각한 폐해 또한 가볍게 봐선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신고를 못하도록 할 길은 없습니다. 과민한 신고를 이유로 기업이 이들에게 징계 등 페널티를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민한 피해자에게 기업도 마찬가지로 과민하게 반응하면 정상적인 신고까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조사 책임자는 피해자의 진정성이 곧 정당성이 아님을 잊지 말고 사안별로 적절한 해결을 지향해야 합니다. 방금 전과 같은 사례에서도 업무상 지적을 했던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서 과감하게 노라고 말하고 조사를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하지만 과민한 피해자에게 기업이 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알리는 경우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아가서 그대로 실행하는 일은 흔합니다. 실제로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물리치료실에서 손톱을 깎은 일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이 사실을 알고 어제 오후 근무 시간에 손톱 깎으신 분 개념 없이 이런 행동 하실 건가요? 애들도 아니고 매너 지켜주세요. 라면서 직원들이 모두 있는 단톡방에서 해당 직원을 질책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당시에 별 반발을 하지 않고 순순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팀장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팀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법원과 노동청, 경찰은 모두 신고한 직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질책은 팀장으로서 업무 중 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손톱을 깎은 행위가 부적절한 것을 지적한 것인데 망신 주거나 괴롭히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고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과 할 말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팀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온당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되는 착각신고, 예민한 성격에서 비롯하는 과민신고, 흥분상태나 표현 문제로 피해를 과장한 정도에 불과한 과장신고가 모두 부적절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종종 악성신고로 뭉뚱그려 인식되는 문제성 신고를 진정한 악성신고

부적절한 신고로 나누고 유형별로 달리 대응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구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구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일단 신고자에게 유리하게 부적절한 신고라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부적절한 신고라고 보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악의 그리고 허위성이 드러나거나 피신고자가 악의, 허위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악성 신고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적정한 피해자 대응이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기업이 노동조사 전반에 피해자 존중 원칙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존중 원칙이 기업이 언제나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도 악성 허위 신고를 남발하는 문제 직원일 수 있습니다. 혹은 문제 직원까지는 아니라도 만약 피해자가 과민하다면 그 신고를 무작정 존중하는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됩니다. 그런 조치가 쌓이고 쌓이면 해당 기업 내에서 과민한 피해자 문제는 더욱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기에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없어야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피해자 편에 서서 볼 것이 아니라 더욱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피해자 존중 원칙, 올바르게 이해하자로 하겠습니다.

0: 해도 용룡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호입니다. EBS 명강.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생필품이 돼서 정말 뭐 차를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차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상상하기 굉장히 힘든데,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차가 없었어요. 그러다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금 이런 세상이 왔는지, 그리고 또 그런 자동차의 발전이 우리에게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아주 그 초기 차 중에 하나, 예, 메르세데스, 지금도 있는 차죠. 고급차로 메르세데스 벤츠로 있는 그 모델이고요. 1901년에 나와서 사람들이 탔던 차라고 합니다. 예, 이런 자동차의 가격이 꽤 비쌌어요.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지금도 고급차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당시도 꽤 비쌌습니다. 그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을 이렇게 환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물가가 이렇게 다 균일하게 오른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략 추산을 해보면은 한 내 짐작에 당시에 자동차가 지금 가격으로 한 1억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차가 그 정도 가격이어서 보통 사람들은 살 엄두를 못 냈던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상당히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버는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1913년에 포드사의 공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포드사에는 한 13,000명 정도의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5,600대의 아주 전문화된, 굉장히 그 특정한 작업만을 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포드는 이 기계가 자기 공장의 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계가 이 자동차의 부품들을 다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부품들을 어떻게 조립을 했냐면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그런 부품을 놓고 컨베이어 벨트가 쭉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자기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벨트 옆에 서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부품들을 조립하고, 그럼 또 옆으로 가고 나한테 오는 부품을 조립하고 옆으로 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하고 하는 식으로 부품들을 조립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어셈블리 라인을 이용해서 이 부품들을 조립을 했습니다. 예, 원래 자동차 부품은 그 하청업체들한테 맡겨서 부품을 생산을 하게 하고, 그걸 받아서 장인이, 기계를 잘하는 그런 장인이 하나하나 다듬어 가면서 조립을 하던 게 자동차였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부품을 다 자기 공장에서 다 생산을 해내고, 그것도 아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생산을 해내고, 벨트를 통해서 자기 앞에 오는 거를 조립하고 옆으로 넘기고 조립하고 옆으로 넘기고 하는 방식으로 차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 바뀌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보통은 자동차 회사가 1년에 차

차를 한 4,000대 정도 만들었어요. 당시에. 예, 4,000대 정도 만들었는데, 이 공장에서는 1년에 차가 25만 대가 나옵니다. 예, 4,000대를 만들던 차가 25만 대가 쏟아져 나와요. 타이어는 몇개 만들었을까요? 100만 개 만들었겠죠. 자동차 4개, 타이어가 4개 있으니까. 예, 차 100만 개를 만들고, 램프, 앞뒤로 2개씩 달린 램프도 100만 개를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예, 이게 자동차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헨리 포드는 그 기계공 출신이었어요. 기계를 만지던 그런 엔지니어였고, 일찍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자동차를 이제 공부하고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어디서 이 어셈블리 라인, 컨베이어 벨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는 어떤 공장에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많은 역사학자들을 이렇게 좀 역사학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던 그런 문제인데, 이제 하나의 해석은 포드가 그 시카고에 있는 이 육류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육류 공장에서는 어셈블리가 아니라 거꾸로 디셈블리 된다는 거죠. 해체가 되는 거죠. 처음에 소나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꼬챙이에 끼워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쭉 오면은 얘가 처음에 못 잘라내고, 그 다음에 못 잘라내고, 그 다음에 못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덜어내고 하는 식으로 다 이제 덜어내기 시작을 하면은 끝에 가서 이제 가공된 육류 제품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공장이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모으는 게 아니라 분해하는, 해체하는 그런 건데, 이제 컨베어 벨트를 이용을 해서 자기 앞에 오면은 자기는 어떤 부위를 잘라내고, 옆으로 가면 이 사람은 어떤 부위를 잘라내고 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이걸 보고, 아, 이거를 응용하면 되겠다. 자동차 산업에. 근데 자기는 거꾸로, 해체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조립하는 방식으로, 뭐,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포드가 자신의 성공을 가져온 모델 T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여기 그 준비해 놓은 모형 자동차들이 다 모델 T예요. 25년형 모델 T 세단 자동차입니다. 1908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1913년이 되면은 이제 컨베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완전 자동화 를 통해서 이제 생산되기 만들어서 내는 일괄 시스템을 갖춘 그런 공장이었어요. 포드사가 이제 디트로이트에 있었는데요. 미술관의 그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그 당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초청을 받습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그 우리가 또잘 알려진 프리다 칼로의 그 남편이기도 했죠. 굉장히 그 골수 사회주의자 였던 그런 사람인데요. 당시 이제 노동자들의 그 일상, 그 기계, 포드사의 컨베어 벨트, 감시 뭐 이런 것들이 그이 그림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컨베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의 그 샤시 프레임을 이렇게 조립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예, 이거는 프레스입니다. 그 자동차의 이제 차체에 그 판판한 판 이것을 그 만들기 위해서 눌러서 이제 찍어내는 그런 이제 거대한 프레스를 볼수 있고요. 여기 그 간부 같은 사람들 둘이 이렇게 맨 구석에 서 있는 것도 있어요. 어쨌건 이렇게 해서 그 헨리 포드의 그 시스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을 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뭐랄까 자본주의적 이죠. 그러니까 사람

사람의 어떤 자유? 라 그럴까?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기계한테 넘기는 거 아니에요? 기계한테 넘기고 사람은 사실 그 전에는 기계가 단순 작업을 했는데 이 포드 공장에서 보는 사람이 단순 작업을 하는 거죠. 사람이 단순 작업을 하고 기계는 아주 고도로 세분화된 그런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단순한 일을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비인간적인 이런 노동 환경인데, 그리고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노동 방식 같은데, 재밌는 거는 이 포드의 어떤 이 새로운 시스템이 당시에 그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받아요. 소련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포드는 거의 그 소련에서 영웅 취급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너무너무 그 유용한 그런 방식이다라고 그 적극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소련에 건설됐던 트랙터를 만드는 공장인데, 트랙터는 농촌에서 꼭 필요한 그런 농기구잖아요. 기계화된 그런 방식으로 밭을 가는 기구들인데, 이걸 이제 포드주의를 도입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듭니다. 어쨌건 선전으로는 이 당시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노동자들을 해방을 시킨다라는 그런 이제 선전 구호를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그런 국가에서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는 방식은 자본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요. 미국과 다를 바가 없는 방식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거를 좀더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은 샬리 채플린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영화 모던 타임스를 보면은 채플린이 이제 사실 이 모던 타임스에 나타난 공장이 포드 공장을 모델로 한 공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기 앞에 오는 것만 이렇게 24시간 내내 조이는 그런 이제 그 노동이 나타나고, 이걸 계속 하다가 이제 뭐 극중이지만 채플린은 약간 그좀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래서 사람도 갖다 막 조이고 막 이런 식으로 딱 공장에서 이제 쫓겨나고 막 이러는 그런 일이 묘사가 되는 그런 공장입니다. 예, 포드에 대한 비판은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비판들은 이제 당시에도 제기가 됐었고, 포드는 사실 이제 노동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불만들이 이렇게 조금씩 쌓여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1914년 이제 1월 1일자를 기해서 월급을 올려줍니다. 예, 월급을 올려주는데 그게 좀 약간 파격적으로 월급을 올려줘요. 예, 그 당시에 월급이 노동자들이 1시간에 2.6불을 받았어요. 2.6불을. 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작은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하여튼 포드 공장이 괜찮았어요. 다른 공장에 비해서 2.6불을 받았는데, 그렇게 주고 이제 노동자들한테 기계적인 일을 이렇게 시켰는데, 갑자기 월급을 5불로 올려줘요. 5불로. 두 배로 올려주는 거예요. 노동 시간도 단축을 시켜줍니다. 예, 단축을 시켜주고. 그래서 사실 포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은, 하나는 만약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 정도 월급을 받으면은 저금을 해서 차를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대신 월급을 이렇게 두 배로 한꺼번에 올려준 대신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은 현금으로 주질 않아요.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은행 계좌로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은 그 받는 날 기분 좋아서 집에 가다가 술 한잔 하고 뭐 이러다가 다 써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거든요. 집으로 넣어놔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와이프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와이프는 집에서 집을 돌봐야 된다라는 이민자들, 농자 이 공장 중에는 이민자들이 많았는데 이민자들은 영어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하숙하는 거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걸고, 그런 조건들에 맞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조사하고 감.

감독하는 그런 부서를 회사 안에 만듭니다. 예, 사회부라고 얘기한 소시올로지컬 디파트먼트라고 당시 불렸던 그런 부서를 만들어 갖고 노동자들의 일상생활에 개입하기 시작을 해요. 대신 월급은 최고의 월급을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장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자본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네, 이런 식의 이 포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차를 만들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1920년대 정도가 되면은 미국에서 자동차가 1년에 120만 대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1년에. 근데 60만 대가 포드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되는 차의 주가 됐다는 거예요. 차의 메이저가 돼버렸습니다. 가격은 많이 떨어져요. 차가 한300 몇십 불까지 떨어져요. 200불 때까지도 나중에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월급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차를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이 포드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차를.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춰야지만 경쟁이 되지, 한쪽은 250불짜리 차를 만들어 갖고 파는데, 다른 쪽은 850불짜리 차를 만들어 갖고 팔면은 경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량 생산 자체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 아주 그냥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어 버립니다. 또 하나는,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소비자의 욕구가 있어서 포드가 대량 생산을 했느냐. 포드가 처음에 노렸던 소비자들은 농부들이었어요. 농부들. 미국 시골은 워낙 크잖아요. 크고 이동수단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곳이어서 농부들이 이 차의 주요 고객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처음에 그런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25만 대씩 만들어서 시장에 푸니까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나도 저 차를 가져야지. 어떤 소비자의 요구가 있어서 뭐가 발명된 게 아니라 발명이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의 요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량 소비라는 것은 대량 소비의 욕구가 있어서 대량 생산이 된게 아니라 대량 생산이 돼서 물건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니까 대량 소비를 하는 그런 요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차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어떤 도시가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당시 지금의 이제 미국의 도시 그런데요. 그 중심 도시 중심에는 사무실이라든지 뭐 슬럼가라든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런 게 몰려 있고 외곽에 이제 중산층들이 사는 그 도시 외곽이 쭉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외곽에 완전히 주택가들이 형성되어 있고 중간에는 이제 도심이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30분, 40분씩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출근을 했다 퇴근을 하는 이런 방식의 그 도시들이 지금은 이제 대부분 도시의 어떤 그 패턴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그런 도시의 모습이 차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포드의 혁신이 뭐냐? 자동차는 원래 있었는데, 그렇죠?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차가 대량 생산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포드의 가장 중요한 그 혁신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드가 승승장구해요. 승승장구하는데 이런 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오래 가진 않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이 단일한 모델 T에 질려요. 내가 살수 있는 차가 하나의 모델밖에 없다. 하나의 색깔밖에 없다. 는 거에 질립니다. 예, 지겨워져요. 근데 싸게 살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 요구가 이렇게 분출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회사의 경영진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그걸 알고 있었고 계속 헨리 포드한테 차의 색깔을 좀 바꿔보자. 차의 색깔을 다양하게 하자라는 요구를 해요. 그럼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거든요. 차의 페인트칠만 다시 하면 되니까 다른 걸로 하면 되니까. 근데 포드는 안 바꿔요. 안 바꾸고
이런 유명한 말은

남깁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컬러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단지 그게 검은색이라면. 그렇죠. 단지 그게 검은색이라면은 어떤 컬러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한테 옵션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검은색 차를 선택을 하라. 근데 그 시장을 이제 GM이 비집고 들어섭니다. GM이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 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간파를 하고 다양한 색깔의 차를 내놔요. 매년 모델을 조금씩 바꿉니다. 예. GM 차가 비싸서요. 포드차보다. 비쌌지만 사람들은 GM을 좋아하기 시작을 해요, 더. 예. 그러면서 GM이 결국 포드를 추월합니다. 예. 절대로 추월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포드의 아성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GM 차의 그 판매 대수가 포드를 앞질러 버려요. 그러면서 헨리 포드도 작전을 바꿉니다. 예. 최초로 다른 색깔의 모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예, 또 다른 혁신은 이제 일본에서 왔는데, 예, 도요타의 회장이 포드사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서 포드사의 어셈블리 라인을 보면서, 야, 이거는 일본에선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냐면 일본은 일단 저만큼의 그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양한 모델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노동자들이 저렇게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식의 굉장히 그 독특한 도요타 방식의 어떤 생산 방식을 도입을 해요. 미국의 자동화, 포드 공장의 자동화는 다르다. 우리 공장의 자동화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노동자들이 뭔가 잘못됐다. 여기서 불량품이 나온 것 같다. 그러면은 전체 라인을 세울 수가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각각의 노동자들한테 다 있습니다. 포드 공장에 그런 거 없었어요. 노동자들은 그냥 자기 앞에 놓인 일을 계속하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도요타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노동자들이 이 벨트 전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다시 미국으로 역수입이 돼요. 그래서 미국 공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도요타는 이 자신들의 그 지도카를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동화다라고 자동화는 자동화지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동화다라고 그 명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포드의 자동차에서 볼수 있는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포드 공장 이전에는 대부분의 공장에서 인간이 숙련 노동을 했어요. 특히 이제 기계를 다루는 그런 공장에서는 인간이 숙련 노동을 하고 기계가 이제 단순 노동을 했는데 포드 공장이 되면서 그 관계가 바뀝니다. 이제 기계가 아주 고도로 숙련된 그런 노동을 하고 인간은 단순한 이런 노동을 하는 존재로 바뀌고 이런 어떤 공장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비판, 대안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이제 100년 동안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면서 그 생산 방식이 조금씩 더 어떤 사람의 얼굴을 한 인간의 어떤 따뜻한 감성을 담은 그런 생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먹어도 돼요?
1: 아.
0: 어, 뜨거워. 오이시, 오이시. 혼돈이 오이시.
2: 아타리마야로.
1: 할아버지도 다 제주야. 너라, 우치와 아버지 저기 어머니 쪽 다 제주 출신이야. 여기는 오사카 이쿠노 지역은 제주 사람들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살아.
0: 아, 그래요?

그 일본 식민지 정부가 그 한반도 사람들의 땅을 뺏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되게 됐잖아요. 근데 제서는 그런 돈을 벌 그 자리가 없어요. 네, 이카이노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이카이노.

0: 한국 맛인데 조금 미묘하게 약간 다르거든요. 기억보다 또렷하고 언어보다 질기다. 이민자들의 그런 역사들이 다 여기 좀 배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맛. 네, 맛있습니다.
1: 오바자가 어서라쿠 20살 ぐらいで それは1933年 ぐらいだとお聞きしてます。お店を始める時はお金がなかったので、知り合いの家具屋さんから壊れた机をもらってきて、始めたのがこの足のない机で、そのままずっと今までやってます。

0: 까맣더라.
1: 일본에 와서 종식이는 막 일도 제대로 없고 나라만 아무 일이나 하면서나 조문 김치 쿠사이 이거 어루 마늘 냄새에 차별 마루시네. 나라마 엄청 고생이 많았을 거야.
2: 우리나라 이주사를 돌아보면 멀리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 있는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모습보단 이분들이 외롭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샤머니즘입니다. 오늘은 샤머니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머니즘의 연구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으로는 전 세계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샤머니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샤머니즘의 중요한 핵심 원리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샤먼은 종교 사제이자 치료자이고 사회 사업가이자 심리 상담가이며 미래 예언가 등을 한 몸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샤먼은 의도적으로 의식 전환 상태, 트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트랜스에 도달할 수 있는 종교 사제를 말합니다. 엑스타시라고 말하는 탈원 여행을 수행할 수 있고 포제션이라고 얘기되는 신들림, 빙의를 통해서 신적 존재와 교통하고 그걸 통해 치료나 예언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사마는 아는 사람이자 말하는 사람, 흥분한 사람, 신들린 사람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마니 인도어나 중국어와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퉁구스에 전파되었다는 주장인데요. 샤머니즘이 인도에서 유래되었다는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샤먼이라는 개념은 러시아를 거쳐서 서구에 알려졌고 샤먼이라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퉁구스 어족의 사제를 의미하는 샤먼이 점차 여러 민족의 유사 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샤머니즘이란 샤만이라는 사제를 둘러싼 종교 현상의 복합 혹은 샤만 종교를 의미합니다. 종교 현상 복합이란 종교 교리나 교단 등의 제도적 특성이 샤머니즘에 부족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샤만을 중심으로 한 여러 종교 현상이 연계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샤먼 종교란 샤먼이라는 사제 혹은 예언가를 중심으로 종교가 구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샤머니즘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타 종교적인 관념 체계나 실천 체계와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샤먼, 사마는 어떤 민족 종교의 중요한 사제 중한 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야쿠치아 종교의 사제 중한 명이 샤먼인 것이지요. 이외에 야쿠치아 종교에는 시족장 등등의 여타 또 다른 사제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나 집단에게는 그들만의 종교 현상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민족 종교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거나 특수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종교적으로 특수한 재능이나 교육을 받은 사제들의 역할이나 기능, 의미는

예로서 사회 문화마다 수행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죠. 보가시아나 풍미 등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샤먼이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한국에서 샤머니즘은 한국 종교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상, 의례, 감정 체계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도그마를 중심으로 한 교리, 그리고 사제, 교회 혹은 사찰, 신도 집단을 가진 세계 종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샤머니즘은 구술 문화에 기반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신화, 의례 중심의 종교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직접 신과 교통할 능력을 가진 샤만을 중심으로 한 종교 현상이고 도제 방식의 사제 교육을 갖고 있으며 사회 공동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그러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서구에서 타져와 있듯이 공동체성과 도덕성이 없는 개인 기복만을 위한 주술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개인과 사회 공동체 모두와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 사회 공동체 복지에 기여하는 종교 복합이나 종교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도 의식 전환 상태의 트랜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종교로 보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세기에 미국과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엑스타시 등의 능력에 기반한 샤머니즘의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점을 부각시키는 네오 샤머니즘 운동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을 종교라기보다는 영적 훈련 기술로 협소화시킨 점에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미신의 대명사로 낙인 찍는 현대성의 폐해를 서구 내에서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점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샤머니즘이 새롭게 평가되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샤머니즘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속학과 민족학 문화인류학에서 샤머니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종교학이나 종교사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테마였습니다. 유럽에서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는 19세기까지 민족지적 연구가 주도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행문에 가까운 보고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이루어진 샤머니즘에 대한 보고는 17세기 후반에 이 지역을 여행한 여행가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샤머니 유럽에 알려지게 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럽에 가장 먼저 샤먼이라는 개념을 전달한 사람은 1692년에 니콜라스 비첸이었습니다. 니콜라스 비첸은 샤먼 사파를 포함시켰는데요. 이 사파에서 보시듯이 샤먼은 술록에 뿔로 장식된 모자와 짐승 가죽옷을 입은 채 비정상적으로 크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세차게 지지되고 있는 개들이 있고 샤먼의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묘사된 거주민들의 텐트가 보입니다. 이 사파의 제목으로 빛째는 악마의 사제를 선택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보고를 한 학자로 그멜린을 꼽습니다. 그멜린은 1733년에서 1744년 사이에 러시아, 시베리아 탐험을 주도하고 그 기록을 기행문 형식으로 남겼습니다. 그멜린은 전형적인 자연과학자였습니다. 샤머니즘을 사기, 주술로 그렇게 간주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의 서구에서 샤머니즘은 미신이나 악마 숭배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구에서도 샤머니즘을 의학적인 대상으로 삼고 정신병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샤머니즘을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하는 여러 보고서들이 출현합니다. 샤머니즘을 이상화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여행기, 민속지 차원의 보고서를 넘어서는 연구들이 출현합니다. 짜플리카는 1914년에 출간한 책에서
당시까지 나온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반자로프나 트로슈탄스키 등도 샤머니즘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반자로프는 부랴트 출신의 학자로서 샤만을 사제나 의사, 예언자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샤만을 사기꾼이 아니라 사회에서 행한 역할이나 기능, 의미를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한 것인데요. 지역 출신의 인류학자나 민속학자들이 샤머니즘이 가진 정교성이나 사회성, 도덕성을 주목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고라스나 요켈스는 척시 야쿠치어 샤먼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20세기 중반이 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샤머니즘에 관한 연구들이 출현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슈미트, 루마니아의 엘리아데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슈미트는 문화사학파의 거두로서 샤머니즘의 기원을 찾고자 했는데요. 흑 샤머니즘에서 그 기원을 찾았습니다. 엘리아데는 종교사학자로서 백샤머니즘이 샤머니즘의 기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머니즘을 엑스타시 기술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의 올막스도 샤머니즘 기원론자 중에 한 명인데요. 올막스는 극북지방의 히스테리가 샤머니즘의 기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이 되면 기능주의적이고 구조주의적인 샤머니즘 연구가 수행됐는데요. 역사 민속학적이고 인류학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서 기원보다는 행위의 의미나 기능 등을 국가의 관계나 식민주의, 제국주의와 연계해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샤머니즘을 엑스타시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영성 개발이나 자연 교감의 기술, 개인 차원 치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네오 샤머니즘이 미국 인류학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샤머니즘을 통해 개인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샤머니즘 센터가 미국에 나타나고 의학이나 의술로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출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유독 샤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는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그런 연구 주제였습니다. 샤만이라는 사제가 세계 종교의 사제와 달리 개인 능력이 기반한 사제이어서 인류 역사에서 출현 시기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었다라고 간주하고는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샤머니즘이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샤머니즘의 출현이 수렵 채집 사회 단계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암각화 등에 나타나는 여러 표현에 주목하는데요. 안드레아스 롬멜은 선사시대의 암각화에 주목했습니다. 선사시대에도 샤먼이 존재했고, 샤머니즘이 예술의 출발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머리를 한 인간 형상이나 사람 모습에 대해 각 부분은 동물인 암각화 등을 샤먼으로 해석했습니다. 동물 형상의 사람을 샤먼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샤머니즘이 수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은 여러 민족지적 보고를 통해서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 샤먼의 수호신이나 조력신이 동물인 경우가 많고 수렵 채집 사회에서 샤먼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출현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랜 종교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인류가 수렵 채집 상태를 지나서 농경 시대와 유목 시대로 진입했을 때에도 존재했고 새롭게 출현한 세계 종교와 접합되면서 여러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샤머니즘이 존재하는 한국의 예를 보면 농경 시대 이후에도 샤머니즘은 존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실에서도 샤머니즘이 오랜 기간 존재했다는 것을 기록에서 알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와도 샤머니즘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샤머니즘이 곳곳에서 출현하는 중입니다. 접신이나 의식 상태의 변화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샤머니즘은 경제적 단계와 관계없이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부학자들은 특정 형태나 요소를 가졌을 때만 샤머니즘이라고 간주합니다. 최근 몇천 년의 역사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독일의 바이다는 샤머니즘을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 청동기 시대 이후에 존재한 종교복합이라고 간주합니다. 이렇게 산정한다면 샤머니즘의 역사가 2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는 기록만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문헌에 샤머니즘에 준하는 기록이 나온 이후만을 샤머니즘의 역사로 인정하므로 그 역사는 더욱 짧게 산정됩니다. 샤머니즘을 광의로 해석한다면 고대로 그 역사를 올릴 수도 있고 협의로 해석한다면 아주 짧게 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행해지는 샤머니즘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샤머니즘의 역사는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역사는 샤머니즘을 어떤 정도로 정의하는가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국가가 성립한 이후에 크게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머니, 하늘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하늘의 아들임을 주장하는 황제나 칸 등과 갈등 관계를 빚게 되는 것인데요. 샤머니즘이 왕권과 갈등을 빚고 왕실이 지배를 위해서 세계 종교를 국교화하게 되면 샤머니즘은 이단이나 음사, 미신 등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샤머니즘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존재하지만 음성적인 경우가 더 많은 편입니다. 20세기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사회주의와도 샤머니즘은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현대 전 세계에 새롭게 샤머니즘 형태의 자연 종교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해서 탈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 등에서도 샤머니즘은 유연하게 살아남아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샤머니즘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샤만이라는 명칭의 고향이기도 하고, 샤머니즘이 지역에 거주하는 전 민족에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샤머니즘 연구에서 기준점을 제공하는 여러 샤머니즘 종교 현상이나 종교 복합, 종교가 관찰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민족들은 샤머니즘을 공유함과 아울러 3층으로 된 우주론을 공유하고 있고, 천상, 지상, 지하로 이루어진 3층의 세계는 나무와 기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육체로부터 이탈시킬 수 있는 유체 이탈 능력과 주술을 통해 샤만은 하늘과 지하 세계로 비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만은 무병을 통해 단련되고 신들에 의해 형형화되었다가 합쳐지는 임무의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지역의 샤머니즘은 민족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규모가 작은 이틀맨덕의 민족에게는 가족 중에 연장자가 샤만이 되는 가족 샤머니즘이 나타나기도 하고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인 민족들에게는 전문 샤먼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전문 샤먼은 샤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요. 야쿠치아나, 부랴트, 투바, 민족 등에게서 나타납니다. 그 외의 여러 민족들은 반 전문 샤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다가 굿 등의 종교의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 샤만이 출현한 몽골 등의 민족에게는 일반적으로 샤만이 두 갈래로 분화해서 나타납니다. 하늘을 섬기고 무병을 앓지 않으며 엑스타시에 빠지지 않고 주로 풍요와 연관된 축복 의뢰를 집전하는 백샤만의 한 갈래이고 백샤만은 세습모이고 집단의 안위와 연관된 전쟁 등의 계시 등에도 전복 등을 통해서 관여합니다. 사진에서 야쿠치아 백샤만이 의학 축제를 집전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의학 축제는 대표적인 야쿠치아의 풍요 축제입니다. 백샤만은 다른 종교의 사제와 유사합니다. 야쿠치아 백샤머니즘은 러시아 정교가 국교가 되면서 거의 소멸했지만 흑샤머니즘은 살아남았습니다. 백샤만이 정교 사제와 기능 등에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유체 이탈 능력을 가지고 접신을 행하고 하늘과 지하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주로 치료해주는 흑샤머니, 샤머니즘의 다른 갈래입니다. 흑샤머니는 동물 혼령과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샤머니의 몸조신이나 조력신이라고 불리는 동물신을 가지는데요.
보조신이나 조력신들이 의뢰의

진행과 환자 치유 등을 돕게 됩니다. 몽골이나 티벳,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의 샤머니즘은 자체 신화와 세계관, 우주관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 등의 세계 종교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국교화된 이슬람이나 불교 등을 수용하면서 민속 종교로 발전해 왔습니다. 몽골이나 만주민족의 샤머니즘은 국가 성립 이후에 일정한 종교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각민족의 대표적인 정체성을 제공하는 국교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는데요. 만주족의 청나라는 자신들의 샤머니즘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된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청 황실에서는 샤머니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소련이 20세기에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지배했기 때문에 소련의 샤머니즘 탄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각 지역별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샤머니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샤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이 지역에도 샤머니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도교, 유교 등 고대 세계 종교가 출현한 지역으로서 샤머니즘도 이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샤머니즘은 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일정한 정도의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샤만의 의식 전환 방식, 접신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영혼의 유체 이탈, 탈원과 영혼 여행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북아시아 샤머니즘과 달리 빙의나 신내림을 중요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등의 신화에서 유체 이탈과 천상 여행 등의 모티브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접신을 통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여행을 하고 이 과정을 말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탈원형 북아시아 샤머니즘인데요. 한국이나 중국의 샤만의 경우에도 이 점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여러 샤만들에게서도 이러한 유체 이탈형보다는 신이 무당의 신체에 들어오는 빙의형, 신내림형이 지배적입니다. 네팔에서는 빙의형보다는 유체 이탈의 영혼 여행을 하는 샤머니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 인도에서도 신들림에 의한 망화 상태나 탈원의 망화 상태가 모두 나타나지만 힌두교의 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샤만의 신들림이나 탈원망화의 영혼 비행은 모두 동남아시아에서도 나타납니다. 동남아시아의 샤만은 춤을 통해서 탈원망화에 빠지게 되는데 동남아시아의 오래 원주민인 네그리토족에게서도 잘 보입니다. 말레이 샤머니즘의 특징은 샤머니 호랑이 신을 부르고 루파라는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것인데요. 이때 신들림이 나타납니다. 호랑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병을 치유합니다. 사자를 배에 실어서 보내는 장성의례를 동남아 샤만들이 치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자의 장성의례는 한국에서도 잘 보여집니다. 무병옥은 신병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는 의례가 발달한 북아시아와는 달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인문의례는 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바티크족에게서는 시바소라는 샤만이 존재하는데요. 시바소는 여성이 수행하는 샤만을 말합니다. 인문교육은 없고 신에 의해서 선택됩니다. 시바소는 항상 밤의 의례를 수행합니다. 북을 치고 춤을 춰서 신을 부릅니다. 신마다 각기 가락과 색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신을 동시에 청하기 위해서 여러 빛깔의 무복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이 내리면 샤만은 신화를 중얼거리는데요. 이 신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남성은 다투를 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투도 유사한 치료의례를 수행하는데요. 민족 전체의 안위를 다루는 것까지 맡고 있습니다. 서성에 의한 교육과 같이 입문의례를 치릅니다. 다투는 접신을 하는 시바소와 달리 접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아시아의 백샤먼에 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샤머니즘은 국가 출현과 함께 체계화되기도 했고 새롭게 출현한 종교에 흡수되기도 했습니다. 샤머니즘적 요소를 많이 가진 종교로 중국의 도교나 일본의 신도를 들 수 있는데요.
중국의 도교는 자연종교이자 세계종교로서 샤머니즘의 요소를 상당 부분 흡수했습니다. 일본의 신도도 자연종교이고 민족종교이지만 샤머니즘, 특히 백샤머니즘적 요소를 상당히 흡수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속은 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샤머니즘적 요소를 모두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대륙의 여러 민족들은 다양한 형태의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미 샤머니즘은 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상당 부분 유사하며 고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샤만의 영혼 배경은 북극과 그 근처의 여러 민족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스키모, 이누이트 민족들 사이에서는 북아시아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영혼 비행이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에스키모 샤만에게서 유체 이탈과 창공을 나는 극적인 비행, 해저로의 여행 등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키모 샤만 앙가코크는 소명과 은둔, 죽음과 재탄생이라는 무병 등을 경험하고요. 치병과 사냥감 확보, 불임 해소 등을 행합니다. 북미의 북서부 민족들 샤만은 옛 조상들의 길을 따라 죽은 자의 땅으로 여행하거나 지표면에 구멍을 뚫고 해저로 뛰어들어서 영혼을 구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샤만은 망아 상태에 이르지 않고 병자의 동물 수호신을 구하기 위한 여행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북아메리카 중부 여러 민족들에게서는 망아 상태에서의 영혼 여행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들이 선택하여 나타나는 북아시아형의 강제 무병 방식이 아니라 의도적인 금식과 고립을 선택하는 임무 방식이 나타납니다. 북아메리카 대평원 지역에서의 트랜스는 꿈 아니면 환시,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비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북아메리카 대평원의 청년들은 환시를 얻기 위해서 황야로 뛰어들어가서 금식 등의 고행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고행을 성년식의 일환으로 행하기도 하는데요. 고행을 통해서 독수리 등의 동물신을 보게 되는 경우 샤만이 되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샤만은 동물신을 비롯한 여러 신을 환시한 경우에 사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북미에서도 접신을 통해 여러 일을 수행하는 사제가 샤만입니다. 샤만은 초월세계와 교통을 책임지고 스스로 초월적인 힘, 초월세계의 주체와 교통합니다. 샤만은 질병치료를 담당하지만 주술종교 의뢰를 집전하기도 합니다. 북미 샤머니즘에서 망아상태로의 전환이 약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격렬한 춤과 노래를 통해 접신을 하고 지하세계로 영혼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지하세계, 저승으로 들어가기 위해 강을 건너거나 여러 악신과 싸우는 과정을 의뢰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19세기 후반에 고스댄스라는 신흥 종교가 전 북미 원주민들에게서 나타났는데요. 5, 6일 동안의 춤과 탈운망화, 조상과의 대화, 우주부활로 특징되는 고스댄스에 북미 샤머니즘이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남미 제민족들에게서 샤만은 지배적인 인물입니다. 우주로는 세계나무와 기둥을 포함하는 층위를 이루고 있는데요. 샤만은 임무 과정에서 무병을 경험하고 유체 이탈이나 황골 탈퇴 등의 경험을 가집니다. 샤만은 천상과 지하를 비행하고 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상당한 정도로 유사합니다. 중남미 샤머니즘은 환각 식물을 사용해서 환시나 망아 상태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차이가 있습니다. 약 100여 종의 식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투라와 페어트, 실로시베 버섯 등이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담배도 환각제로서가 아니라 성스러운 식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담배 연기를 정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샤만은 무가와 주문 능력을 통해서 망아 상태와 영혼 비행을 행합니다. 중남미 샤만의 영역은 상호 경쟁을 통해서 상실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도 해야 합니다. 중남미 샤먼은 주문을 사용하는 샤먼과 환각식물을 사용하는 샤먼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중남미 샤먼도 트랜스 능력을 이용하여 치병과 부족사회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의뢰를 주도합니다. 출산 등의 일생의뢰에도 관여합니다. 샤먼이 기적을 행사한다고 믿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샤만의 뼈를 보관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영혼이 악신에게 유기되어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병이 난다는 질병관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샤만은 치유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영혼을 잡아옵니다. 지하세계를 비롯한 악신이 거주하는 세계로 비행하고 상실한 영혼을 구출해서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샤만의 치료 과정은 담배 연기로 훈정을 하는 걸로 시작하고 노래를 부르며 치료 부위를 마사지하며 타론망화 상태에서 신의 도움으로 병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의 원인을 흡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샤머니즘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샤머니즘은 모든 존재의 영이 존재한다는 애니미즘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사물에는 자체 영이 있다고 설정되는 애니미즘은 물이나 산 등도 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영을 신령이나 귀신이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자연신이기도 합니다. 산신이나 수신, 나무신이 되어서 인간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동식물이나 사물이 인간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은 영혼과 귀신, 신령이 육체를 떠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꿈을 꾸는 체험과 영혼이 육체를 이탈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망상 상태에서 영혼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꿈이나 환시 등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합니다. 영혼이 악신들에 의해서 유괴당하거나 길을 잃게 되고 질병이 들게 되면서 죽게 된다는 질병관이나 죽음관에 기초합니다. 영혼관의 경우 민족마다 상이한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영혼만이 있다고 믿는 민족도 있고 둘 이상의 영혼이 있다고 믿는 민족도 있는데요. 야쿠체아 민족은 영혼이 세 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여러 민족들은 동물이나 식물 토템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토테미즘은 특정 동식물이나 사물과 혈연적이면서도 종교적 관계를 인간 집단이 맺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특정 동식물이나 사물과 연관된 강한 종교적 근기를 믿는 종교적 이념이나 사상, 의례 등을 말합니다. 샤머니즘은 이러한 토테미즘과 강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민족마다 토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민족신으로 자정되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샤만의 수호신이 상당 지역에서 토템인 동물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토템인 동물의 강함에 따라서 샤만의 등급이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곰이 수호신인 샤만은 상급에 속하고 개가 수호신인 경우는 하급에 속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에서 조상신이 중요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조상신은 샤만을 부르기도 하고 샤만을 지켜주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조상신은 후손의 안위에도 관여합니다. 한국 샤머니즘에서 조상신은 가장 중요한 신령 중에 하나입니다. 샤머니즘의 3층 세계관에서 세계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상 세계나 지하 세계 모두 9층이나 7층 혹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세계의 세계는 우주수 혹은 신수라고 불리는 나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세계 기둥이나 우주 기둥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관은 여러 민족들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상 세계에는 여러 신이 거주합니다. 지하 세계에도 지하신들이 거주하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힘을 가진 신이 설정되는 그러한 문화도 있습니다. 지상세계에도 지하세계나 천상세계에 거주하는 신이 함께 거주한다는 세계관도 일부 나타납니다. 샤만은 이 세계들을 자유롭게 본인의 의지와 의도하에 이행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샤만은 자신의 영역을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면서 인간의 일상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 죽음이나 질병, 재난, 흉년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샤만은 기본적으로 무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샤만은 무병을 앓지 않고 샤만이 됩니다. 이런 샤만을 세습무라고 부릅니다. 세습무는 가족과 친족이 계통에 따라서 세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부는 무병을 앓기도 합니다. 세습무를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화이트 샤만,
사회공동체 샤먼.

시족 샤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습물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적 자질에 기반한 샤먼입니다. 중앙아시아, 몽골, 시베리아에서 각 민족별로 샤먼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샤먼의 경우에 튀르크 계통에서는 캄, 몽골어 계통에서는 베, 만주 퉁구스 계통에서는 사만이라고 부릅니다. 튀르크 계통에서 박씨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샤먼의 경우에는 우다간 혹은 이와 유사한 여러 명칭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무당도 이와 연관된다고 설명됩니다. 남성과 여성 샤먼 중에서 어느 성의 샤먼이 먼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성 샤먼이 명칭이 더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 오래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샤머니즘에서 보면 남성 샤머니 더 우세한 편입니다. 사회공동체 샤머니의 경우 세습되거나 사회공동체 안위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에 의해 샤머니 될 경우에는 지병 샤머니로 활동하게 됩니다.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샤머니는 임무의뢰를 거쳐서 샤머니 되는데요. 임무의뢰를 거치기 전에 무병을 앓게 됩니다. 무병은 여러 가지 증상을 보입니다. 청소년기에 주로 찾아옵니다. 권태감이 찾아오고 손발이 저리게 되고 뇌전증, 조현병과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사회에서는 이를 무병이라고 보고 신의 부름을 받았다거나 샤먼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여주는 아이 혹은 사람은 샤먼이나 사회공동체에 의해서 최종 진단되고 임무의뢰를 통해서 치유됩니다. 만주족의 샤머니즘을 연구한 시로코그로프에 따르면 만주족에서 한 샤머니 죽으면 그 샤머니의 영혼이 떠나서 그 샤머니에 속한 부족 청년들이 모두 앓게 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헛소리를 하고 잠을 잘못 자며 히스테리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샤머니의 영혼이 한 사람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회복됩니다. 선택된 자는 더욱 상태가 악화되어 식욕을 잃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발작이 나타나고 몸에 경련이 발생합니다. 만주 퉁구스족은 이때 신이 내린다고 봅니다. 북채와 북을 주어서 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안정되도록 하고 그때 안정이 된다면 그 사람은 샤먼이 되는 것입니다. 안정되지 않으면 샤먼이 될 수 없습니다. 무병 중에 망화 상태에 빠지면서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이 내렸다고 봅니다. 샤먼은 무병 과정을 통해서 이전의 자아로부터 새로운 자아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이 찢기고 새롭게 정화되고 부활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샤먼은 노래와 춤, 음악이 동반된 의뢰를 통해서 사람들과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합니다. 샤먼 의뢰는 문제를 파악하고 조력신을 소환하며 영혼 여행을 하고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과의 흥정을 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샤먼 의뢰에는 치병과 망자 천도, 공이, 정화 의뢰 등이 있습니다. 알타이 지역에서 말을 희생물로 바치는 의뢰가 있습니다. 의뢰를 치르기 위해서 샤먼은 먼저 신을 소환합니다. 자작나무 가지를 불 속에 던지고 그 연기를 북에 쐉니다. 그리고 말을 제물로 바칩니다. 샤먼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수를 주고 축복을 주며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정화시킵니다. 최고신이 이러한 말재물에 흡족해 하면 최고신으로부터 날씨에 대한 예언을 듣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샤먼은 북을 치면서 의뢰를 진행하는데요. 말재물을 최고신에게 바치는 여행을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러지고 일어난 뒤에 의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술과 음식이 소비됩니다. 의뢰를 의뢰한 사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의뢰의 진행 과정이 조정됩니다. 이러한 의뢰는 최고신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부분과 샤머니 상징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청계 성성과 함께 제약의 하강도 이루어지는데요. 알타이 샤머니즘에서도 이는 흑샤머니 주로 행합니다. 샤먼은 지하계로 가는 여행 일정을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지하계는 구멍을 통해 갈 수도 있고 가선 지하 최고신을 만나게 됩니다. 지하에 있는 최고신에게 술을 권하는데요. 무고의 술을

0: 따르고 신에게 권하는 진용을 합니다. 지하에 사는 최고신인 에를리카는 술에 취해서 약속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샤만이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샤만은 영혼을 지하세계로 안내하는 망자천도 의뢰를 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영혼이 제세상으로 가지 못할 때 샤만이 행하는데요. 아무르예난의 나나이인들에게도 망자천도 의뢰가 나타납니다. 샤만은 망자의 영혼을 의뢰를 통해 제세상으로 데려가며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만듭니다. 샤만은 신을 불러서 저승길 여행을 돕게 만들고 망자 영혼에게 술을 주며 지하세계 여행길을 설명합니다. 노래와 춤 등을 추면서 저승으로 가서 저승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망자를 부탁하고 샤만은 돌아옵니다. 시행을에는 샤만이 병자의 영혼을 불러서 병자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요. 병자에게로 영혼이 돌아오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병자의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영혼이 어디 있나를 찾게 됩니다. 영혼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 그를 가둔 신과 흥정을 하게 됩니다. 영혼을 찾는 과정이 주된 치병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을 치거나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병자가 속한 사회 공동체와 대화를 통해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샤만의 무복은 춤과 몸짓으로 이루어지는 샤만 의뢰를 세계관 혹은 우주관과 연결시킨과 동시에 종교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종교적 신성성과 초월성을 강화시킵니다. 동물과 연관된 무복을 입어서 동물 수호신이나 조력신의 도래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무복은 샤만이 필요로 하는 여러 도구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퉁구스 샤만은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알몸 위에 무복을 입습니다. 여러 민족에게도 이러한 민속이 지배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준 나체 상태는 그 자체로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북아시아 샤만은 원반 모양의 쇠붙이와 동물 모양이 달린 의복, 가면, 새나 구리로 만든 가슴 가리개, 모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됩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야쿠트 샤만의 경우에 무복에 태양을 상징하는 구멍 뚫린 원반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몽골 샤만의 경우에도 무복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반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원반을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쿠트 무복의 구멍 뚫린 원반은 샤만이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구멍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새 원반은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야쿠트 무복에는 약 20kg 정도의 장식이 달려있는데요. 이러한 장식을 이용해서 샤만은 절근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신을 소환합니다. 시베리아 샤먼에게 가장 흔한 모자는 술록의 뿔 모양이 달린 모자입니다. 퉁구스 민족들 일부는 이 뿔이 술록이 아니라 사슴뿔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샤먼은 모자에 깃털을 꽂기도 합니다. 무복과 모자는 새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무복을 입고 다른 세계로 날아가는 것이죠. 무복과 모자는 새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입고 다른 세계로 날아가는 것이죠. 올빼미나 독수리 등을 상징하는데요. 무복이 인간의 현회화된 모습을 상징하는 그러한 야쿠치야 무복도 있습니다. 샤만의 북은 시베리아나 여러 지역 샤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북은 3층의 세계를 연결한다는 세계수 나무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무거는 세계의 중심을 상징하면서 여러 세계를 연결합니다. 이 북을 침으로써 세계수를 타고 샤먼은 여러 세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북을 만드는 나무도 신의 의지에서 고르게 되고 북을 만든 후에 샤먼은 생명을 불어넣는 의뢰를 행하기도 합니다. 북미의 샤먼들도 무거나 방울을 이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징이나 뿔고동 등을 이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샤머니즘은 엑스타시와 포제션을 통해서 특징 지어지는데요. 엑스타시는 북아시아 샤머니즘에서 주로 나타나고 포제션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엑스타시와 포제션을 이용해서 샤만들은 의뢰를 수행하고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샤만이 되기 위해서는 무병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임무 의뢰를 경험하는데 이 과정의 핵심은 사람이 이전의 자아를 상실하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자아가 해체가 되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한다는 이런 부활의 과정을 미국 중심으로 나타난 네오샤머니즘에서는 매우 중시합니다. 현대화된 세계 속에서 네오샤머니즘은 이런 부활의 과정을 개인의 자아가 경험한다는 샤머니즘의 한 부분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회나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샤머니즘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샤머니즘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성과물들은 부정적인 샤머니즘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샤머니즘의 정의를 알아보고 민속학과 인류학에서 샤머니즘을 연구해온 역사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샤머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샤머니즘의 고향이라 불리는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온라인 수업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한 주입니다.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원격 화상 수업과 같은 그런 온라인 수업들에 대한 준비와 진행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과 내일은요. 장점과 단점을 구분을 좀 해서 쓸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단점이란 건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완해야 될 요소도 좀 많죠. 난뭐 집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집중이 좀안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점도 정말 해보신 분들도 뭐 수업을 받아보신 분, 하신 분, 뭐 여러 가지 연구된 자료들 보면 장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점이 잘만 활용하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막대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점 앞에 쓰면 상당히 큰 장점을 부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significant.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약간 이런 어감이거든요. 이건 참 심오한 단어입니다. 이거 꼭 연습할게요. significant. significant. 뭔가 깊이도 있고 뭔가 아주 큰 이런 거할때 significant benefits. significant benefits.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장점이 있다. 이럴 때. 자, 들어보세요.
1: Significant benefits. Significant benefits.
0: 좋습니다. There are significant benefits. benefits. 자, 장점 중에 일단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 일단 가지 않아도 되니까 등하교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집에서 좀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부터 해볼게요. 자, From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자, 갑자기 좀긴 문구가 나오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여러분 순간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 comfort이 뭐냐면 편안함, 안락함이란 뜻이에요. comfortable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의 어떤 편안함 속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편안하게 옷 입고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From the comfort of one's home. From the comfort of one's home. 그죠? 여기다가 own을 붙이면 강조라는 거거든요. From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One's own home. 여긴 소유격이 들어가면 됩니다. 본인 집에서 편안하게라는 뜻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1: From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From the comfort of one's own home.
0: 시간 활용이 아무래도 더잘 됩니다. 등하교 시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학교 갈 준비 뭐 이런 거다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better use of one's time. 그 시간을 복습하고 예습하고 뭐 이런 시간을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better use 명사입니다. 이건 더 좋은 활용 of one's time. 학생들이 본인 시간을 아무래도 더잘 활용할 수 있을 그런 장점도 있죠. better use of one's time. 들어보세요.
1: Better use of one's time. Better use of one's time.
0: 이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자, 온라인 수업은 막대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잘 활용이 되고 그러기만 한다면요. Online classes can offer significant benefits. Significant benefits. 온라인 수업은 offer, 제공한다. 정말 막대한 장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가 되겠죠? 가능성이. Online classes can offer significant benefits. 들어보세요.
1: Online classes can offer significant benefits. Online classes can offer significant benefits.
0: 면대면으로 소통하는 것도 좋죠. 물론 얼굴 보고 이제 매일 이렇게 소통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소통 방식도 뭐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실시간 소통도 하고 1대1로 막 개인 채팅도 할수 있기 때문에 소통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쉽게 학생들한테 다가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화상으로 이렇게 1대1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 자료 공유하는 것도 뭐 일단 물리적으로 프린트아웃을 안 한다 하더라도 PDF 버전이나 뭐 어떤 파일 형태로 공유하기 되게 쉽고 영상이나 이런 거 링크 공유해주기도 쉽고 왜냐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꾸 소통을 하는 거니까. 첫째,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communicate, 들어보세요.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efficiently. 자, 이게 효율적으로란 얘기죠.

0: 자, 들어보세요.
1: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0: 학교에서 이제 다 같이 얼굴 보고 이제 소통을 하다가 집에 가면 소통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거의 24시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뭔가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쉽게 아이들한테 다가가다. 요 다가가다라는 말이 참 이 교육계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reach out. 요거야. reach out. reach가 뭐냐면 이렇게 손을 뻗는 거예요. reach out. 이렇게.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그죠?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자, 요것도 들어볼게요.
1: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0: 자, 그 다음에요. 수업 자료를 공유하기도 되게 용이한 플랫폼들이 많죠. 화상회의 프로그램 자체가 수업 공유, 뭐, 자료 공유하기가 되게 좋고요. 뭐, 단체 채팅방 프로그램에서도 자료 공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다가. 그래서 공유하다는 share죠? class material 하면 수업 자료겠네요. 이건 간단하죠? 들어볼게요.
1: Share class material. Share class material.
0: Share class material. Share class material. 자, 요거 넣어서 영작해 봅시다.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수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그렇죠? 쉽게 다가가다. 아까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그 다음에 share class material. 이렇게 갑시다. Teachers can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And share class material. 그렇죠? 수업 자료 공유도 공유고 그 다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다. 자, 다시 한번. Teachers can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and share class material. 강세 잘 주세요. 들어볼게요.
1: Teachers can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and share class material. Teachers can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and share class material.
0: 학생들마다 본인만의 속도로 배울 수 있죠. 뭐 다 아는 부분이면 건너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면 두 번, 세 번 봐서라도 복습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녹화된 영상이 그 제공된다는 전제라면 두 번, 세 번이도 그 부분 계속 이해갈 때까지 보는 겁니다. 아는 부분은 건너뛰고 1.2배속으로 그냥 쭉쭉쭉 그냥 빠르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죠. 왜? 막 빠르게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모르는 부분 여러 번 보면서 음미했거든요. 아는 부분 빨리 넘어가서 효율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속도를 배움으로써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다. 여기서부터 할까요? 기억은 remember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잊어버렸던 걸 기억하다가 이제 remember 같은 거고 뭐 머릿속에 넣은 걸 꾸준하게 이어가다라는 어떤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갈 때 쓰는 단어가 retain입니다. retain. retain more material. retain more material. 이 단어 기억할게요. 들어보세요.
1: retain more material. retain more material.
0: 머릿속에 저장해서 꾸준히 들고 가다. 그게 retain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속도. 속도가 뭐 speed라는 말도 있는데 이럴 때는 약간 pac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pace. pace 조절할 때. 본인만의 pace로 배운다. learn at one's own pace. learn at one's own pace. 자신만의 속도로 배우다. 들어보세요.
1: Learn at one's own pace. Learn at one's own pace.
0: 다음에 복습과 건너뛰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복습은 review. review 할 수 있고 skip 건너뛰는 거죠. skip. They can skip parts they already know. 아는 부분 건너뛰고 they can review parts they don't understand well. 잘 이해 안 가면 두 번 세 번 보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1: review. review. skip, skip.
0: 좋습니다. 학생들은 자료를 복습하거나 건너뛰면서 자신만의 속도를 배울 수 있다. learn at their own pace 여기 들어가고 review, skip 들어가면 되겠죠?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their 소유격이죠? 복수형 소유격.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뭐뭐 함으로써 by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자, 복습을 하거나 건너뛰므로써 자신만의 속도로 학습할 수 있다. 이게 최고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by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자, 들어볼게요.
1: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by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Students can learn at their own pace by reviewing or skipping material.
0: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막대한 장점이 있다. Significant benefits. 오늘 중요한 단어죠. 들어볼게요.
1: Significant benefits. Significant benefits.
0: 쉽게 학생들한테 다가가다. 그렇죠? Reach out to students

0: easily. 들어볼게요.
1: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Reach out to students easily.
0: 손을 뻗는 거예요. Reach out. 본인만의 속도로 배우다. Learn at one's own pace. 들어볼게요.
1: Learn at one's own pace. Learn at one's own pace.
0: 자, 오늘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에 쓸 때 장점이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옛날 방송 다시 이렇게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서비스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질문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tubborn versus determined. Stubborn versus determined. 오늘 단어들 stubborn 그리고 determined입니다. 네, stubborn부터 시작할게요. stubborn, 고집스러운. 이거는 발음은 stubborn, okay? 첫 번째 음절은 sta,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은 태우다 할 때 b-u-r-n, burn,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stubborn, stubborn, very good. Oh, she's so stubborn. He's so stubborn. 네, 좋아요.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stubborn, 고분고분하지 않은. So this is referring to somebody who's not flexible, who's very stuck in their ways, 그리고 다루기 힘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stubborn라고 할 때는 뭔가 좀 힘든 사람, 그쵸? Someone who's very difficult, who's not easygoing, right? 그럴 때 stubborn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husband is so stubborn. Why are you being so stubborn? I have a stubborn cold. Stubborn, 고집스러운, stubbor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우리 남편은 고집이 너무 세.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네, 고집이 셀 때는 stubborn. 네, 두 번째, why are you being so stubborn? Okay, 고집이 센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Why are you being so stubborn? 네, 이런 약간 톤으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y are you being so stubborn?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썼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자주 이런 식으로 써요. I have a stubborn cold. Cold는 감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지독한 감기예요. 감기가 떨어지지 않은 그런 감기. I have a stubborn cold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have a stubborn cold. I have a stubborn cold. 좋아요.

천천히 따로따로 그 다음에 조금씩 연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Okay, determined, stubborn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네, stubborn 같은 경우는 고집이 세다고 하면 사실 되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네, 근데 determined는 되게 긍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사람을 determined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stubborn인데 좋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단호한. So determined is somebody who's really firm in their beliefs, firm in their set decisions or a particular goal that they have. They're just really, really adamant about getting to their goal, okay? 그래서 좋게 말하면 determined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My husband is determined. I'm determined to finish it today. We're determined to find out. determined, 단단히 결심한, determined. Okay,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Okay, stubborn 했었을 때, my husband is so stubborn. 이 문장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남편은 단호해. 갑자기 좋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determined 이거는 뭔가 어떤 결심에 되게 단단한 사람, 그렇죠?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Stubborn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 그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어. 뭐를 결심했을 때, I'm determined to finish it today. Okay? 여기 같은 경우는 stubborn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어요. I'm determined to finish it today. 나는 결심했어. 이런 문장들 만들 거면 I'm determined to 뭐뭐뭐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We're determined to find out.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는 결심했어. We're determined. 알아내기로. We're determined to find out.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결심할 때. We're determined to find out.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We're determined to find out. We're determined to find out. 네,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stubborn. 이거는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stubborn이라고 할수 있죠. 부정적인 의미고요. determined 같은 경우는 단단히 결심할 때 determined라는 단어를 쓰고요. 뭔가 좀더 긍정적인 단어죠. stubborn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so stubborn.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My husband is determined.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댓글에 많이 읽어달라는 그런 댓글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복으로 좀 많이 넣어봤는데, Let me know your feedback. Okay, hope you guys enjoy today's lesson.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한 주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영어를 배우실 수 있는 구성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1: That's right.
0: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Planning입니다.
0: 네, Planning,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 짜는 거를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That's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more specifically about this. Mm-hmm. I plan in advance.
0: I plan in advance. Mm-hmm. In advance, 미리.
1: 그래서, Before it happened, me, 네. in advance.
0: 저는 미리 계획을 세워요 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 Bluence 씨입니다.
0: 네, Bluence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Alright, let's call her out and listen to her speaking summary. Bluence 씨,
0: 나와주세요.
2: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0: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So Bluen sai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0: 네.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계획을 짜는 것에 있어서는 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I like to plan in advance. 사실 plan하고 in advance가 자동으로 붙어가는 개념인 것 같아요.
1: Yeah.
0: 오늘 계획을 짜더라도 미리 짜는 거잖아요. 나중에 You can't plan after the fact.
1: No, you can't. You always have to plan in advance.
0: 네, 그래서
1: If you're planning, it's in advance.
0: 약간 중복된 느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yeah. plan in advance 이 표현 자체도 많이 쓰는 표현인 것 mm-hmm.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 것에 있어서 저는 미리 계획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또는 이제 plan in advance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mm-hmm. 계획을 짜는데 그거보다 더 미리 좀 더 yeah. 앞서서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Mm-hmm. Because 왜냐하면 it helps me stay organized. 일정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organized한 상태라고 mm-hmm. 할 수 있죠. 오늘 뭐 하는지, 내일 누구를 만날 건지 다 알고 있고 파악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1: organized.
0: I am organized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Mm-hmm. 그래서 일정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0: Sounds good.
2: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When it comes to making plans, I like to plan in advance because it helps me stay organized.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all to be too spontaneous, then I'll never end up meeting my friends. And so, if it means making plans 2 weeks in advance to ensure that I don't book anything else in for that same day, then that's what I'm going to do.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영상 속에 나왔던 말들 중에서 in the midst of 뭐뭐뭐 나왔어요. in the middle of 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midst도 많이 쓰입니다. 뭐뭐의 한가운데, 뭐뭐가 일어나는 와중에 라는 뜻이고요. 2 weeks in advance, 2주 미리, 2주 앞서서 라는 뜻의 표현이죠. 뭐 2를 5weeks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문장을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always plan in advance. It's usually what keeps me in check. I plan in advance as much as possible, but I found that I can't let what ifs keep me from moving forward.
0: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Goff says,
0: I always plan in advance. 저는 항상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It's usually what keeps me in check. 그 미리 계획을 세우는 행동 자체가 usually what keeps me in check. 보통 저를 keeps me in check 해주는 존재입니다.인데요. Keep me in check가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좀 제어가 되게끔 controlled.
1: Yeah, it keeps you controlled and on schedule, I guess.
0: 그렇죠.
1: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do.
0: 네. 막 일정 마음대로 어기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할 일을 일정에 맞춰서 하게끔 해주는 존재가 뭐냐면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다. 그 다음으로
1: Tanya says,
0: I plan in advance as much as possible. 최대한 미리 계획을 세우는데 but I found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I can't let what ifs. 여기서
1: What
0: what ifs
1: ifs?
0: 이게 명사처럼 쓰였어요.
1: Oh yeah, we do that a lot though. What ifs? Like,
0: 네.
1: what if we do this? What if we do that?
0: 맞아요. 딱
1: A plan that's not actually made.
0: 그래서 이제 what if this happens? What if she says that? 여기에서 온게 what ifs인데요. 일단 what ifs를 명사처럼 생각을 하시면 what ifs가 keep me from moving forward.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게 할 수는 없다인데요. 그래서 그냥 가정 이렇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
1: Yeah.
0: 이런 거를 what ifs라고 합니다.
1: Stuff that may or may not happen, right?
0: Exactly.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1: today.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how are you today? All right, are you ready to finish our book, Pirate Party? 자, 이 저번에 낚시를 했죠. 낚시를 했는데 파이가 걸리지 않고 다른 게 걸렸어요. 좀 무거운 게. 아, 이게 뭘까? 궁금하죠. All right, me too. All right,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Here we go. All right, so the first word is thump. Thump. 네, 벌써 소리만 들어도 뭔가 뻥. 네, 그런 느낌이죠. 쿵하고 놓다. Okay, 자, thump. All right, so the second word is to stare. To stare. 친구들, 제가 stare 한번 해볼게요. 네. 빤히 쳐다보다. All right, to stare. 네. And the third word is sword. Sword. 네, SW지만 W 친구들 발음이 안 납니다. Sword이야. Sword가 아니고요. Sword. 네, 검입니다.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All right, let's begin reading. Are you ready to finish the book and find out what did they catch? 뭐를 잡았을까요? Let's see. Chapter 3. In the cabin, Captain Codspan wasn't smiling anymore.
1: Why are we waiting? He snapped.
0: Just then, Cook marched in. She put something on the table with a great thump. It wasn't a pirate pie. It was a treasure chest. The pirate crew stared. Cook gave them a big wink.
2: 우리 저번에 읽었을 때 우리 캡틴이 굉장히 기대가 됐죠. 뭐 맛있는 거를 먹고 싶었는데 아 이게 왜 자꾸 기다리냐 이렇게 이제 불만이 이제 좀 있는데 어 우리 요리사가 딱 와가지고 이 treasure chest를 딱 식탁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0: And she does it with a great thump. 네, here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2: 자, thump는 쿵하고 놓다. 그래서 뭔가 무거울 때 이렇게 가볍게 놓기 힘들죠. 그러니까 펑, thump. 네, 그런 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래서 이 pirate crew stared.
2: 네, 이 pirate들이 해적들이 다들 stare 했대요. 자, to stare는 많이 쳐다보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리사가 wink를 했어요. 파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네, let's continue reading.
0: The captain smiled another big smile.
1: Well, this is a nice surprise, he said.
0: He opened up the chest with the tip of his sword. It was full of gold.
3: Happy birthday to you!
1: Head for the nearest port, crew, said Captain Codspawn. We're going to have a party!
2: Okay, 자, 아주 우리 캡틴이 신났습니다. 왜냐면은 이 보물 상자에 금이 있네요. 와, 자, 여기에서
0: Well, this is a nice surprise.
2: 뜻밖의 기쁜 소식이네, 아니면은 선물이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0: So the pirate opened up the chest with the tip of his sword.
2: 네. 친구들, 캡틴이 검 끝으로 그 treasure chest를

0: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it was full of gold. 금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운 항구로 빨리 출발해. 우리 이제 파티를 열을 거야. 네, 그래서 pirate party입니다. Let's continue reading. When they reached the port, they went to the Skull and Crossbones Inn. Captain Codspawn ordered lots of food. Pirate Sprocket had his violin. Pirate Owl had his drum. Pirate Busker had his flute. They played music while the other pirates danced. It was Captain Codspawn's best birthday ever. How to dance the pirate prance. Lift a leg for all to see. Slap your hands upon its knee. Clap your hands behind your back. Then give the other knee a whack. Three paces to the right you hop. Then round and round you go. Don't stop. Next, put one thumb upon your nose. And with the other, touch your toes. 네, 여기에서 they reached the port, 항구에 도착했고 they went to the Skull and Crossbones Inn. 네, I-N-N 친구들, 여기에서 N이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Inn은 호텔하고 좀 달리 뭐 여관, 네, 좀 더 이렇게 저렴한데, 네,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제 음식을 많이 주문을 하고 또 춤도 추는데, 네, 여기 how to dance the pirate prance. 네, prance는 뭐 dance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 춤을 출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데, 네,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touch your nose, 뭐 slap your knee,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박수도 치고 탁탁, 네, 그렇게 이제 음악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재밌어요. 네. All right. So, three places to the right you hop. 뭐, 꽝충꽝충 뛰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All right. That is it for the story. 자, 우리 이야기는 여기에 끝나는데 자,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Captain Codspawn's birthday pie 요리법 네, 한번 읽어볼까요? Captain Codspawn's birthday pie. 20 ship's crackers mashed. 5 spoonfuls of sugar. 3 lumps of butter. 1 jug of water. 5 flapping fish. 3 rusty cannonballs. 2 meters of old rope. 1 skull and crossbones. 1 old pair of smelly pirate socks. 1. In a big mixing bowl, mash the crackers. 2. Then add the sugar and the butter. Make sure the weevils, spiders, and beetles are well mixed in. 3. Add the water and stir. 4. Taste the mixture. If it is not piratey enough, add flapping fish, grated cannonballs, chopped up rope, shredded socks, and throw in a skull and crossbones. 5. Pour the mixture into a big dish and bake in the oven all night. 6. When it is cooked, serve to the captain. 7. Do not trip over the cat. Okay. 친구들, 재밌었죠? I really like that story. 좀 황당했지만 아주 재밌었습니다. I hope you enjoy this story as well. And next time, don't forget to come back. I have a new book for you. Okay. 자, 친구들, take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1: Bio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 직업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굉장히 특별해요. 댄스 꿈나무의 댄스 학원 오디션. 이 친구는 진짜 프로페셔널 댄서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요.
1: 제 주변에도 그 연습생 준비한다고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0: 요즘에 진짜 댄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연습생으로 나중에 뭔가 뭐 이런 전문 댄서라든가
1: 아니면 셀러리디. 아이돌을 희망할 수도 있고요.
0: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요즘에는 직장인분들도 취미로 굉장히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1: 저도요.
0: Really?
1: 네.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지만 한창 배울 때는 뭐 아이돌 저리 가라까지는 아닌데 내가 저리 갔어요.
0: 그렇군요. 저도 한번 수업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1: 네.
0: 이틀 나가고 또 그만뒀다.
1: 왜냐하면 이게 따라하기가 어려우니까 능률이 떨어져요.
0: 그리고 창피해요.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댄스 학원 오디션을 본 상황.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아, 이게 뭔가 잘했을 수도 있는데요.
1: 그죠.
0: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이불 킥이라고 하나요?
1: 그쵸, 그쵸.
0: 아,
1: 아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 흘렸어. 아, 이럴 때 있죠.
1: 왜냐면
0: 긴장되죠.
1: 긴장이 되니까 제 실력 발휘가 하기가 어려워요.
0: 아,
1: 오디션 자체가.
0: 그러니까요. 이 오디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람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을 자연스러운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댄스 학원 오디션을 대체 얼마나 잘 봤는지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록산?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3: What's wrong? Why are you so sad?
2: 이거를 못해가지고.
3: Your elbow, you hurt it. Oh no.
2: 이 동작, 이 액션, 내가 부족했는데. My audition, you know?
3: Your audition, yeah?
2: 오디션, 실패, failed.
3: Oh, wait, cheer up.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2: Not the end.
3: Not the end of the
2: And the
3: world.
2: world.
3: So cheer up.
2: 근데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 오듯이 흘렸어.
3: You're crying.
2: 아니, crying, no crying.
3: Oh, no crying.
2: 뭐지? 심사위원들. PD or 그 director, front
3: Oh,
2: of.
3: in front of the director.
2: 그렇지, 그렇지.땀. Sweat.
3: Sweat.
2: Sweat.
3: Oh.
2: Sweat. 계속. Continue, 그 뭐지? Be like a rain,
3: Oh
2: like
3: no.
2: raining.
3: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2: No breaking.
3: No breaking?
2: No breaking.
3: Nerve-wracking.
2: No.
3: You know, you could be really nervous.
2: Nervous, yes.
3: 어, and
2: So.
3: sweating. And then make a mistake.
2: 이 동작이 안 되는 거야. 너 돼? 이거 해봐.
3: Like
2: dance.
3: this.
2: 그렇지. 이 동작을 내가 제대로 못했어.
3: Like this.
2: 그래, 여봐. 너도 못하지?
3: What?
2: 아니야.
0: 제가, 슬기 씨,
1: 네.
0: 허락 하나 받아도 돼요?
1: 뭐요?
0: 오늘 진짜 제대로, 제대로 된 진짜 생활 영어 표현 다 알려드려도 돼요?
1: 아, 그럼요. 너무
0: 알겠습니다.
1: 필요합니다. 이런

0: 제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1: 그렇죠. 이런 경우, 특히나 꼭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니어도 말이죠. 뭔가를 망쳤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야, 뭐, 또 해보면 되지.
0: 괜찮아.
1: 이런 거 너무너무 쓰거든요. 영어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드세요.
2: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3: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3: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자, 오늘의 대화문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벌써 반가운 표현도 나오면서 지금 한번 볼게요. 내용 자체는 좀 슬프긴 해요.
0: 네.
1: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0: 어구, 어구, 어구. 그래. 메스가 막 뭔가
1: 네.
0: 어지럽혀진 뭐 그런 거였던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이렇게 동사로도 쓰이는군요.
1: That's right.
0: I messed up my dance 오디션이 들어가야겠네요.
1: 네. 스펠링만 잘 써준다면은
0: 그쵸.
1: 문제 없죠.
0: 오디션이니까 오로 시작하겠죠.
1: 네.
0: 오디션. 야.
1: 지금 입술 깨무느라 큰일 날 뻔했어요.
0: 왜 깨무세요?
1: Audition. 오케이. 자,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정답? 최근에 그
0: 왜 이렇게 써요?
1: 스펠링이 느낌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0: 아.
1: 슬로우 간도 그렇고요.
0: 많이
1: 이것도
0: 헷갈렸죠.
1: 너무 오디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0: 아니, 이거는 왜
1: 네.
0: 오디션이라고 있죠, 우리가?
1: audition, AU라고 하는 게요.
0: 네.
1: 아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우로 발음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굉장히 레어합니다. AU, AW 이런 것들은요. 보통 이 정도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0: 네.
1: 이거 발음하실 때도요. 오디션이 아니라 5에서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audition,
0: 아하.
1: audition. 조금만 벌려서 5보다는 차라리 어에 더 가까운 게 낫습니다. 한번
0: 네.
1: try 해보세요.
0: audition.
1: Yes,
0: audition.
1: audition. Alright, so
0: 오.
1: audition이라고만 좀 하지
0: 아,
1: 말아주세요.
0: 그러게요. 헷갈릴만 했네요.
1: 그렇죠.
0: 네.
1: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0: 예.
1: 자, 그래서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인데, 자, 지금 보면 망치다를 오늘 못 썼다고요?
0: messed up.
1: 이걸 썼습니다.
0: 네.
1: 아까 슬기 씨가 말한 게딱 맞아요. 뭔가가 messy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0: 네.
1: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결과가 나오긴 했겠죠. 뭐 김치찌개를 만들었던 뭐가 되는 결과물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0: 아하.
1: 엉망진창이 됐다.
0: 예.
1: 이렇게 얘기할 때 mess up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ruin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0: 네.
1: ruin은 이건 엉망으로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결과가 안 나올 정도로 완전 그냥 망한 거예요.
0: 예.
1: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에 그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0: 네.
1: 내 인생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별로 좋진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0: 그쵸.
1: 돌릴 수 없다. 당신 때문에.
0: 에.
1: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you ruined
0: ruin.
1: my life. 이런 굉장히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So mess up something, 뭔가를 망치다. 사실은 엉망으로 만들다가 더 어울리긴 합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참고로요.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잖아요. It, this, that 이런 거.
0: 네.
1: 그러면은 mess up it 아니라 어떻게 할것 같아요?
0: Mess up that.
1: 그게 아니고요. 요
0: 예.
1: 가운데 넣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0: Yeah. 아, mess it
1: Mess it
0: up.
1: up.
0: 네.
1: 이렇게 대명사면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요.
0: 네.
1: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내가 이거가 이때 시작하는 줄 알고, 저게 저때 시작하는 줄 알고, 내가 바꿨잖아. 그래서 나는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0: I messed예요.
1: messed up. 망쳤다니까,
0: 네.
1: 과거니까.
0: I messed up my schedule.
1: My schedule or the schedule. 이런
0: 네.
1: 식으로. 자, 이번에는 그거 해볼게요. 그 요리사가
0: 네.
1: 그 조리법이 뭐죠? 우리 외래어로 쓰는 거 조리법.
0: Recipe?
1: Recipe, right?
0: Yes.
1: 그 레시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0: 아하.
1: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던가 설탕을 넣으면 안 되는데 넣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
0: 아이고.
1: 일단은 그 요리사라고 하면 더 뭘까요?
0: The cook.
1: The cook. 그
0: Yes.
1: 다음에 엉망으로
0: The
1: 했다.
0: cook messed up.
1: The
0: The recipe.
1: recip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0: Yeah.
1: Alright.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0: 네.
1: I messed up the schedule.
0: I messed up the schedule.
1: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0: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1: 자, 그리고 나는 오디션을 망친 겁니다.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1: There you go. 굉장히 우울해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아, 힘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
0: 그렇죠.
1: 또 해 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0: 맞아 맞아.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세상. So world 되겠네요.
1: World.
0: Yeah, world.
1: Okay. 그럼 cheer up이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그러면?
0: Cheer up은 힘내.
1: 힘내. 네. Cheer up. It's not the end. 끝이 아니다. 무엇의 끝이 아니다? Of the world. 정답. Perfect.
0: Yes.
1: 세계 세상이죠. 자, 이거 나온 김에 RL 동시에 붙어있죠, 그렇죠?
0: 네.
1: World. 저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R 발음 제대로 하는지 L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 RL을 두 개를 붙여서 할 때도 문제가 없는지가 당연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혀가 얼마나 많이 뒤로 당겨지고 그게 금방 펴지는지 이런 것들이 귀에 제가 들리는데 일단 R 발음할 때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0: 네.
1: 그렇죠? 그래서 war. 워주고 혀가 코어가 war. 이렇게 일단은 원래 돼야 돼요.
0: 네.
1: 그 다음에 L 발음이 혀가 뒤로 당겨지는 거라 그랬어요? 앞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0: R이요?
1: L, L.
0: L은 앞쪽으로요.
1: 앞쪽으로 가야
0: 네.
1: 돼요. So, 혀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뒤로 왔다가 네. 앞으로 팍 가면서 윗니와 입천장 사이 여기 닿는 게 L 사운드입니다.
0: 네.
1: Okay? 그래서 R, L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예.
1: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R, L 해보세요.
0: R, L
1: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돼요. R, L 띄어졌다가 Earl
0: 오.
1: 이렇게 혀가 약간 이렇게 딱 이런 느낌인 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 하고 끝나는 거 그게 바로 World 이게 되는 거예요. Right? R-L-D 한번 try 해보세요.
0: World
1: 오.
0: 오. World
1: 100점 중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0: 오, 야. 네.
1: 너무 좋았어요.
0: 조금 약간 포즈가 길었네요.
1: 약간 긴장감 연출하려고. 예.
0: 감사합니다.
1: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R 따로 L 따로 연습하시라고 제가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거의 굳어져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 결국에는 절망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원어민들이 이걸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Hey, come on, man.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오.
1: 빠르게 말을 해버려요. 야, 네.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를 위로해 줄 때 보통 쓰게 됩니다.
0: 아.
1: 자, 근데 앞에 보세요.
0: 네.
1: 이거 나왔잖아요.
0: 네.
1: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0: 힘내.
1: 힘내, 기운내 라는 게 cheer up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나름 조금 너무 심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1: 오디션을 떨어졌다고 엄청 문제가 생긴 것까지는 아니니까
0: 그렇죠.
1: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0: 네.
1: 근데 만약에 지인의 가족 쪽에 무슨 건강 상태가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가가지고 너무 그렇게 Hey, cheer up, man. 이거는
0: 좀 가벼울 수 있네요.
1: 너무 가벼운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인이랑 관련이 있어서 벌어졌다.
0: 오.
1: 그러면 절대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0: 아, 이건 안 되는군요.
1: Cheer up은 좀 가벼운 힘을 내 정도이기 때문에.
0: 네.
1: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힘내. 너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0: Cheer up. It's not the end.
1: You can. 이렇게 볼게요. 다시 시도할 수 있잖아. 말 그대로. You can.
0: You can try.
1: 다시.
0: Again.
1: Again. 자, 근데 방금 너무 좋았어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0: 네네.
1: 자, how about this? 힘내. 한 다음에 그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 어떡할까요? 풀려도 돼요.
0: Cheer up.
1: Cheer up.
0: It's not too bad.
1: Too bad or so bad.
0: It's not so bad.
1: Alright.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조금 뒤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0: 네.
1: 그래도 할 말이 있죠, 뭔가.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러면서.
0: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cheer up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1: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게 나아요.
0: 네네네.
1: 그럴 때는 I'm sorry to hear that. 아,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마음이 안 좋네요.
0: 네네.
1: 굉장히 진지해져야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1: Yes.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느낌으로. Cheer up, you can try again.
0: Cheer up, you can try again.
1: Hey, cheer up, it's not so bad.
0: Cheer up, it's not so bad.
1: Alright, 본문들 읽을게요.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4: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매번 누군가 거의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내노라 하는 스타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매번 긴장이 돼서 땀을 진짜 많이
0: 진짜
1: 흘렸던.
0: 땀을 흘리고 딱
1: 예.
0: 그런 느낌이네요.
1: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가 다 젖어 있었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0: 진짜로
1: 네.
0: 너무 진짜 긴장함에 와
1: 그쵸.
0: 대단합니다.
1: 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땀이
0: 전혀 몰랐어요. 근데
1: 나더라고요.
0: 그런
1: 예.
0: 모습을.
1: 그때 당시에 그랬죠.
0: So I was wet. 땀이
1: 아하.
0: 막비 오듯 온 거예요.
1: 그쵸. I
0: 그거를 어떻게
1: was
0: 표현할까요?
1: in front of the judges.
0: 그게 뭘까요?
1: 심판.
0: 심판.
1: 아,
0: Okay.
1: 심사위원.
0: Yes,
1: 예,
0: yes. 맞아요.
1: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나는 땀을 흘렸다 이거잖아요. I was 땀을 비 오듯 흘린 거니까
0: 네.
1: 흘렸다는 러닝이거든요, 일단. 러닝이에요. 모처럼 like rain. 그쵸? 비처럼 흘리는 거니까.
0: 나
1: 네.
0: 진짜 심사위원들 앞에서 비처럼 달렸잖아.
1: 그렇게 돼요?
0: 그래서 너 어디
1: 비처럼
0: 가니?
1: 흘리.
0: 너 어디
1: 아,
0: 가?
1: 왜냐면
0: 이러면.
1: 러닝이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콧물 흘린다 할때
0: 맞아요,
1: 러닝
0: 맞아요.
1: 노즈 하잖아요.
0: That's right. Runny nose and the, or the water's running, 뭐 something is
1: 예.
0: running,
1: 아,
0: right?
1: 땀을 안 썼네.
0: 근데 저,
1: 러닝 그러면 스웻을 쓸게요. 땀이 스웻이에요.
0: 죄송한데 거의 그게 다 들어갈까요, 여기?
1: 너무 길다.
0: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아, 틀렸다.
1: 예.
0: 네, 저 I was 뭐뭐 in front of the judg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오늘부터 쓰시면 돼요. 바로
1: 네.
0: sweating
1: 아,
0: bullets.
1: 오?
0: 이거 한번 보지 않았나요?
1: 네.
0: Maybe, maybe not.
1: 어디서 나왔죠?
0: I don't know.
1: 어.
0: 자, 여기 지금 bullet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Bullet?
1: 블릿은 그거 화살 아니에요?
0: 아, 어디서 안본 겁니다, 그러면. 자, bullet은 총알입니다,
1: 아, 총알.
0: 총알.
1: 아,
0: 네.
1: 총알.
0: 그래서 sweat이라는 동사는 땀을 흘리다.
1: 흘리다.
0: 그리고 bullets들을 흘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땀이 총알처럼 축축축축 빠르게
1: 아,
0: 떨어지는 거예요.
1: 우리는 막 구슬땀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0: 아,
1: 여기는 총알처럼
0: 오,
1: 흘린다.
0: 맞네요, 진짜.
1: 예.
0: 맞아요. 그래서 sweat bullets. Okay, sweat bullets라고 얘기를 하면 땀을 비 오듯 흘리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로치고 뭘 써놨어요?
1: 긴장.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더울 때 쓰는 것보다는요,
1: 네.
0: 긴장했다. 그만큼 식은땀 나는 느낌 있죠?
1: 네네네.
0: Right? 그런 의미로 쓰게 됩니다. Okay, so sweat bullets. 이거 sweat 아니라
1: Sweat.
0: sweat bullet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또 알아두시라고요. sweat buckets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1: 아,
0: 이것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
1: 땀을
0: 이거는
1: 바가지로
0: 진짜
1: 흘리는
0: 버킷
1: 건데?
0: 바가지만큼 꽉 흘리는 거예요. 이 경우는 사실 긴장도 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더위에 많이 쓰게 됩니다. 너무 더워서 말
1: 아,
0: 그대로.
1: 때에 따라서 쓰는
0: Yes.
1: 표현이 좀
0: Right. 근데
1: 다르군요.
0: 솔직히 떠오르지 않으면 sweat a lot이라고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제일 많이
1: 네.
0: 써요.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면 들을 때 청취가 잘 되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누구 앞에서 지금 막 bullets가 나왔어요?
1: In front of the judges.
0: So judge라고 얘기를 하면
1: 네.
0: 심사위원, 뭐 판사, 뭐 기타 등등 뭔가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거 발음을 할 때요, D 사운드를 약하게 해서요, judge. 그리고 마지막에 입 모양이 하고 모여야 됩니다.
1: 오.
0: Okay? Alright, so 한번 해볼게요.
1: 네.
0: Judge, judge.
1: Judge,
0: Alright,
1: judge.
0: right. So, judge들을 앞에서 bullets를 sweat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1: 네.
0: In front of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1: 뭐뭐 앞에.
0: 누구 앞에,
1: 네.
0: right? In front of 뭐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는 거는 누구나 하지만 안 해봤죠?
1: 그쵸.
0: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울었어. 근데 우리 앞에서 울었어.
1: She cried in front of our
0: 우리니까 목적으로 us죠. She cried in front of us. How about this? We'll 쓸게요.
1: 예.
0: 내가 기다릴게.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나 기다릴게.
1: I will
0: I
1: wait
0: will wait. 그 건물 앞에서.
1: in front of the building.
0: Very nice. 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Yes.
0: 요거는 딱 의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Make sense? Alright. So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문장 직접 만들어 보세요. Please. 자, 가보겠습니다. She cried in front of us.
1: She cried in front of us.
0: Alright,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1: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0: 본문도 읽어봐야죠.
1: 네.
0: 막 bullets 떨어져요, right?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자, 이랬을 때, 아, 친구가 진짜 괜찮은 친구네요.
1: 네.
0: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1: 오.
0: So, 아유, 공감해. 오디션은 진짜 긴장될 수 있지. 아, 인정.
1: 그럼. 이렇게 또 누가 한마디 해주면
0: 아우, 그럼요.
1: 너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0: 그날 편하게 그래도 잘수 있어요.
1: 그쵸. I feel you. 나도 너 느껴.
0: 음흠.
1: It can be really
0: 뭐할수 있다고요?
1: 긴장될 수 있다.
0: 오케이. 자,
1: 왜 이렇게
0: 여러분
1: 길죠?
0: 한번
1: 아,
0: 써보세요.
1: it can be. 이식 여기서 오디션 같은데. 오디션은 진짜로
0: Alright. 뭐할
1: 여기
0: 수 있다.
1: 긴장될 수 있다. can be 이미 다 있는데 저는 여기 그냥 nervous만 쓰고 싶거든요.
0: 오케이. 그럼 형용사를 쓰면 되겠네요.
1: 그래요, nervous.
0: Nervous, 오케이.
1: 너무 너무
0: 네.
1: 길어가지고 제가
0: 아, 저기
1: 부담이
0: 그거는
1: 돼요.
0: 신경 쓰지 마세요.
1: 네.
0: 이게 일부러 헷갈리게 길게 해놨을 수도
1: 아,
0: 있습니다.
1: 정말
0: 자,
1: 별로예요.
0: 진짜 죄송해요. 근데
1: 예.
0: 그게 저의
1: 아, 그쵸?
0: 성격이에요. 그래서
1: 예.
0: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ous. 여러분 정답이랑 맞춰보시고요.
1: 네.
0: 정답 아쉽게도
1: 어?
0: 틀렸습니다. 이거 didn't I mention this before?
1: 그래요?
0: I mean, okay. Nervous한 거는 뭐라고 해석해요?
1: Nervous는 긴장된.
0: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는 거. 오케이?
1: 긴장하는, 예.
0: 근데 그 오디션 이벤트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이벤트가 이러고
1: 아,
0: 있나요?
1: 걔가 그러는 게
0: 아니죠.
1: 아니죠.
0: 누가 긴장해요?
1: 내가.
0: 내가 긴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1: 아.
0: 오디션은 이 오디션이라는 상황이 본인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남을
1: 아.
0: 긴장하게
1: 하는
0: 만드는
1: 거.
0: 거예요. 하는
1: 네.
0: 거예요.
1: 하여튼 영어는 이게 헷갈려요.
0: 그렇죠.
1: Exciting, excited, interested,
0: Yes.
1: interesting,
0: 다
1: yes.
0: 같은
1: 아우,
0: 패밀리입니다.
1: 정말.
0: Okay. So, nerve-wracking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1: 네.
0: 이 nerve-wracking이라고 하는 게 긴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1: 하게
0: 하게 만드는. 그래서
1: 만드는.
0: 의역하면은 긴장되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 방금 슬기 씨가 쓴 거.
1: 그건 바로 nervous입니다.
0: 얘는 긴장한. 한마디로 뭐예요? 정확하게 하면 긴장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주어가 내가 됐을 때
0: That's right.
1: 쓸수
0: 꼭
1: 있겠네요.
0: 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1: 누군가.
0: 어떤 누군가 사람이 돼야 되겠죠부터.
1: 네.
0: Okay. So nerve-wracking은 남을 긴장하게 만드는. 자, 그리고요. 요거 하나만 잡고 마무리 해볼 텐데요. I feel you.
1: Yeah.
0: 자, 제가 공감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전에 다른 걸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1: 네.
0: 이거 아마 처음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거 직역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I feel you.
1: 나도 느껴.
0: 나너 느껴. 뭐냐면 너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 다 흡수가 돼.
1: 네.
0: 그래서 I feel you 하면 아, 공감해. 얘는
1: 어.
0: 생각보다 굉장히 비격식이에요.
1: 예.
0: 굉장히 캐주얼한 스타일입니다. 저 친구들끼리 보통 I feel you. 아니면 뭐 동네 이웃끼리도 쓸 수가 있겠고요. 좀
1: 네.
0: 친하면은. So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가볼게요.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나너 완전 공감해.
0: 아하.
1: 그거 완전
0: 지치는
1: 아,
0: 거예요.
1: 맞아.
0: Right? 그게 만드는
1: 지쳐버리잖아. 아,
0: 거예요.
1: 지쳐버린 게
0: Right? 그래서 내가
1: 만드는지.
0: exhausted가 된 거죠. Okay? So
1: 예.
0: exhausting은 지치게 만드는이 되겠습니다. I feel you. That's very exhausting. 자.
1: I
0: 두
1: feel
0: 번째, I
1: you.
0: feel you.
1: I have
0: 네.
1: trouble too.
0: 어.
1: 나도 그거 문제 있어.
0: 맞아요. 나도 그거 애 먹었었어. Have trouble이 애를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나 공감해. 나도 있잖아. 애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1: Yes.
0: 그리고 참고로요. 자, I feel you 말고 제가 전에 갖고 왔던 것은 난 당신의 말이,
1: 동의해.
0: 당신의 말이
1: 들려.
0: 들려.
1: I hear you.
0: 아하, remember this?
1: Yes.
0: Alright, so I hear you 해도 둘다 의미는 같습니다. 얘가 더
1: 네.
0: 캐주얼할 뿐인 거예요. I hear you, I feel you. 공감해. 자, 읽어볼게요.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1: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나 댄스 오디션 망쳤어.
1: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두 번째는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땀을 비오듯 흘렸어.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0: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0: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2: Lee Byung-jak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2: 네. Mess up something. 뭔가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
3: 그죠.
2: 목소리 키워주세요.
3: 네.
2: 내가 그 일정을 망쳤어.
3: I messed up the schedule.
2: 그렇죠?
3: 나
2: 댄스 오디션 망쳤어. 내 댄스 오디션 망쳤어.
3: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2: There you go. 그 요리사가 레시피를 망쳤어요.
3: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2: There you go.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3: 네.
2: 자, 읽어볼게요. I messed up the schedule.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The cook messed up the recipe.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or something.
3: Yes.
2: 자, 그녀는 우리 앞에서 울었어.
3: Oh,
2: 과거형으로.
3: She cried in front of us.
2: You got it. 자, 건물 앞에서 기다릴게. Will 써볼게요. 그 건물 앞에서 나 기다릴게.
3: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2: 나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yes. 땀을 비오듯 흘렸어.
3: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2: 와,
3: 와,
2: 와, 와 대단합니다.
3: Yes.
2: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cried in front of us. I will wait in front of the building.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5: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4: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5: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Oh, this is so hard. This action.
7: Oh, oh no.
6: My God. Oh. I messed up my dance audition.
7: Oh, cheer up.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6: I was sweating bullets in front of the judges.
7: Oh, I feel you. It can be really nerve-wracking. It's okay. Don't worry. Just practice more. Like this.
2: Oh, great job, you guys.
3: Yay.
2: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2: There you go. Be going to를 사용해서
3: 네.
2: 나 원래 가려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이룰 거야. So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가 되겠습니다.
3: 네.
2: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Mess up something.
3: Oh.
2: So 뭔가를 망치다인데 사실은 좀 엉망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요. 조금
3: 네.
2: 엉망으로 만들다였습니다.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그 케이크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3: 아이고.
2: 가만 못생기게 나왔어.
3: 아, 속상하죠.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다 같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1: 어떤 직업?
0: 자, 어제와 관련이 밀접히 있습니다.
1: 오!
0: 다래끼 짰잖아요.
1: 네네.
0: 오늘은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 선생님 파트 2에서 실제로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의사 선생님이 정말 짜려고 할 때 저 기절할 뻔했다 그랬잖아요. 아,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래끼 때문에 병원에 간 상황. 이번에는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라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1: 대화.
0: 나의 대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1: 그쵸, 그쵸.
0: 뭔가 나는 여기 와서 약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
1: 네.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파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 네.
0: 연기를 많이 해야 될것
1: 아,
0: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예, 정말 실감나게 뭔가 이 다래끼가 탁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0: 그런
1: 내일
0: 느낌으로,
1: 한번
0: 뭐,
1: 접근을 해볼게요.
0: 낭독도 하고, 뭐,
1: 네.
0: 표현도 알아가고, 다 하는 거죠.
1: 사실 영어도 그렇고
0: 네.
1: 기세고 연기입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자, 다래끼, 아, 나서 아픈 그런 연기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Drain? 이거?
0: Like take out the liquid. Okay, drain your sty.
1: 뭐, 테이크아웃 한다고, 이거를? 아, 진짜. 커피만 테이크아웃 해봤지. 이게,
0: I'm going to drain it.
1: 이걸 짜서 터트린다고요? 이렇게?
0: Do you speak English, ma'am?
1: Yeah. 붐. 유?
0: I might pop it, yes, maybe.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It'll be over
1: Over
0: before you
1: before
0: know
1: you
0: it.
1: know. 내가 알기 전에 끝난다는
0: It'll be
1: 건가?
0: very quick, okay?
1: 잠깐만. 저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요.
0: Is there a problem? Is there a
1: 잠깐만.
0: problem?
1: Yes. I'm not ready.
0: Oh.
1: No.
0: It's okay, ma'am. Don't worry, don't worry. 아이고, 다래끼 짰던 그날의 악몽이 밀려옵니다. 아픈 것 같은데요.
1: 아, 선생님,
0: 네,
1: 정말.
0: 오늘, 자, 단어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아니면 덩어리 표현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1: 저는 원래 꿩먹고 알먹고를 좋아해요.
0: 네.
1: 둘다 갈게요.
0: 알겠습니다. 다 알려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트레이닝 같이 볼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3: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3: Wait, I'm not ready. That hur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래끼 짜내겠습니다. 와, 이 목소리 알죠?
1: 네.
0: 빛 비치고 있고요,
1: 누워있을 거
0: 눈에.
1: 아니에요, 또.
0: 그럼요.
1: 아이고. 자, I'm going to, your sty.
0: 네.
1: 아, 이거는 또 어제 배웠던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또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0: Right.
1: 네, 이제 당신의 다래끼를 터뜨리겠습니다. 네, so
0: 와.
1: 여기에 pop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0: 자.
1: I'm going to pop your sty.
0: 맞아요. 우리가 꼭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나서 금방 또 써먹으면
1: 네.
0: 이게 금방 굳어서 들어가 있게 돼요, 머리에.
1: 그거를 그래서 몇번더 반복하면 내게 되는
0: 아하.
1: 건데,
0: Okay.
1: 그게 참 어려워요.
0: Alright. 자, 일단 오늘은요. 죄송하지만
1: 네.
0: 또 다른 단어를
1: 왜
0: 가져왔습니다.
1: 그러세요?
0: 그런데요. 그런데
1: 예.
0: 팝도 돼요. 왜? 우리 어제 뭔가를 터뜨린다라고 할때팝 쓴다고 했었잖아요. So I'm going
1: 네네.
0: to pop your

0: 싶다라고 해도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팝을 쓰면 환자가 무섭지 않을까요?
1: 아,
0: 아,
1: 그러네요.
0: 잠시만요. 터뜨릴게요. 이러면은 무섭단 말이에요.
1: 그쵸.
0: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느낌이나 조금
1: 아.
0: 부드러운 느낌의 동사를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맞아요. 선생님, 만약에 팝
0: 네.
1: 하셨으면은 팝콘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상상을 할 거잖아요.
1: 그쵸,
0: 자,
1: 그쵸.
0: 그래서 이거 좋은데 오늘은요. 드레인을
1: 어머!
0: 써봤습니다. 자,
1: 오!
0: 전문용어로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쓰는 편의인데요. 이 드레인이라고 하는 거 물을 드레인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
0: Right.
1: 네네네.
0: 물이 빠지는 것을 사실 드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 아,
0: 물이 물 같은 액체가 어디 이렇게 배수구 같은 데로 빠지다도 되고요.
1: 예.
0: 그쪽으로 빼내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고름이
1: 있죠,
0: 있던가
1: 있죠.
0: 그런 것을 이렇게 빼낸다, 고갈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1: 아, 아.
0: drain을 써봤습니다. 네, 왜냐면 현실적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Okay, so drain이라는 단어, 뭐물 등등을 빼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기가 뭐할 거라고 할때 이것을 썼죠.
1: 네.
0: I'm going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자,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걸 이룰 것이다라고 해서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이병자를 하고 나서 조금 더 extra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So I'm going to do something.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원래 사전 계획 있었고 그리고 이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짜낼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청혼하다가 뭘까요?
1: Propose.
0: 그렇죠.
1: 네.
0: Propose to someone이에요. 자, 그러면 나 있잖아.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걸 할 거라고 이렇게.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그렇죠. Propose도 to를 빼먹는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그러게요.
0: 주의하셔야 돼요.
1: 우리 그냥 항상 프로포즈라고만
0: 맞아요.
1: 쓰니까.
0: 그냥
1: 예.
0: propose her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주어를 우리로 잡아볼게요.
1: Yep.
0: 자, 파티를 연다라고 할때그 열다, 개최하다, 이거 뭐 쓰는지 혹시 아세요?
1: 열다?
0: 네, 이거는 덩어리로 오늘 몰라도 오늘부터 알면 돼요.
1: behold, beheld.
0: 자, throw라는 게 있어요.
1: 아, 틀렸네요.
0: 희한하게 던진다라는 표현을 같이 써서
1: throw a
0: throw a party.
1: party.
0: 이 표현 알아두면
1: 오.
0: 나중에 진짜 후회 없습니다. So, throw
1: 네.
0: a party라고 하는 게 파티를
1: throw a
0: 연다.
1: party.
0: 자, 그러면은 우리 있잖아. 파티 열 거야. 우리 파티 열 거야.
1: We are going to throw a
0: There you
1: party.
0: go.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이거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 다음 달쯤에 그럴 것이다라고 계획을
1: 네.
0: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u got it, right? Okay. So 이왕이면 이 패턴 안에서도 propose to 그리고 throw a party라는 표현까지 알아두면
1: 너무 좋은데요?
0: 최고입니다.
1: 네,
0: 자,
1: 기억하겠습니다.
0: alright.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m going to propose to her.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1: We're going to throw a
0: 네.
1: party.
0: 자, 그리고 이쯤 돼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거는 제가 사실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게.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will 들어봤나요? Will? 우리
1: 그럼요.
0: 항상 쓰잖아요. 그렇죠?
1: 네.
0: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할
1: 할
0: 것이다.
1: 것이다.
0: 아, 그러면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까 봐
1: 예.
0: 걱정이 돼서 제가 잠깐 조금 얘기를 더 하면 be going to는 내가 하려고 이미 계획했고 그거 진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1: 그쵸.
0: 하지만 will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획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의지는 강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의지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계획성은 떨어지지만 의지는 불타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1: 아,
0: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 will drain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1: 예.
0: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딱 원래 딱 다른 치료를 하려다가 아, 요 짜야겠다 하면서 그
1: 아.
0: 자리에서 의지를 확 보여주고 싶을 때는 I will drain 이것도 괜찮습니다.
1: 예.
0: 오케이? So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스토랑 같은 데서
1: 네.
0: 스푼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걸 딱 보고 웨이터 분이
1: 예.
0: 가져다 드릴게요.
1: 어?
0: 이건 순간적으로 의지를 얘기를 한 거죠.
1: 그쵸.
0: 이미 아, 저 사람 떨어뜨릴 거니까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계획하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 안
1: 아,
0: 하잖아요. 그렇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때는 보통 I'll get you a new spoon. 그때는 will 보통 많이 쓰는 거죠. So again,
1: 네.
0: 얘는 미리 계획한 걸 이룰 거다. 그리고 얘는 순간적으로 좀 정한 느낌. Alright?
1: 네.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I'm going to drink your sty.
0: 자, 이랬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완전 기절하겠죠. 그렇죠?
1: 오,
0: 자, 그래서
1: 떨려요.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막 이러면서
1: Are you saying 여기서 왠지 끊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You are going to eat and pop it?
0: Yes.
1: 그걸 짜서
0: 뭐뭐 하고
1: 터뜨린다고요.
0: 이거는 그래도 우리 했었죠. 방금 얘기도 했지만.
1: 네네네. Pop it.
0: 아하. 여기는 그...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었어요.
1: 아!
0: 쥐어 짜는 거.
1: Squeeze가 되겠네요, 요번이. 네, 이제 또 스펠링이.
0: 그럼 같이 교재에 써주세요.
1: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0: 오케이.
1: Okay. 네.
0: Squeeze. S-Q-U-E-E-Z-E. Is that right?
1: 예.
0: Okay. So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정답? 맞습니다.
1: 맞았다.
0: 쥐어 짜다 네. 라고 하는 것을 squeeze라고 씁니다. 음?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 제가요 그걸 squeeze 한 다음에 pop it 할 겁니다.
1: 너무 뭔가 잔인하게 들릴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패닉하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거를 빼낸다라는 느낌으로 drain을 쓴 거고요.
1: 다른 단어가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는
0: 맞아요.
1: 뭔가 안도감도 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 얘기면 당황을 해버리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0: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squeeze, 뭐 pop, drain
1: 예.
0: 다 나왔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퀴가 아니라 쿠이로 다 나눠서 하셔야 돼요. 스퀴즈 아니라 squeeze.
1: squeeze.
0: 대신에 좀 빠르게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느낌이에요.
1: 네.
0: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queeze, squeeze.
1: Squeeze. Squeeze.
0: 좋아요. 자, 비슷하게 이런 것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음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아, 우, 이니까 위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아.
0: 그럼 퀸 이러잖아요.
1: 따로따로.
0: Queen.
1: Queen.
0: Queen. 대신에 그걸 빠르게 Queen. 하는 것 뿐이죠. 한번 해 보실래요?
1: Queen.
0: 한번 더?
1: Queen.
0: 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것도 question. I have a question. 이렇게 하지 마시고, 퀘가 아니라 question. 하지만 빠르고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1: question
0: yes
1: question,
0: question. 훨씬 좋아요. 이것도 quick 아니라 quick quick
1: quick quick
0: 오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okay? 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1: 어렵긴 하네요.
0: 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1: 오.
0: 분명히 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느낌 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1: Are you saying
0: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뭔가 믿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보는 느낌이 있죠?
1: 네.
0: 그래서 Are you saying? 하고 나서 뒤에도 질문형으로 가면 안 돼요.
1: 어허.
0: 평소문일 거라고 이렇게 만들면 이 행동을 할 거라고 당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나 진짜 못 믿겠어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너 내가 싫다는 거야? 이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1: 오.
0: 너는 말하고 있니? 그럼 어떻게 해요?
1: Are you saying?
0: 넌 날 싫어한다. 평소문으로.
1: You don't like me?
0: 오, 그것도 좋아요. Or 네. you hate me.
1: You hate
0: 더
1: me?
0: 과하게. 그러면 Are you saying you hate me? 이렇게. 그럼 상대가 No, no, no. I'm not saying that.
1: 네.
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예쁜 건 pretty인데 더 예쁜 건 뭐예요?
1: Prettier.
0: Prettier. Okay.
1: Yes.
0: 자기 지금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1: 와.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가 났어요. 자.
1: Are you saying
0: she
1: She is prettier than me?
0: Than me까지. Okay. 저는 그냥 prettier까지 기대했는데 더 좋아요, 더 좋아요.
1: 예, 예.
0: 근데 이게 약간 화난 느낌으로 가는 거죠.
1: 그렇죠.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이렇게
1: 아하.
0: 쓸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여기서 핵심은 이 뒤에, Are you saying 뒤에 질문형을 또 쓰지 말라는 거예요.
1: 평서문으로.
0: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Are you saying you hate me?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Are you saying she's prettier?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Are you saying you we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네, 자 의사 선생님이 네,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참고로 저는 순식간이 아니었어요, 느낌이.
1: 그렇죠. Yes, it'll be before you know it.
0: 자, 어순대로 한번 가볼게요.
1: 네,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그거는 뭐 할 거가 나와 있어요.
1: 끝날 겁니다.
0: 끝날 거다. 그 뒤에는 뭐인 거예요?
1: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
0: 오케이.
1: 그걸 알기도 전에.
0: 직역으로 일단은 갈게요.
1: 예, 예.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알아채기도 전에 뭐 끝난다. 순식간에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러면 it will be 저는
0: 끝나는 게 뭐죠?
1: Over.
0: Over. 오케이.
1: 끝난다.
0: Alright.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오, 깔끔한데요?
1: 네?
0: 정답?
1: 오.
0: 맞습니다. Over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특히나 완전히 끝났다는 거를 또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So it'll be over. 끝나버릴 것이다. Before you know it. 여기서 지금 아주 좋은 게스트였어요.
1: 예.
0: 아마 많은 분들도 아, 그 정도 추측이 되는데 생각하실 건데요.
1: 네.
0: Before you know it은 뗄 수 없는,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의 관용적인 동어 표현입니다.
1: 아, 네네.
0: So,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라고 하는 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갑자기 띵!
1: 후다닥!
0: 끝나버린 거예요.
1: 아.
0: Okay? So, 순식간에 정도로 쓸 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사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거 쓰는 거 좀 별로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름이 순식간에 여기에 올 거야.
1: 아.
0: 이거는 진짜 여름이 금방 찾아올 거다
1: 그쵸.
0: 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will be를 드릴게요. Will be
1: 예.
0: 힌트. 여름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1: Summer will be here.
0: 오케이. 순식간에.
1: Before you know it.
0: 그렇죠. 당신이 그거 알기도 전에 이거예요. 자, how about this. Surgery가 그 수술이죠.
1: 네.
0: 오케이. 그 수술은 끝날 겁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1: The surgery will be over,
0: over
1: before you know it.
0: 좋아요. Before you know i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1: Yes.
0: 이거는 문장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before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형 패턴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문장이 더 이상 짧을 수가 없어요. 두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아 before 뭐뭐 이거를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1: 네네.
0: Okay? So, 여러분, 낭독 한번 해볼게요.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1: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2: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in no time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1: 오.
0: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Right? 원래 in 하고 어떤 기간을 쓰면 얼마 있다가잖아요.
1: 네네.
0: 근데 no time이니까 아예 그런 기간조차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Right? 그래서 in no time 얘도 굉장히 간편하게 또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1: okay.
0: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있죠?
1: 네.
0: 이거 뭘 줄인 거죠?
1: It will.
0: It will. 이거 이렇게 줄여서 되어 있을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1: 네.
0: 이 T 사운드가 약간 플랩이 나요. 그러니까 늘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it will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t'll,
1: it'll,
0: it'll be over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1: 예.
0: It'll be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1: 네.
0: 눈물의 문장.
1: 어떻게?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빠 이미 시작됐어요?
1: 제 생각엔 아직 찌르기 전인 것 같은데.
0: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1: 예, 설레발이 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0: 오케이.
1: 예. Wait, I'm not, 아, that hurts. 아파요. 까지. 그럼 여기 준비가 안 됐다니까, I'm not ready겠네요.
0: Okay.
1: 준비를 뜻하는 ready.
0: Okay.
1: 네.
0: Alright, so,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1: 어이구.
0: 가보겠습니다. That's right.
1: Yes.
0: 얘는 비교적 그래도 쉬운 단어죠.
1: 네네.
0: 준비된이라는 형용사 썼고요. 아! 그러면서 that hurts라고 했습니다. 이 hur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동사일까요? 뭐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뭘까요?
1: 동사인데요?
0: 그게 아프다.
1: 그쵸.
0: 동사. Right? 네. 자, 맞습니다. H-U-R-T는 정말 아프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1: 음흠.
0: 이거 사실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1: 예.
0: 이 sick 있죠, sick.
1: 예.
0: 아픈 거. 그거는 예. 형용사이고 의미도 사실은 달라요. 자, 일단은 hold on. hurt. 아픈 것을 활용을 해서 그냥 동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이 아픈 거예요.
1: 오.
0: 나의 목이 아프다.
1: 오.
0: 현재형으로 어떻게 해요?
1: my name

0: heart.
1: 그렇죠. My neck은 3인칭 단수니까 my
0: 네.
1: neck hurts.
0: hurts.
1: 자, 그리고 나의 손가락들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0: My fingers hurt.
1: My fingers hurt. fingers는 복수니까요.
0: 네.
1: 혹은 이 hurt는 과거도 hurt이기 때문에 아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이
0: 네.
1: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될수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neck hurts.
0: My neck hurts.
1: My fingers hurt.
0: My fingers hurt.
1: Alright? 자, 그렇게 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 hurt라는 동사를 아는 건 너무나 좋은데,
0: 네.
1: 제가 이거 두 번째 거는, 과거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현재 hurt고 과거형, 뭐라고요?
0: hurt.
1: 그리고, pp 형태도,
0: 아, 예, 힌트를 큰일 들어주셔서
1: 막수사.
0: 감사합니다.
1: 도그라게
0: 예,
1: 됐군요.
0: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1: 알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0: 예.
1: hurt, hurt, hurt. 아프다, 아팠다, 그리고 pp 형태.
0: 네.
1: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말을 할 때. 오케이.
0: 맞아요.
1: 자, 마무리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that hurts라고 했죠?
0: 네.
1: 제가 아까 seek이랑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0: 그쵸.
1: 물론, hurt는 아프다라는 동사고,
0: 네.
1: seek은 뭐예요?
0: 씩도 아프단데.
1: 아프다, I seek 이러나요?
0: I'm sick.
1: 그러면은,
0: 아픈.
1: 아픈.
0: 에.
1: 얘는 형용사예요.
0: 아, 그러네.
1: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품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hurt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예.
1: 누가 여기를 딱 때렸어요. 아! It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seek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0: 아,
1: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0: 컨디션이.
1: Exactly. 오케이.
0: 아.
1: 누가 여기를 딱 때렸는데, Oh, I'm sick! 이거 이상하죠?
0: 이상하네.
1: 네. 그런
0: 아,
1: 차이가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Alright.
0: 네네.
1: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0: 그쵸.
1: 그래서 저는 hurt는 통증이 있다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0: 그렇게 생각하면 좀더쓸때 편하겠다.
1: 그럼요.
0: 그죠?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0: Wait, I'm not ready.
1: 좋아요.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0: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Alright, 두 번째.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파요.
0: Wait, I'm not ready.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2: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2: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도부터 이제 벌써 연기가 좀 필요한데요.
0: 그쵸.
1: Are you saying? 하고 평소문을 써서
0: 예.
1: 이렇다라는 말이야? 이렇다라는 거야?
0: 오케이.
1: 네,
0: 나는
1: 자,
0: 배우다.
1: 들어가세요.
0: 나는 여배우다.
1: 오케이. 내가 싫다는 거야? 자, 넌 말하고 있니?
0: Are you saying?
1: 내가 날 싫어한다고?
0: You hate me?
1: 합쳐서 어떻게 해요?
0: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그렇죠. 와, 듣는 사람이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0: 네.
1: 자, 두 번째.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0: Hi.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1: 오케이. 오, 이런 말 듣지
0: 네.
1: 않게 해야 됩니다.
0: 그쵸.
1: 자, 세 번째는요. 좀 길어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이거 나눠 드릴 거예요.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0: Are you saying?
1: 당신이 그걸 이렇게 쥐어 짤 거라고.
3: You
0: are going to squeeze it
1: 그리고 그걸 터뜨릴 거라고.
0: and pop it.
1: Yes. 엄청 길긴 한데
0: 네.
1: 괜찮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saying you hate me?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lright, 자, 다음은요. Hurt, 아프다. 중요한 거, 동사고 3단이 완전히 다 똑같죠. Hurt, hurt, hurt. 이거
0: 네.
1: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 아파요. 자, that을 주어로 잡아서, 아, 그거 아파요.
0: That hurts.
1: That hurts. That은 3인칭 단수니까요. 자, 아, 목이 아파. 내 목이, 아우, 아파.
0: My neck hurts.
1: My neck hurts. 세 번째. 손가락이 아파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볼게요. 내 손가락들이 아파요.
0: My fingers hurt.
1: 그쵸? My fingers hurt. 복수니까요.
0: 응?
1: 읽어볼게요. That hurts. My neck hurts. My fingers hurt. 너무너무 좋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4: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4: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네, 어제 오늘 어휘를 많이 배웠는데요.
0: 맞아요.
1: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0: 네.
1: 문장에 넣어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0: Sty, eyelid. 생각 막 나는데요.
1: So many, so many.
0: 네,
1: All
0: 네.
1: 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5: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5: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Wait. I'm not ready. Ah, it hurts.
5: I didn't touch you yet.
0: Ah, hurts.
5: So calm down.
1: Ah, great job, you guys.
0: 항상 감동입니다.
1: 아, 여기가 좀 시원해요, 이제 눈이.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내 아들이 달에 끼가 났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son has a sty.
1: 그렇습니다. 지금 있으면 has가 되는 거고요. 그냥
0: 네.
1: 과거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그러면 had로 쓰시면 되겠죠.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Are you saying? 하고 뒤에 평소문 넣는 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지금... 내가 귀엽다는 거야? 친구가 갑자기 아니 뭐 나 있잖아 인기도 많고 막 이러면서 귀여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귀엽다는 거니?
0: 오,
1: 네, 이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많이 들어봤어요 저. 예.
1: 확실해요.
0: 예.
1: 네.
0: 영어 문장 여러분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now!
1: Thank you.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day. And of course, we've got another great dialogue at the office. 네, 출근 영어. It's kind of like business English, but to be honest, this, what we're learning, you can use outside of the office. 그래서 굉장히 useful, 실용적이고요. And very practical and realistic, 현실적이에요. All right, I like to keep it real. Okay, let's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Here we go.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다음 주에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Our biggest client is visiting the office next week. 어, 그래요? They are?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몇 분 전에 알아냈어요. I just found out a few minutes ago. Okay, so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kay, this is great. So, 몰랐어요. And like, oh my, oh, what, huh? So, someone is giving you information and you want to say, oh, thank you for that information. So, let's look at this dialogue line by line. The first one. Our biggest client is visiting the office next week. Our biggest client is visiting the office next week.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다음 주에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Okay, so client하고 customer, 가끔가다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어떤 회사들은 또 customer이라고 하고 또 어떤 회사는 또 client라고 합니다. So it really depends on the business. In this case, it is the clients. Okay, they are, 어, 그래요? 몰랐어요. So, 아, 미리 알려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beforehand, 뭐, letting me know 이렇게 나올까요? 어떨까요? 아하, so easy, so simple and short. Thanks for the heads up. Thanks for the heads up. Thanks for the heads up. Okay. This is a very, very typical business expression. Heads up. 명사로 쓰이죠. Thanks for the heads up. 자, heads up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머리가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봤어요. 근데 어떤 정보를 야! 이렇게 띵 해서 머리를 딱 올리는 거예요. You put your head up, right? So, you learn something new. So, information or warning. 어떤 정보를 주던가 아니면은 경고를 주던가 그게 바로 heads up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뭔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So, thanks for the heads up. 미리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몰랐어. Okay. I just found out a few minutes ago. I just found out a few minutes ago.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에 몰랐어요. 몇 분 전에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I just found out, so I'm telling you now. So find out, 알아냈어요. Okay, so that's our expression as well. All right, let's look at some example sentences. Okay, here we go. Heads up. So heads up. Okay, so 자, 경고 미리 알려주다. Okay, so you can be better prepared or you can be careful. 자, 어떤 상황에서 경고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 정보를 주는 거죠. I need a heads up on the diamond project. I need a heads up on the diamond project. 자, diamond project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뭐 I need a heads up on 뭐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있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답이 왔나요? I need a heads up.

후기를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그 과거를 되짚어서, 아, 그거 괜찮았어. 라고 여러분이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셨나요? 그쵸? 바로 무엇? 하고 나서 really good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것이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무엇?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정말 좋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의 핵심 표현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음식이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hat was really good? 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떤 것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이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바로 What is good?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맛있다라는 걸 delicious를 넣지 않고 good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맞아요. 바로 what is good, what is delicious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good 가지고 정말 다양한 좋은 표현들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거 정말 좋아요 라고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바로 what is really good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 정말 좋아요. 가 아니고 그거요. 그거 진짜 괜찮았는데. 그거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과거에 그게 좋았다. 그거 정말 괜찮았다. 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is를 여러분 바꿔서 was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was really goo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엇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요. 그거 정말 괜찮았어요. 그거 정말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날씨요. 진짜 괜찮았어요. 날씨 기가 막혔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weath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weather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날씨 정말 괜찮았어요. 날씨 정말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The weather was really good. 한 번만 더. 시작! The weather was really good.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W-H-E-T-H-E-R 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거를 얘기를 할 때도 weather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weather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 정말 좋았어요. The weather was really good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요거 한번 보죠. 음식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음식은 바로 food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food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음식 진짜 괜찮았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라는 표현 The food was really good으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The food was really good. 한 번만 더. 시작! The food was really good. 아, 그 음식 진짜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The food was really good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영화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영화 어땠어요? How was the movie? 라고 얘기를 할 때 영화 진짜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화 movie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the movie was really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화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The movie was really good. 영화 정말 괜찮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e movie was really good. 한 번만 더. 시작! The movie was really good. 영화 정말 재밌었어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발표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자, 발표는요. speech 혹은 presentation 두 가지의 표현이 있을 겁니다. 대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낭독하는 거는 speech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흔히 여러분 발표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0: 낼수 있는 문장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괜찮았어요? 어떤 것이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었던 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무엇 was really good?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요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The weather was really good. The weather was really good. The food was really good. The food was really good. The movie was really good. The movie was really good. The presentation was really good. The presentation was really good.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어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The food was really good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음식은요, 가성비가 좋다 혹은 가성비가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가격에 비해서, 가격 대비 좋다 나쁘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격에 대비해서, 가격 대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문장 뒤에 for the price를 넣어주시면은 가격 대비 어떻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the food was really good for the price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음식 가격 대비해서 정말 괜찮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The food was really good for the price. 한 번만 더. 시작! The food was really good for the price.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food 대신에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거 가격 대비에 정말 괜찮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무엇 was really good for the price 라는 응용의 문장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것도 배웠었네요. 영화 정말 재밌었어요. 어떻게 표현했었죠? 그쵸, 바로 the movie was really good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화나 혹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취향 차이가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라고 여러분이 의견을 얘기를 할 때는요, for 대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movie was really good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기준에서는요, 그거 영화 괜찮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movie was really good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movie was really good for me. 라고 얘기를 해서 제 기준에서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쵸. 무엇 was really good for me? 라고 얘기를 하면 내 취향에는 그거 괜찮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경험했었던 거를 그거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What was really good?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자신감도 다시 한번 try again 도전하시면서 키워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딱 한 문장으로요. 자, 그 한 문장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모르고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don't be disappointed. 예, 절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더 아는 즐거움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많이요. 그런 점에서 출발해 볼게요.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뭘까요? 본인 스스로의 기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나 지금 이럴 기분이 아니야. 이게 포인트죠. 논쟁을 하다는 재료에 해당되는 거고 못말 기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리법인 거죠. 재료에 너무 신경 쓰시다 보면 중요한 요리법을 놓칩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다. 물론 이 표현 말고 여기 나온 I'm not in the mood to 이 표현 말고도요. I don't feel like도 있어요. 그런데 무드의 안에 있다. 기분의 안에 있다. I'm not in the mood. 그 다음에 to 동작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외우시는 분들은 예, 정말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왜? 예문을 통해서 정리하고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예, 이렇게 쉽게 정리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숙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논쟁을 할 기분이 아니야. 다 무슨 기분이에요? 논쟁, 요리, 축하, 말. 그러면 앞에는 나왔잖아요. 나 그런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I'm not in the mood. 그 다음에 뒤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논쟁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argue.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argue. 그러면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쌤, 여기 있는 to를 안 쓰면 안 되나요? 그럼 안 쓰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나는 기분이 아니야. 그런 기분에 있지 않아. 논쟁하다. 얘하고 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논쟁을 할, 뭐뭐 할의 느낌이 to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얘가 굳이 to 부정사다라는 말로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요리할 기분이 아니다? 뭐 정말 쉽죠. Not in the mood to cook. 됐습니다. I'm은 잘 들리지도 않아요. 난만 크게 하시면 되고요. 축하할 기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celebrate잖아요. Celebrate. 그렇죠? Not in the mood to celebrate. 됐죠? C-E-L-E-B-R-A-T-E. Celebrate. 빨리 하면 celebrate. 자, 말을 할 기분이 아니야. 야, 말 시키지 마. Not in the mood for talking 해도 되고요. Not in the mood for 대신에 to를 쓰셔서 당연히 to talk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for를 쓰시려면 ing를 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네 가지니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ready? Okay, speak it out loud. The first one. 나 논쟁할 시간이, 논쟁할 기분이 아니라니까. Okay, your turn. 네, your turn. 바로 했습니다. I'm not in the mood to argue. argue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렇죠. 바로 내가 요리할 그런 기분이 아니라고 오늘 밤은. 자, 그래서 your turn. 네, not in the mood to cook.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뭐 축하하고 이럴 기분이 아니야. 네, 이런 얘기죠. 자, your turn. 네, I'm not in the mood to celebrate. I'm not in the mood to celebrate. 리듬은 not밖에 안 들려요. I'm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to celebrate. 야, 지금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야. Okay, maybe next time, alright? 그럴 때는요. Your turn. 네, I'm not in the mood to talk.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지금은 너랑 말싸움을 할 기분이 아니야. 자, 말싸움이 앞에 나왔던 argue잖아요. 논쟁하다. 그렇죠? 말로 서로 쟁,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게 논쟁이죠. 자,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예, 그래서 뒤에 to argue with you. 그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now 아니면

right now. 다 좋습니다.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now. 그렇죠? 이거 예전에 비슷한 표현 예를 들면은 나만 빼면 I'm in the mood for dancing. 이거 한번 노래 불러드린 적이 있고요. 이걸 연결하면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n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리듬이 잘 안 맞아도 여러분 알아서 잘 기억이 나실 거라 믿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요리할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외식을 하자고. 그렇죠. 어떻게 매일 요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I'm not in the mood to cook. 됐죠? I'm not in the mood. 뭐 하는 거예요? To cook. 그러니까 so 바깥에 나가서 먹자. 그럼 먹다는 뭐예요? Eat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건 뭐예요? 바깥이니까 out. 그래서 so let's eat out. 되게 쉽죠. 요거 eat 대신에 조금 더 조금 높은 수준의 단어를 쓰고 싶으시면은 dinner의 동사형을 쓰시면 돼요. Dine. D-I-N-E를 쓰시면 됩니다. Dine. 아시겠죠? Let's dine out. Let's eat out.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걸 하실 때는 분명히 장면 떠올리시면서 Not in the mood to cook. So, let's dine out. Let's eat out. 자, 맨 마지막 거 합니다. 내 생일을 축하할 기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일이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면 I'm not in the mood 까지는 나오겠죠. 그러면 to celebrate my birthday 해서 뒤에 연결됩니다. To celebrate my birthday.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뭐 이렇게 외울 게 많아? 라고 생각하시면 외울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make it really simple. 네, 그게 아주 심플한 게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이니까요. 다시 한번 네, 두 문장 정리하면서 또 한번 행복을 느껴보세요. Try it again.

Alright,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나 지금 너랑 논쟁할 기분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항상 그런 식으로 핑계 대잖아. 너 항상 그러더라 말을. 자, 그러면 상황은요. I'm not in the mood to argue with you right now. 아니면 그냥 now. 그랬더니 야, 너 그런 말 항상 하잖아. You always say that. 간단하죠? You always say that. 어쨌든 모든 것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풀어나가면 안 풀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come, right? ebse.co.kr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Thanks a lot. Okay, see you next time.

I wonder what Cookie Monster and Gonger are making today.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